이거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재산으로는. 그래서 자기 친척들이 전부 재벌인데, 재벌을 8명을 모았어요. 8명을 모아가지고, 부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니까 뭐 절 짓고 뭐 하고 아무리 해도, 부처님 제자만 1250명, 스님들이 1250명이 왔지, 거기에 또 따라오는 시자들이 왔지, 신도들이 따라오지, 거기에 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나라의 임금들이 또 와. 그 임금들이 오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8명의 재벌이 전부 모여가지고 인원해서 이제 부처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 법문 내용이 반주삼매예요. 반주삼매라는 것은 뭐냐? 반주라는 것은 부처님이 내 눈앞에 와서 서 계신다. 내 눈으로 부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여러분들 불교 믿으면서 한 번은 부처님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꿈에서든 연불 삼매 도중이든 한 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 믿으면서 한 번은 하나님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을 가장 만나기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 부처님을 칭견하는 경이라고 내가 한글로 번역해서 제목을 붙였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고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뭐냐? 견성이라. 마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뭐냐? 견불이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할 수 있어.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사종삼매를 설하는데, 뭐 다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요약을 하면 중요한 것이 사종삼매야. 사종삼매. 아까 부처님 마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연대자비심이라고 그랬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눠준다. 우리는 인연이 있는 사람은 나눠주기가 쉬워. 아들자한테 주고 딸자한테 주고 형제간에 주고 그것도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나는 가끔 꿈을 꾸면 말이지. 누가 돈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10만 원 줄까 하다가 아이고 만 원만 준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딱 깨고 나면 야 내가 그 10만 원 줬어야 되는데 꿈속에서 10만 원 준다고 마음을 써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깎아 꿈꾸면서도 어떤 수필화가 그 전에 글을 쓴 걸 내가 읽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시골에서 서울 사는 딸 집에 온다고 연락 온 거야. 아, 우리 어머니 이번에 오면은 내가 1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10만 원을 봉투에 딱 넣어놓고 어머니 오면 드리려고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어머니가 올라와서 하루 이틀 지내니까 잔소리하기 시작하거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청소는 제대로 안 하느냐 애들 밥은 왜 제대로 안 먹이냐 뭐 하느냐 잔소리하기 시작한다. 그래 어머니가 미워졌어. 근데 마침 또 돈 쓸 일이 생겼어. 10만 원에서 봉투에 빼가 쓴 거야. 한 일주일 있다가 뭐 2만 원밖에 안 남았어. 가실 때 2만 원 드린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 뒤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것을 자기는 후회한다고 수필을 쓴 글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처음

성령의 마음은 딱 얼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깎고 깎고 깎거든. 깎으면 못 써요. 꿈에서도 깎으면 못 써. 그래서 신심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연 대자비십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베푸는 거다. 베푸는 거다. 베푸는 거. 나눔이 나누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은 나눔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3개월 동안, 90일 동안, 90일 동안 삼매에 들어야 되는데, 이제 맨 끝에 줄에서 두 번째 줄, 사사품에 나옵니다. 상행 삼매, 상좌 삼매, 반야, 공삼매가 근본인데, 상행 삼매라는 것은 뭐냐? 삼매당에 다 들어서 나무아미타불을 3개월 동안 염불을 하는데 이 돌면서 하는 거야. 돌면서 부처님 가운데 두고 돌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 3개월 동안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3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상좌삼매라는 것은 3개월 동안 앉아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는데 이 악계는 서서 이제 경행을 하면서 돌면서 부르는데 이거는 앉아서 나무아미타불을 앉아서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졸음이 와서 못해. 다리가 저려서 못해. 나는 보름을 해봤어. 보름을 자지 않고 눕지 않고 해봤어요.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어려운 유학도 가고 어려운 공부도 하고 어려운 박사도 받고 어려움을 고비고비 넘기면서 오늘날 정투사가 된 거예요. 반행 반자 삼매는 걷고 싶으면 걷고 앉고 싶으면 앉고 하는 것을 30일 동안 비행 비자 삼매는 뭐냐?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힘들면 누워서 하기도 하고 서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네 가지 삼매법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은 일본 교토에 가면은 희애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인데 그 산에 가면은 열력사라는 절이 있어. 천태종에 우리나라의 해인사처럼 불교의 총본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대아사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삼매당에 들어가서 이것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큰 스님이 되려면 두 가지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 두 가지 관문 가운데 한 가지를 통과해야 돼. 하나는 뭐냐? 천일 마을이라 해서 희애산이 한 700m 되는데 고지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천일 동안 그 산을 아래서부터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산례 안대가 있으니 거기 가서 전부 기도하고 한 번 돌면은 몇 시간 걸려요? 12시간 걸려요. 12시간. 그런데 그 성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하느냐? 밧줄 하나 주고 지팡이 하나 주고 두 가지 주는 거라. 밧줄은 왜 주느냐? 하다가 힘들면 목매가지고 그냥 나무에 목매가 죽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한 우리나라 법흥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갑자기 홍수가 나면 산에 물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골짜기에. 그 개울을 못 건너. 개울을 건너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천일 마을에는 천일 동안 그 순례하는 코스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 삼매당에 들어가서 90일 동안 이제 삼매를 하는 거야. 염불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삼매당이
그 안에 들어가면 딱 문을

밖에서 잠궈버려. 밥만 넣어줘. 그러면서 90일 동안 그 안에서 다 이제 기도를 채우고 나오면은 그냥 대환영식을 열어. 막 엄청나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환영식을 연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저 뭐냐 하면은 CCTV가 다 있어. 무인 카메라를 딱 달아놓고 안에 가서 좋으나 안 좋으나 본단 말이야, 밖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방송국에 생방송을 해버려요. 옛날에 CCTV가 없을 때는 그냥 뭐 문구멍 뚫어 놓고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무인 카메라 딱 달아놓고 밖에서 방송국에서 와서 그냥 계속 좋으나 안 좋으나 본단 말이야. 그래 하면 대아살이라 해가지고 그냥 절을 하나 줘. 절 주지를 주고, 그러는 것이 지금 반주산매예요. 이 정토사가 반주산매경에 의해서 만일연불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토사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량수경은 정토의 사상서, 이론서이고, 반무량수경은 정토의 수행서이고, 아미타경은 정토 신앙서이고, 반주산매경은 정토의 만일연불결사서입니다. 원이 자공덕보급의일체아등여 중생당생극나국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0: 새로운 순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이고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멋지게 이 세상의 마지막 회향을 멋지게 합시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 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극락세계의 다른 말이 무량수 또는 무량광세계라고도 불리고요. 그것은 서방 정토에 계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예로부터 불교에서 정성과 공경을 담아 부처님께 올려온 귀한 공약물, 꽃. 그런데 여기 부처님께 올리는 꽃들 가운데 생화가 아닌 꽃이 있다는데요. 혹시 어떤 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정답은 바로 이 꽃인데요. 꽃의 주 재료는 한지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스님이 직접 만든 꽃이라는데요. 실제 작약과 나란히 놓아도 구분이 어렵고, 무궁화는 꽃잎의 결까지 살렸으며, 들판에 핀 구절초는 그 자태를 그대로 옮겨 담았는데요. 울산 정족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 부처님께 생화 대신 손수 꽃을 만들어 올리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1: 스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스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2: 예, 저는 지화장 서경스님이라고 합니다.
0: 경기도 무형문화재 63호 지화장 서경스님입니다. 종이지에 꽃화. 한지를 자르고 물들여 꽃의 모양을 섬세하게 표현한 우리의 전통 종이꽃을 지화라고 하는데요. 지화의 쓰임은 넓고 다양합니다. 법당의 부처님전을 장엄하는 건 물론 궁중잔치를 화려하게 빛내고 꽃상회에도 올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는데요. 오랜 세월 우리 삶의 곁을 지켜온 꽃 지화. 서경스님은 출가하던 해부터 지금까지 이 꽃을 만드는 일을 공양이자 수행으로 삼으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원사 스님은 변자 충자 광자 변충광 스님이신데, 그 스님한테 이제 꽃을 먼저 배우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이제 연꽃을 시작을 해가지고 초파일 다가오니까 그때 연등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연등 살을 접는 것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라니까 무조건 하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0: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며 수많은 개인전을 열어온 서경스님. 꽃 한 송이를 만들 때마다 잊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데요.
2: 지화지만은 내가 생명을 불러줘가지고 이거는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 아주 펴 있는 것처럼, 진짜 나의 분신인 것처럼 이게 생각을 해드리는구나. 꽃을 그냥 만들었을 때는 그냥 이게 좋다 나쁘다고만 느끼지만, 저는 좋다 나쁘다 느낀 것보다도 그게 얼만큼 꽃에 생명명을 불러주느냐, 꽃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그거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 볼 적에 보고 나면은 이제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0: 이곳은 스님이 지화를 만드는 작업실이라는데요.
3: 지금 재단 준비하겠습니다.
0: 지화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스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단입니다. 꽃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한지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데요. 그런데 스님이 준 도구가 어딘가 낯섭니다.
4: 스님 지금 사용하시는 도구는 뭐예요?
3: 이건 송곳과,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컴파스 역할을 했던 거죠. 구멍뚫 피는 컴파스 역할, 자기가 이제 꽃 맞춰서 이렇게 이제 모란꽃 만들어, 자격꽃 만들어도 작은 꽃 만들 때는 여기 하고, 좀 큰 거 만들 때는 여기 하고, 또 작게 만들 때는 요거와 요끼리 만들기도 하게 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하고 요거와 요끼리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0: 요즘은 보기 힘든 낯선 도구들. 겹쳐놓은 한지 위에 꽃잎 모양이 새겨진 정을 놓고 망치로 힘껏 내리치면 새겨진 모양에 따라 꽃잎이 한 번에 잘려 나오는데요. 오랜 세월 낡고 닳았지만 스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도구들이랍니다.
3: 이건 저 스승님께서 다 물려주신 도구들이라 지금까지 이제 조승이 쓰고 있고 전통 방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옛날 그거 한 것을 지금도 유지시켜준다는 그 자체죠.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꾸 사라지는 것을 이제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간다면은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0: 오래전 스승에게 지화를 배우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스님은 물려받은 도구와 제작 방식을

0: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해야 전통이 끊기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잠시 멈추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스님.
1: 저희 보물 창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대체 어떤 보물이기에 냉장고에 뒀을까요?
1: 치, 메리골드, 치장. 동화 이런 걸 다 염료들만 이게 뭐예요? 아, 염색 재료가 아주 염색하는데 제일 중요한 색깔 낼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0: 소목부터 쪽까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이랍니다. 끓인 물에 천연 재료인 소목을 넣고 한지를 담그자 하얗던 한지가 붉은색으로 물드는데요. 이번에는 끓인 물에 치자를 넣자 노란색이 배어나옵니다. 자연이 품고 있던 색이 한지에 고스란히 스며드는데요.
1: 자연색이기 때문에 은은한 색을 많이 만들어주고 화학처럼 이게 화려하진 않아요. 약간 은은한 색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님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색을 곱게 입힌 한지를 들고 밖으로 이동하는 석영 스님. 한지를 한 장씩 고르게 펼쳐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데요. 서둘러 말리면 색이 얼룩지고 종이도 상하기에 제 빛깔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한지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산책에 나서는 석영 스님.
1: 토경할 때 그냥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 듣고 그거의 경치를 즐기면서 혼자만의 이제 조용하게 꽃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꽂을 것인가, 또 문득 자다가도 화득 생각날 때 있어요.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또 적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항상 그 연구하고 새롭게 뭘 만들 것인가를 자꾸 보고 또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계속 보면서 아, 나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0: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석영 스님. 꽃잎의 생김새와 색깔, 자연스럽게 피어난 모습까지 찬찬히 살펴보며 영감을 얻는데요. 그러다 문득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데 어김없이 담는 건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입니다.
1: 저 꽃만 찍고 있으면은 뭐 스님이 자 꽃만 자꾸 찍고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꽃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꽃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꽃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항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정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다릅니다.
0: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어온 석영 스님. 그런데도 스님은 지화를 아직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더 배울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1: 부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60-800-7000번 누르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부처님 법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산책을 마치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온 석영 스님. 본격적으로 꽃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이 좋아하는 꽃부터 만들겠다는데 과연 어떤 꽃일까요?
2: 지금 연꽃 재단하는가?
0: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불교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꽃, 연꽃. 꽃잎을 만들기 위해 길게

0: 다른 한지를 대나무통에 돌돌 말고요. 그 위를 낚싯줄로 촘촘하게 감아줍니다. 이제 한지에 연꽃의 주름을 새겨넣을 차례인데요. 대나무통에 나무판을 끼워 힘껏 눌러주자. 한지에 결이 새겨집니다.
1: 와, 주름이 생각보다 잘 안 잡혔네요.
2: 이렇게 주름이 잘 안 잡힐 경우도 있어요?
1: 아, 그럼요. 실패라는 것도 실패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다가 이제 이런 모양도 나오고 저런 모양도 나오고 하다 보면 또 그 따라 때에 따라서 또 그런 꽃도 만들 수 있다는 거.
0: 주름이 뜻대로 잡히지 않아도 스님은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면 이 모습대로, 저 모습이면 저 모습대로 어떤 모양으로 피어나던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랍니다.
1: 연꽃은 참 저한테는 생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연꽃을 잘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청도에 연못에 가가지고는 이것을 그것을 먹고 자고 하면서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이제 연못에 또 풍덩 빠져가지고 또 죽을 뻔을 하고
2: 왜요?
1: 페타우드 갔다가 쪽 페타우드 갔다가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깊은지 뭐 발이 안 닿아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물을 퍼내려고 그러니까 이거 물을 어디 퍼내고 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배를 잡고 밀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지.
0: 연꽃 하나에 매달렸던 시간. 그 끝에 스님이 배운 건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만들어둔 꽃잎을 한 장씩 실로 꿰어 아래쪽을 오므려주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꽃잎다운 곡선이 생긴답니다. 오로지 바느질에 마음을 두다 보면 어느새 잡생각이 사라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산매에 든다는데요.
1: 어떤 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뭐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밤에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새벽 몇 시 된지도 모르고 그냥 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 이제 좀 피곤하네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좀 자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2: 내려놓으신 건가요?
1: 그냥 뭐 그다가 얼매지도 않으면서도 또 그다가 하나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나시 이제 그다가 체념을 하면서 이제 꽃을 만들 때 그냥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씩 이제 순수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0: 그 다음 꽃잎을 대나무 살에 하나씩 붙여나갑니다. 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잡고 또 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다듬으며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데요. 스님에게 꽃잎 한 장을 붙이는 일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 그 부처님께 올린다는 그 마음을 갖고서 열정을 갖고 한다는 그 자체는 예, 저에게는 참 기쁨이자 또 때에 따라 고통이었었고 그러면서도 슬픔이었었고 하지만 또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은 행복입니다.
0: 한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생화와 꼭 닮았는데요. 연못의 연꽃은 여름 한철이지만 스님의 연꽃은 사시사철 피어 있습니다.
1: 국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0: 불교에서 청정과 인고를 상징하는 꽃, 국화. 찬 서리를 견디고 피어나는 모습이 수행자의 마음과 닮았다 하여

0: 귀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촘촘하게 가위집을 낸 한지를 막대에 감아 꽃술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노랗게 물든 꽃잎을 한 장씩 끼워주면 국화가 완성됩니다. 정말 드레핀 국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당을 화려하게 장엄할 때 빠지지 않는 꽃, 작약을 선보인다는데요. 스님이 꺼내든 것은 칼 한 자루. 손바닥 위에 한지를 올린 뒤 칼끝으로 눌러 주름을 잡아나갑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는 스님. 한지를 올려놓은 곳은 다름 아닌 발바닥인데요. 그 위에 칼을 대고 주름을 잡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조마조마합니다.
1: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발을 위에다가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2: 여기가 몰라 하니까 말리잖아, 이렇게. 저도 옛날에 스승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왜냐면은 왜 대들었냐면은 아니 부처님께 올릴 꽃을 갖다 발바닥에 올립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할 데가 없어. 이것도 이렇게 많이 접으면 여기가 엄청나게 아파요. 왜냐면 이게 순이 요 힘과 요 힘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 이거 나중에는 뭐 지금은 이제 그 또 수술이 나가지고 더 뚝뚝뚝 소리나고 그래.
1: 수술하셨어요?
2: 네.
1: 어디요?
2: 발목을.
0: 수없이 한지를 자르고 누르며 꽃을 피워온 스님의 손. 아픈 손목과 수술의 흔적은 부처님께 올릴 꽃을 위해 걸어온 세월의 훈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완성된 붉은 작약. 칼끝으로 새긴 주름이 이토록 고운 꽃이 됐습니다.
2: 이번에는 불두화를 만드는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부처님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불두화. 이번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오래된 도구를 손에 쥐고 꽃을 피워내는데요. 꽃잎을 다듬고 한 장씩 자리를 잡아주며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는 석용스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2: 네, 불도 완성되었습니다.
0: 부처님을 닮은 꽃 한 송이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연꽃과 국화, 그리고 작약과 불두화까지 한지를 자르고 물들이고 주름을 잡아 꽃잎을 붙이는 수많은 과정 끝에 지화가 완성되는데요. 스님에게 이 꽃들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소중한 공약물이자 불심입니다.

0: 그렇기에 오늘도 스님은 한 송이 한 송이에 온 마음을 담아 시들지 않는 꽃을 피웁니다. 지화장 석영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1: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한번 봐주세요.
2: 잘 만들었어요. 얘는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모아지게 되면 예뻐질 것 같아요.
0: 제자들과 함께 피워낸 꽃으로 백중을 맞은 법당을 정성껏 장엄하고 지화를 만들던 손으로 이번엔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지화장 너머에 감춰진 석영 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열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보도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위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한국 불교를 전할 29명의 국제 포교사들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암투병 중 연수교육에 참가한 정도현 부대표에게 명예 국제 포교사증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무릇을 배경으로 참사랑을 다짐하는 야외 결혼식이 영광 불갑사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 장애인 가정과 어르신까지 각자의 사연으로 늦어진 황혼의 웨딩이 개최됐습니다. 장애인 불자들이

0: 영축총림 풍도사에서 사찰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특별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나는 절로가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명 가운데 최종 5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불상이나 불화 속 불교 장신구 영락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해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을 비롯해 경전과 불상 속 영락의 모습이 한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에게 한국 불교를 전할 29명의 국제 포교사들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세계를 향해 의미 있는 걸음을 시작한 새내기 국제포교사회의 품수식 현장을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1회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하고 29명의 신규 국제포교사를 배출했습니다. 31기 국제포교사들은 4개월간 필기시험과 면접 등 길고 고된 양성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조규태 회장은 29명의 신규 국제포교사들에게 초심과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2: 여러분들이 국제포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또 어려움과 또 힘든 점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가지셨던 원력을 잘 주의하고 잘 화합을 해가지고 발현시키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 포교국장 도진 스님은 남다른 원력으로 외국인 포교에 나선 국제포교사들의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며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3: 꾸준히 보살도를 행하며 정진의 10년, 2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새로이 품수받는 후배 포교사들에게 자긍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김호준 장유화 포교사가 대표로 포교사복과 단증을 받았으며 김병호 최수정 포교사는 전도선언으로 포교 원력을 다졌습니다. 숙연하고 감동적인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연수교육에 참가하는 등 마지막 관문까지 열정을 보였지만 안타깝게 지난달 타계한 정도연 부대표에게 명예 국제포교사증을 전달하며 사명감을 한층 더하기도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을 심어줄 제31기 국제포교사들. 29명의 새로운 국제포교사가 틔울 전도의 걸음이 한국불교의 희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해 학교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용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학 120주년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비 건립은 지난 5월 열린 건학 120주년 기념식에서 문정희 시인의 축시 동국의 사자 후 그 뜨거운 혈맥이어를 영구히 남기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현재까지 교내에 세워진 만해 한용운 스님과 미당 서정수, 조지훈, 신경림 시인의 시비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시비입니다. 이사장 동관 스님은 팔정도 광장을 함께 지날 때마다 가슴 속에 한 구절 한 구절 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축원하길 당부했습니다. 지금 영광 불갑산은 붉은 꽃무릇이 흐드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아름다운 꽃무릇을 배경으로 참사랑을 다짐하는 야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산사를 무대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 불갑산의 소식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무릇 군락지를 자랑하는 영광 불갑사. 이른 아침부터 활짝 핀 꽃무릇을 보기 위해 산사를 찾은 가족과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주말엔 사찰에서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상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는 지난 20일 경내 사적비 앞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한 동행 웨딩이 열렸습니다. 불갑사와 한국 수력 원자력이 뜻을 모아 다문화, 장애인 가정과 90세 어르신까지 각자의 사연으로 늦어진 황혼의 웨딩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동행 웨딩은 참사랑이라는 꽃말을

0: 가진 붉은 꽃무릇이 지천으로 펼쳐진 불갑사 경내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지 덕상 스님은 사중을 대신해 이들 세상의 늦은 웨딩을 축복했습니다.
1: 활짝 핀 꽃무릇 밭 위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 새 커플에게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날 동안 행복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다.
0: 행사 취지에 공감한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도 흔쾌히 주례를 맡아 지중한 인연이 오랫동안 지속하길 축원했습니다.
2: 부부로 만나는 우리 생은 얼마만의 인연이겠습니까? 지나가다 옷깃을 스치든 어디 목욕탕에서 만나든 항상 이렇게 같이 마주치는 그런 수많은 인연이 천번의 생을 지나야지 부부로 맺어진다는 그런 소중한 인연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0: 축제를 찾은 장세일 군수와 불자들도 국민 하객으로 참여해 이들의 늦은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불갑사는 같은 날 새로 불사를 마친 전통역사문화체험관에서 홍성 스님이 설명하는 사찰 음식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찰 음식대가 홍성 스님이 일상적인 사찰 먹거리와 찻상, 죽, 면과 같은 친숙한 재료로 눈을 즐겁게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우일 스님이 주관한 사찰 음식 시식회로 입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3: 장애인 불자들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찰 문화와 수행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행의 의미를 되새긴 현장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통도사 경내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전과과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염주화를 하나씩 꿰며 자신만의 108 염주도 만들어 봅니다. 광림사 연화원 장애인 불자 템플스테이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통도사 품에 안기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시각과 청각, 지체장애인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대종사는 참가자들에게 마음과 감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느끼는 수행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5: 마음의 눈은 밟아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증견할 것이고 부처님의 설법은 귀를 통해도 듣지 않더라도 그 설법의 소리가 우리의 촉감을 통해서 피부로 느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밝게 아름답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4: 장애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과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들과 일정을 함께하며 수행과 체험을 도왔습니다.
6: 우리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편안히 장애인들도 템플스테이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처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4: 참가자들은 문화재 해설을 들으며 통도사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배웠습니다.
7: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사찰의 경내를 돌아보면서 그 자세한 설명을 듣기 때문에 불자로서 불교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되는 거죠.
4: 새벽 예불과 공양, 보궁 참배 등 장애를 넘어 함께 걷고 수행한 통도사에서의 1박 2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부처님의 도량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더 넓은 신행의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3: 백화도량 완주 송광사가 지난 19일 경내에서 송광 100년 나비체 음악회와 사찰 음식 만발 공약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한경 아르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홍석권, 오르가니스트 최호영, 피아니스트 이효성 등이 출연해 전통 사찰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음악회에는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 보현사 회주 평상스님, 이병호 원로주교, 양원석 원불교 전북교구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지훈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4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법진스님 원력으로 16회째 이어온 나비체 음악회는 나누고 비우며 채워가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불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이웃 종교인이 모여

0: 아름다운 클래식으로 소통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천수불사가 제3회 연천수불사 민관군 화합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19일 경내 앞마당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600여 지역민과 군 장병, 불자들이 함께 자비와 상생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민관군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화합하며 지역사회에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법경 스님은 지역과 함께하는 수행과 나눔을 강조하고 태고종 복지재단에 500만 원과 연천군의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풍물길 놀이와 합창단 공연으로 시작된 산사음악회는 명산제에 이어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웅장한 와불과 가을 산사의 정취가 어우러진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진 보덕사가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과정과 함께하는 제18회 보덕사 호수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경내 특설문회에서 진행된 음악제에는 주지 정환 스님을 비롯해 운영단장 반공 스님, 김기재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광일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반공 스님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화합하는 음악제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서로를 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행복과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음악제에는 베트남 연꽃 무용단, 스리랑카 마하위아라 어린이 무용단, 보덕사 관음 합창단, 가수 송우주, 박군 등이 출연해 신명나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아산 보문사가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문사는 지난 19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주지 송훈 스님, 안정근 아산시 의회 의장, 복기왕 전운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보문사 희망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송훈 스님은 음악회의 아름다운 선율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전해져 위로와 희망, 용기를 얻고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안정근 의장도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보문사가 간직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시민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습니다. 음악회는 아산시 여성풍물단과 보문사 영산합창단, 가수 김나윤, 강혜연, 추혁진, 춘길 등이 출연해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사찰에서 청춘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실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일상의 범접함을 내려놓은 청춘남녀들이 어색한 첫인사를 건네며 마주 앉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지난 19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마련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현장입니다. 수도권 2030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선발된 남녀각 10명이 참여했습니다.
2: 어렵게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다 같이 한국문화연수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계시면서 꼭 좋은 인연 만드셔가지고 또 좋은 커플로 발전해서 좋은 결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1: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명의 청춘 남녀는 쉴 틈 없이 준비된 만남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입제식을 시작으로 이어진 자기소개와 매력 발산 시간에는 각자 준비해온 장기 자랑으로 숨겨둔 매력을 아낌없이 뽐내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습니다.

0: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한복한 참가자들은 1대1 로테이션 차담을 통해 10분씩 차를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1: 많은 전로에서 만난 것이

0: 2년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박 2일 있는 시간 동안 소중하게 추억을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리디엠을 전력만 뺏고 이왕과 전력을 다 해볼 때 해서

0: 동시에 전하는 나는 절로가 저출생 극복과 결혼문화 확산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1: 불상이나 불화 속에서 보던 화려한 불교 장신구, 영락을 실제 유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을 비롯해 경전과 불상 속 영락의 모습이 한 차례에 펼쳐졌는데요. 특별전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영롱한 암갈색의 구슬에서 한 발 멀어지자 사방에 백색 구슬이 꽃무냥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상이나 불화 속 보살의 몸을 장엄했던 불교 장신구, 영락입니다. 보상화와 연꽃, 여의두문 등 다양한 문양과 색색의 구슬로 꾸며진 영락. 그동안 불화와 불상 속에서 만나던 영락이 하나의 실제하는 장엄구로 관람객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이 2003년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 등 4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 마련한 특별전, 영락 없는 영락 장식입니다.
3: 영락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단독의 전시 주제를 갖는 것은 이번 전시가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불화 그리고 불상의 표현들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영락 장식을 관람을 하면서
2: 회암사지 영락은 불상에 직접 그리거나 부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작해 실제로 걸어 사용했다는 점에서 희소성을 지닙니다. 19점의 영락 장식은 각각 끊어진 채 발견됐지만 장식에 남아있는 고리와 연결 구조를 통해 하나의 장엄구로 구성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주 장신구를 비롯해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술장식과 각 장신구를 연결하는 이음장식, 청동제 고리와 구슬까지 확인됩니다. 회암사지 영락은 당시 여말 선초의 장신구 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교한 장엄구 제작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실물입니다.
3: 회암사지에서 가장 위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이제 팔단지 정청지 쪽에서 이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불상들에 이제 걸쳤을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2: 전시는 영락의 형태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의미도 함께 살펴봅니다. 불교에서 장엄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신성함과 덕행을 드러내는데 영락 역시 보살의 수행과 공덕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경전과 불상, 불화 속에 나타났습니다. 법화견 변상도송 영락으로 장엄한 부처와 보살의 모습을 비롯해 금동관음 보살좌상과 안동보광사 목조관음 보살좌상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 영락의 모습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에서는 현대 작가와 장인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영락 작품이 자리합니다.
3: 과거의 유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현대 작품들을 같이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안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과거의 유물에서 오늘의 예술로 이어지는 영락의 여정.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기획전 영락 없는 영락 장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람객을 만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청주 월명사가 몸과 마음을 깨우는 한 그릇의 지혜를 주제로 사찰 음식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월명사는 지난 20일 경내에서 회주 동찬 스님, 주지 직연 스님,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 이연희 국회의원, 변상태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 음식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동찬 스님은 바르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때 몸과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 또한 너그러워진다며 정성껏 마련된 사찰 음식을 통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직연 스님은 올해 사찰 음식 시식회가 10회째를 맞았다며 10년의 발걸음을 디딤돌 삼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사찰 음식 시식 및 공양, 월명사 달빛 소리 합창단과 가수 이다온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평택 수도사가 대한고려인협회와 함께 사찰 음식을 매개로 한 화합과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수도사는 지난 19일 경내 사찰 음식 학습관에서 주지 정문 스님을 비롯해 대한고려인협회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찰 음식 체험 및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정문 스님은 고려인 동포들이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며 생명 존중 사상을 이해하고 음식으로 따뜻한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대한고려인협회 회원들은 정문 스님의 지도 아래 전통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함께 즐겼으며 경내를 둘러보고 한국 불교 문화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개발의 이름 아래 사라질 위기에 놓인 수행 공간을 지켜달라는 외침이 다시 인천 수미정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미정사 존치 및 동국 명상원 이전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수미정사에서 신도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촉구대회를 열고 관교 근린공원 부지에 포함된 수미정사를 공원 속 사찰로 존치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주지 금선 스님은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사찰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라며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살리는 방법부터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하대학교 불교동아리 양민서 회장은 수미정사가 청년과 대학생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을 닦으며 전통 문화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소중한 수행 도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 불교 정토 거사님이 방문 법회를 봉행하고 BTN 불교TV 붓다회 방송 포교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일 서귀포 불교 정토 거사님은 제주 백제사에서 원래 법회를 봉행하고 BTN 불교TV 붓다회 방송 포교에 동참했습니다. 마하나마경을 함께 봉독한 백제사 주지 성혜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며 열반에 이르라고 법문했습니다. 김태순 회장은 변함없는 정진으로 항상 배우고 실천하는 서귀포 불교 정토 거사님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순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견무진신 변제삼모전

삼보대 승야 종인 영예 흥내 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노라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시

해동대한민국은 정산 선천리 본산 금정 종림 범어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지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하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법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해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보기 법무사 창근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법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과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법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법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보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일시소멸 일일요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6: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이것도 별본으로 있는 아효왕 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콩 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주콩 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바다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월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가정에 발언이 이뤄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맘이라흥 가자라 오맘이라흥 가자라 오맘이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

아무카 살바다라 사대야시베음 오 마무카 살바다라 사대야시베음 오 마무카 살바다라 사대야시베음.

양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장 기조를 올리고 시급기 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0: 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철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래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 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

0: 포지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한 사람의 수행은 한 권의 경전으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한 편의 시가 되어 마음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이 시대의 불교 문학을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산청 정치암 주지이신 수환 스님께서 여섯 번째 시집 불타의 달빛 유일을 사부대중 앞에 선보였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수행과 문학을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오신 소한 스님을 모시고 시집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한국 불교 문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0: 네,
1: 초대해 주셔서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지대방에 모시고 뵈니까 더 반갑네요, 스님.
1: 그러니까요. 그런데
0: 네.
1: 스님 이렇게
0: 네.
1: 뵌 지가 꽤나
0: 오래됐죠.
1: 오래됐는 것
0: 네,
1: 같습니다.
0: 꽤 오래됐습니다.
1: 네.
0: 이렇게 또먼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그 모처럼 또 서울 오셔갖고 지대방 출연하셨으니까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BTN TV 방송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지대빵이라고 하는 프로는 가끔씩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늘 재밌게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네, 스님. 네. 스님, 저 불타의 달빛 유희라는 그 시집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어요.
1: 예.
0: 네, 출판 기념회 못 가봐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1: 워낙 바쁘신데도.
0: 우선 축하드립니다.
1: 아, 예,
0: 네.
1: 고맙습니다.
0: 늦은 감은 뭐 정말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시에 담긴 부처님 자비가 이 독자들의 마음에 닿아서 깊은 울림을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시집을 세상에 선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1: 이제

0: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희노애락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1: 네.
0: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제 그것을 보고 겪고 그러면서도 이제 지나치기 쉽죠.
1: 네,
0: 그러는데
1: 그렇죠.
0: 우리가 좀더 이제 가차이에서 그 현상이라든가 그 사건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은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1: 네.
0: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인욕으로서 감내해야 될 것은 인욕으로 감내를 해야 되고
1: 네.
0: 또 기쁨으로서 같이 나누어야 할 것은 또 기쁨으로서 같이 나누어야 되고
1: 그렇죠.
0: 또 그러는가 하면은 그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서도
1: 네.
0: 또 참고 견뎌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러는데
1: 그렇죠.
0: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성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성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1: 네.
0: 그것이 이렇게 좀더 이게 그 정제화됐을 때게
1: 네.
0: 그게 이제 시도 되고 때로는 이제 그림도 되고.
1: 네.
0: 때로는 음악도 되고,
1: 네.
0: 때로는 무용도 되고, 그
1: 그렇죠.
0: 일상생활 속에서
1: 네.
0: 제각기의 모습으로 해갖고 승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시군요. 이 시집을 낼 때마다 시집의 제목 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0: 예.
1: 요번에 보니까요. 불타의 달빛
0: 예.
1: 요희라는 이 단어의 조합이 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은 긴장감? 네. 달빛 요희에서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제목을 정하셨을까 궁금해지네요.
0: 예. 예, 불타의 달빛 유희는
1: 네.
0: 제가 이제 그 도반들하고 예전에 인도에서
1: 네.
0: 그 인도 푸타가야에서 그 결제를 해서 거기서 정진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때 이제 그 2000년도 초까지였었는데, 1999년에서 2000년도 초까지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신
1: 네.
0: 전정각산까지 매일 다녔었어요.
1: 아,
0: 거기까지 이제
1: 그러셨군요.
0: 갔는데, 부타가야에서 전정각산은 한 5km쯤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산은 가서 보면은, 바위산이거든요.
1: 네.
0: 바위산인데, 이제 그 바위산을 저는 이제 고행하고 비유를 했어요.
1: 네.
0: 이제 부처님의 고행상에 보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바위로만 남아있는 그 바위산을 전정각산의 그 바위산을 부타의 고행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또 그것을 달빛이라고 하는 것을 고타마 시탈타가 이제 깨달음에 이르기 직전에 그 고행이라고 하는 그 옷을 벗고 니련사나 강에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목욕 정제를 하는 그 모습에서 불타의 달빛 유희라고 하는 그 시를 이제 거기서 비유와 또 이렇게 서정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승화시키는 시라고 볼수
1: 네,
0: 있습니다.
1: 그러셨군요. 그래서 시인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언어의 천재다. 어떻게 이런 시어를 찾아낼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더라고요.
0: 예, 그 이제
1: 스님께서 이렇게 불타를 달빛 요희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시를 쓰셨는데, 우리 스님께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인재와 자연재해가 겹친 이두 해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또이 시집을 발간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0: 예.
1: 어떤 재해를 입으셨어요?
0: 그러니까 그 2025년도에는 이제 산청에서 처음에 산불이 났었어요, 봄에. 그래가지고 그 산불이 이제 하동으로 번지고,
1: 아,
0: 그리고 또
1: 맞아요.
0: 다시 의성과 네. 안동 쪽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맞습니다. 동해안까지 네. 덮쳤었거든요. 네.

0: 그러면서 그해 봄에는 산불로 해가지고 온 나라가 완전히 그
1: 네, 맞습니다.
0: 재난의 그런 그 가운데 서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었었죠. 그러고 나서 그 산불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바로 장마가 들면서 큰 홍수가 이제 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산청이 또다시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큰 홍수 피해를 입게 되죠.
1: 그러셨군요.
0: 그러는데 그게 산청만 그랬던 게 아니고,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 충청도 일대에도 큰 이제 홍수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로서 감내해야 될 부분은 인내로서 감내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기쁨으로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서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탕에 두고, 이제 시집을 이제 발간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뭐, 정치함이 직접적인 수해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0: 사찰에 이제 전각은 피해가 없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골짜기골짜기마다 이제 산사태가
1: 골짜기, 골짜기.
0: 내려놨었습니다.
1: 그럼 복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겠네요.
0: 불과 이제 그몇주 전까지 복구 공사를 해서 지금은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예전처럼 이제 복구를 해서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이 없게
1: 아,
0: 됐습니다.
1: 그러시군요. 다행입니다, 스님. 이제 문학평론가이신 공광규 평론가님 계시잖아요. 그 평론가님이 우리 수완 스님의 시에는 모든 제재를 하나로 꿰뚫는 어떤 평정심, 그리고 평상심, 또한 평등심이 흐른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평론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이제 그제 시에 이제 그 이제 이게 평상심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그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시 이전에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벽 희운 선사 개송에 보면은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이 진로 형탈 사비상 견파승두 주일장 불시일벌 한철골 쟁등매야 박비양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중생의 몸으로서 번뇌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상적인 그런 안이한 그런 마음 갖고는 어렵다. 그러는데
1: 사비상이라.
0: 사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1: 그렇죠.
0: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되는 그 문제 의식을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고 꼭 움켜쥐고 정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정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시일벌 한철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번 뼛속을 스며드는 아주 찬 기운이 뼛속을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는 매화꽃이 봄에 그 진한 향기를 가질 수가 없듯이 우리도 그 해탈에 그런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탈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과 평안함과 또 평등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평정심과 평등심과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깨달고 난 뒤에 중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한결같이 이제 소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고 그 평등하다라고 하는 일상이 그 평상심 자체가 그 이제 하찮은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1: 아, 예.

0: 그렇군요. 스님의 시를 읽다 보면은 자연과 이 달빛 그리고 침묵이라는 이런 시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 스님의 수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 예, 수행하고 직접 어떤 관계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 전에 그런 정서적인 그런 그 감성

0: 호면이라고
1: 네.
0: 바닷가 어촌 마을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저희 어렸을 때에 그 고기 잡는 그런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1: 네.
0: 그때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에 늘 봐왔던 게 바닷가 마을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해가 뜨는 모습과
1: 네.
0: 또 바다에 해가 지는 일몰을 늘 보고 자랐었죠.
1: 그러셨군요.
0: 이제 그런 중에 중학교 2학년 때였었을 건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형님께 그 방학하면 저배 한번 타고 가, 저 바다에 멀리까지 나가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었죠. 그러니까
1: 네.
0: 형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배를 생겨 그 멀리 큰 바다에 나가보지도 안 했는데 가도 괜찮겠나 그래서 한 번만 태워주라고 이제 사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방학 때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한날 형님이 그러면 오늘 가자 그래서 이제
1: 네.
0: 배를 이제 타고 나갔는데 서해안 저 망망대해 그러니까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 가운데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해가 지는 모습을 봤어요. 해가 질 때에 온 바다와 하늘과 그 주변이 붉게 물들면서 그게 점점 검푸른 빛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해가 바다 물속으로 탁 스며드는 순간에 바로 어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었어요. 그래서
1: 나이가 얼마나
0: 그때
1: 되셨어요?
0: 중학교 2학년
1: 중학생
0: 때였었어요.
1: 때인데,
0: 예,
1: 와,
0: 그래가지고
1: 감수성이
0: 그때
1: 대단하십니다.
0: 형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너 어디 아프냐 그래가지고 아 그렇지 않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그 뒤에 제가 절에를 들어오고 난 뒤에
1: 네.
0: 한 30여 년 동안 살았던 곳이 정치암인데
1: 네.
0: 정치암은 해발 550m쯤 되는 지점에 있는 낭떠러지 절벽 중간에 있는 절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앞에 가리는 게 하나도 없고 180도 이게 확 열려져 있습니다. 전망이. 그래서 거기에서 보는 전망은 어느 날 아침은 바다로 보이기도 하고
1: 네.
0: 어느 날 아침은 그 이게 산너울이 막 물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1: 네.
0: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해가 떠올라오는 그 모습은 장관이죠.
1: 네,
0: 그래서
1: 그렇죠.
0: 그런 게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일출과 일몰을 봤었던 그 전경하고
1: 네.
0: 또 제가 그 뒤에 출가를 하고 난 뒤에 정치암에서 살면서 내나 이제 날마다 그 같을 듯 하면서도 다른
1: 다른
0: 그런 그
1: 풍경들.
0: 풍경들을 보면서 그런 정서적인 감성들이 그렇게
1: 네.
0: 바뀌어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1: 아,
0: 듭니다.
1: 그러셨군요. 우리 스님께서 이번 시집 중에서 우리 독자들에게
0: 예.
1: 꼭 전하고 싶은 한 구절의 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꼭 전하고 이것만 꼭 전하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는
1: 다 전하고
0: 그중에
1: 싶겠지만, 네, 그
0: 그
1: 중에.
0: 이제 이 공강규 시인께서
1: 네.
0: 평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던 그 평상심과
1: 네.
0: 평등심과 평정심에 대한 글이 나와 있는 시를 한번 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부탁드립니다. 네.
0: 평상심.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나뭇잎이 흔들리고 추녁 끝에서 헤엄치는 풍경은 청량한 소리로 자취도 없는 응답을 한다. 오목눈이 어미새가 날갯짓을 피운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니 어린 새끼도 날갯짓하며 어미를 따라다닌다. 파란 하늘에 펼쳐진 구름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느 날에는 강물이 되어 흐르다가 어느 날에는 바다가 되어 누웠고 어느 날에는 아침 이슬이 되어 풀잎에 맺힌다. 기특하여라 삶이여 나는 것은 날아서 기특하고 기는 것은 기어서 기특하고 걷는 것은 걸어서 기특하고 헤엄치는 것은 헤엄쳐서 기특하다.

0: 푸른 잎이 단풍지고 가지마다 열매를 맺어 생과 사를 오가는 것이 기특하다. 일상 속에서 특별함은 평상시만에 있나니 밖으로 쫓아다니는 수고로움에 취하는 어리석음에 수를 더하지 마라.
1: 네, 스님 잘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낭송을 해주시니까 네, 더 좋은데요.
0: 저는 이제 시 네. 낭송은 전문으로 잘 안 씁니다.
1: 이 다음에는 제가 또 낭송을 예, 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네.
1: 스님 요즘 현대인들은 참 바쁘기도 하고 또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번 시집 불타의 달빛 요일을 통해서 우리 대중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0: 이제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길섭에 있는 뼈무더기를 보고 절을 합니다.
1: 네.
0: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생에 이제 자애로운 스승이고
1: 네.
0: 또 삼계의 큰 스승이신데 네. 어떻게 길가에 이름도 없는 뼈무대기를 보면서 절을 하십니까? 이렇게 네.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에 대답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기에 이름 없이 뒹굴고 있는 뼈는 그 과거 전생에 어느 때는 나의 부모, 형제, 자매였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친지였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 많은 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네. 우리는 부모,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생사윤회의 과정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연기적인
1: 네.
0: 그러니까 연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곧 그러니까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을 보면서
1: 네.
0: 느끼는 감성과 네. 지성과 오성과 서정 이런 것들이
1: 네.
0: 하나의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1: 네.
0: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는 나하고 별개인 것처럼
1: 네.
0: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1: 네.
0: 나만이 겪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1: 네.
0: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같이 겪고
1: 네.
0: 같이 윤회하는 과정에서 견뎌야 하는 것들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같이 인내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해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1: 예. 아마도 스님 시집을 그 시 한 수 한 수를 낭독해 가다 보면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기적인 삶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불안하고 나 혼자만이 스트레스 받고 나 혼자만이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0: 예.
1: 이 정말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 이 인드라망이잖아요, 이 세상은.
0: 예, 그렇죠.
1: 예, 그래서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자. 예,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독자들은 그 시어 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여섯 번째 시집 불타의 달빛 요일을 펴내신 소한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하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시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73년도에 해인사로 출가를 하셨더라고요.
0: 예, 예.
1: 그리고 91년에 등단을 하셨으니까
0: 예.
1: 수행자로 사신 법락과 또 시인으로 사신 이 세월이 모두 깊으셔요. 스님께 시를 쓰는 것과 수행을 하는 것.

0: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1: 이제 수행이 시라든가 시가 수행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0: 네.
1: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0: 네.
1: 모든 일상과 그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감성, 그리고 그 거기서 느껴지는 지성과 오성 이런 것들이
0: 네.
1: 하나의 이제 그런 시효로서 정제가 돼가지고
0: 네.
1: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고, 불교 경전에는 그런 문학적인 그 요소가 참 많은 게 부처님 경전 속에서는 비유와 또 설법을 하시는데 그 설법을 마치고 나서는 그 앞에서 전개했었던 그런 설법의 내용을 개송으로서 이렇게
0: 정리를 해
1: 함축해가지고
0: 주시죠.
1: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0: 네.
1: 그랬을 때에 그 이제 경전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 문학에 대한 더 깊은 그런 그 관심과 이해를 하게 됐었다라고
0: 아,
1: 이제 볼 수가
0: 그러셨군요.
1: 있습니다. 예.
0: 네. 부처님께서는 꼭 마지막에 함축적으로 개송으로
1: 예,
0: 남기시죠.
1: 그러죠.
0: 지난 40년 가까이 한국 문단에서 그 불교 문학의 발전과 또 저변 확대에 우리 스님께서 앞장서 오셨어요. 보니까 불교 문예와 불교와 문학 발행인을 맡으셨었고 또 현대 불교 문학상을 제정해서 운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불교계와 문단을 연결하는 데 이토록 헌신하신 어떤 특별한 발언이랄까?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1: 아, 예.
0: 네.
1: 제가 이제 그 94년도에
0: 네.
1: 이게 종단 개혁 종단이 출범을 했을 때게
0: 네, 그랬죠.
1: 그때 이제 중앙승가대학에서 재직을 하면서 있으면서 같이 이제 개혁회의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오연스님과 정유 스님께서도
0: 네.
1: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총무원장 스님으로 이름으로 그 나가는 그 이게 현대 불교 문학상, 지금은 현대 불교 문학상인데 문학상을
0: 그렇죠.
1: 제정을 해서 종단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었는데 그 제안이 종단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종회에서도 또그 별다른 이유 없이 이제 이렇게 그 통과가 됐었죠. 그때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94년도 이전이죠. 그 이전부터 큰 술에 근란음이라고 하는 시 동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0: 그랬군요.
1: 이제 노담 스님, 그러니까 법명은 이제 그 정한 스님인데
0: 정하신, 네.
1: 이제 필명이 노담 으로
0: 미죠.
1: 이제 쓰고 있죠. 그리고 혜관 스님 이렇게 셋이서 큰 술에 근란음이라고 하는 시동인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환으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시 낭송회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 이제 오연 스님과 그 정유 스님께서 보시고 너희가 이제 이미 그 문학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맡아갖고 이 문학상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었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0: 그러셨군요.
1: 저희가 이제 그것을 수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오연스님께서 덧붙여가지고 문학 잡지도 발간을 하고, 그리고 협회도 이게 발족을 해서 불교 문학 문인 협회라고 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다른 분이 불교 문인 협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서 현대 불교 문인 협회라고 이름을 썼었죠.
0: 그랬죠.
1: 그러면서 현대 불교 문학상과 또 불교 문예를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오연 스님께서 그 뒤에도 꾸준히 그 입적하실 때까지 지원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0: 그러셨군요.
1: 그 뒤에 불교 문예를 이제 불교 문학, 불교와 문학이라고 하는 제호를 바꿔가지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0: 오연스님은 문인들을 참 뒤에서 많이 후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 우리 스님께서도 오연신과

0: 아예 어떤 인연이 참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1: 예.
0: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경험이나 장면이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오연수님께서는 이제 사적으로는 저희 이제 사촌 사형님 되셔요.
0: 아,
1: 문중에 이제
0: 그러시군요.
1: 사형님 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우리 은사스님 시봉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많이 뵀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94년도 개혁종단 때 그 종단 사태를 겪고 개혁종단으로서 이제 종단을 새롭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을 뵙게 됐었는 다시 뵙게 됐었는데 거기서 문학적인 그러한 이제 회우를 하게 됐죠. 근데
0: 그러셨군요.
1: 그 이전에 오연 스님과 정유 스님 그리고 성우 스님 이런 스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군부 독재 정치에 한거하는 시낭송회를 맨날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어느 시점에서 중단이 되고 있었었는데 그 또한 이제 저희에게 뒤를 이어서 너희가 불교 활동을 불교 문학 활동을 해라라고 이제 큰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0: 아, 그러셨군요. 그 우리 스님께서 지금 주석하시는 정치암, 정치암의 주변의 그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경관이랄까요? 정말 대단한 경관인데,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위대한 시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 자연이 건네는 이 말들이 곧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1: 그런 그 감성들이 그 바탕에 많이 쌓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일출 그 정경은 가히 이제 장관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에는 바다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겹겹이 이렇게 노을 지는 그런 이렇게 산노을들이 거기에 햇살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 반짝거리는 그런 윤술들이 봤을 때에 화엄 세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0: 그렇죠.
1: 그걸 보았을 때에 또한 이제 그 문학적인 그런 그 감성과 그런 이렇게 서정들이 바탕이 될수 있다라고
0: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생각합니다.
0: 가끔은 정말 너무 한이로워서 표현이 안 되는 장면도 있을 것이고, 아, 저런 장면들은 내가 시로 옮겨볼까? 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1: 이제
0: 진짜.
1: 너무 이제 거대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말로서 다 그것을
0: 표현을
1: 담아내지를
0: 못 하겠어요.
1: 못합니다.
0: 그쵸?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이 수행자로서의 어떤 날카로운 성찰, 있으실 것 같고 또 시인으로서의 부드러운 감성 또 지니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활동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1: 다른 이제 특별한 저거는 없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시집을 편집을 하면서 이제 전체 그동안에 썼었던 시들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일부 이제 거기서 한 10여 편은 이제 빠진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이게, 거기에 더해가지고, 앞으로 써지는 그런 시들을 다시 이제 그 시집으로 묶기까지는 그래도 한 10여 년 가차에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 특별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는 대로 이제 하는 거고, 또 불사는 올해 이제 그 전통 사찰 이렇게 보수 지원 신청을 종무소체가 너무 이제 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문체부에서 이제 승인이 되면은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종무소체를 이제 다시 이제 그 이제 해체 복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사찰의 소임을

0: 갖고 있으면 이 사중의 일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스님.
1: 예, 그러죠.
0: 스님이 늘 정진하면서 시만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스님은 이제 또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되니까 또 그런 일이 앞으로 또 남아 있군요. 네. 앞으로 스님은 뭐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저는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여행을 잘 하고 떠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님, 그죠?
1: 네, 그러죠.
0: 우리 스님도 이제 그 이 세상 여행을 끝날 때까지는 또 시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대중들께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음 작품도 준비하시고요. 네, 또 정취하면서 느끼는 좋은 풍경들을 또 부처님 말씀을 담아서 독자들에게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그러시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선생님 네. 꼭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네. 또 다음 좋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진정한 진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일상 속 평범함을 시로 형상화해서 세상과 소통하시는 수안 스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집 불타의 달빛 유의가 불자 여러분께 위로와 지혜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불자님들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향 불자님, 박봉래 불자님, 그리고 정규자 불자가족 여러분, 더불어서 붓다회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따뜻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

한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대표의 포국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 뽀페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 뽀페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불교에서 다도는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교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초 선종을 창시한 달마대사였답니다. 지금도 사찰에서의 차는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잇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한국 사찰의 다도가 정립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0: 백두대간의 전기가 서쪽으로 흘러 땅끝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에 두륜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 여덟 봉우리에 둘러싸인 천년고찰 대응사가 자리했죠. 창건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신라 말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응사는 한국 차문화의 성지로 불립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인 초이선사 때문입니다. 초이선사는 대응사의 작은 암자인 일지암에 머물렀습니다. 암자 주변에는 지금도 야생 차밭이 있죠. 대응사가 있는 해남은 500년 전에도 차 산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이 선사는 40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했습니다. 당대의 큰 학자들과 차를 마시며 교류하고 차문화를 알렸죠. 때문에 일지암은 지금도 대표적인 차문화 유적지로 꼽힙니다.
1: 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에 들 때, 불교에 선정에 들 때, 삼매에 들어갈 때 어떠한 것을 비로소 맛을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게 도라고 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들이 차와 함께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지 않음의 경계를 아시고 도와 차가 만나서 다도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0: 차 한 잔에 참선 수행에서 얻어지는 삼매의 맛이 담겨 있다. 이것이 초이 선사의 다선임의 사상입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에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겠죠. 대응사의 배경은 와블 형상의 산세입니다. 자연이 빚은 부처죠. 일주문 뒤편에는 선림 교회 만화 도량, 즉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런 대응사의 창건 시기는 이 3층 석탑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0: 장율사가 중국에서 석가모니의 진신 사례를 가져와 모신 탑으로 전해지니 창건 시기와 함께 당시의 석탑 양식이 이 남쪽 땅끝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 승원에는 천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북미르감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북미르감의 마애불은 11세기 고려시대 작품으로 현존하는 거대 마애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대웅사는 주요 청각들이 일렬 배치되는 전형을 깨고 금당천을 경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당천의 북쪽 구역, 북원은 대웅사에서도 가장 고즈넉한 곳입니다. 북원의 중심은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신 장소죠. 단청은 그림을 잘 그렸던 초이선사 솜씨입니다. 화려한 용두 장식이 전각의 위용을 더합니다. 대웅보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예불이 올려집니다. 천년을 이어온 예경의 의식입니다. 도량 남쪽의 중심은 천불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나 항상 부처님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천계의 불상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천불 앞에는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응사 천불은 경주의 스님들이 옥돌로 직접 조성한 것을 배로 싣고오다가 일본까지 표류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대응사의 특징은 불교 안에 유교와 호국 정신이 융합된 것입니다. 표충사는 정조가 써서 내린 편액이 걸려있는 사당입니다. 유교적 공간이죠. 이곳에서 서산대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70이 넘은 나이에 승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습니다.
1: 호국신앙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그런 큰 전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의병과 의승병들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승병의 정점에 서산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서산대사를 기려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서 이걸 이겨내는 다음에 우리의 불도를 이루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이런 호국신앙이 형성이 되게 되지요.
0: 선조는 서산대사에게 의복과 발우를 하사했고 서산대사는 묘양산에서 입적하며 이를 대응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표충사가 대응사에 지어졌죠. 평화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응사의 스님들은 지난 천년 자연도 지켰습니다. 산감이라 불리는 스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지 승원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찰이 앞장서서 자연을 품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2: 여를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0: 그리고 이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있는데, 자연 환경, 그리고 숲과 나무를 주로 관리하고 조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해왔던 분을 상감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속에서 세속과 물든지 않는 어떤 순수한 자연과 친화하는 게 스님의 삶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1: 산지 승원이 천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차 한 잔도 계절과 물과 불과 바람이 빚은 자연이고, 그래서 산매를 담고 있습니다. 산과 차가 만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려

참석 사유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오유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은 과학의 도시 대전에 위치한 보문고등학교입니다. 이 보문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꿈나무들과 함께 좋은 강연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 이 보문고등학교에 과학 동아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1: 네!
0: 네. 나 혹시 과학 동아리 하고 있다 손! 오, 네. 아주 좋아요. 네, 이제 내려줘도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과학에 관련된 질문을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그 답은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많은 큰 영향을 미쳤는데 뭐 불도 생겼고요, 자동차도 생겼고, 또 요즘 핫한 AI, 인공지능도 우리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우리 삶을 윤택하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줬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구를 많이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인간은 그동안 이 지구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바꿔왔을지, 또 이 변화된 지구의 기후 위기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오늘 강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 과학자이시죠.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내셨던 조천호 박사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0: 또 봉은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학생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은퇴를 했고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런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0: 네, 방금 기후 위기라고 해주셨는데 요즘 이 기후 위기가 굉장한 화두로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올 여름이 굉장히
1: 네.
0: 더웠는데 혹시 이런 더위도 기후 위기와 영향이 있을까요?
1: 우리가 특정한 한 날을 뭐 기후 위기와 관련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100년 이상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도 폭염이 일어나고 다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보다 이 폭염의 날수가 지금 두배 정도 늘어났어요. 열대야는 한네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사건을 갖고서는 기후 위기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지난 100년 동안의 이 변화의 경향을 보았을 때에는 바로 이 횟수 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강해지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 속에서는 우리가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네. 또 제가 앞서서 인간이 지구를 굉장히 많이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1: 네.
0: 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바꾼 걸까요?
1: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이 문명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태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문명이 다시 무너지게 되는 바로 이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이 일으키고 있는 바로 변화입니다.
0: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강연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강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1: 네, 첫 번째로다가는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이런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구의 역사에서 이 기후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 지층에 그래서 각그 생명체들이 각각 다른 생명체들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지지시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오늘날 그 인간이 지금 지구에 미치는 이 영향은 지금까지 지구 자체의 이 변화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변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수백만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살았던 이 지층을 다시 뒤지게 되면 여기에는 인간의 그 흔적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0: 네, 그러면 또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변화시켰을지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네, 인류세에 대한 강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류세에서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탄생을 했고 우리의 문명은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또 이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주 정거장에서 해가 뜰 때, 일출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이 대기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우주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얇은 마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생물의 종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등장했던 이 생물 종 중에서 99% 이상이 다 멸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이 지구상에 등장한 다음에

영원무궁토록 살아남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멸종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열고 여린 막이기 때문에 저기에 겨우 적응을 해서 어떤 생명체가 등장을 했지만 여기에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생명은 멸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때까지는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이 엷은 막이 변화가 일어났고 생명들이 멸종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바로 이 엷고 여린 이 막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위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등장을 했는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현재고요. 저 끝이 550만 년 전이에요. 자, 우리 기후학자들은 정말 수억 년 동안의 이 기온의 변화를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550만 년 동안에 이 기온을 보니까 이게 일정하지가 않죠.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제가 요 550만 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0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있죠. 저거는 산업화 이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4도였어요. 그걸 0이라고 하는 기준점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난 550만 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죠. 우리가 UN에서 파리기후 협정을 통해서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올리는 것을 막자라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올려버렸다, 우리 인류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기후 환경 조건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55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유는, 저 550만 년은 저 때가 바로 인간은 두 발로 이제 서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직립 인간에 출현했던 그 기간이기도 해요. 자, 오늘날 인간의 이 유골들, 원시 인간의 유골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아프리카 저 동북부 지역에서 인간의 고대 인간의 유골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기에서 왜 고대 인간들은 왜 저기에서 유골들이 나오게 될까? 원래 저 지역은 이렇게 지금 이 아프리카 이러한 밀림 지역이었어요. 숲이 아주 우거진 밀림 지역이었는데 3천만 년 전부터 지각 운동으로다가 땅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 지역에 보면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산이지만 산 꼭대기에 빙하가 있습니다. 산이 높아지면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자, 이 지역이 이제 고원지대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밀림 지역이 조금씩 밀림이 파괴가 되면서 초원지대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초원지대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여기 숲에서 이렇게 살다가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다른 숲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초원지대를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밀림 지역에서 내가 쓰던 이런 도구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 초원지대를 건너가게 되니까 결국 그걸 들고 가려니까 네 발로 가는 것보다는 두 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저 초원지대에서 바로 우리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이제 그 직립하는 그런 인간들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 이제 300만 년 전쯤이 되게 되면 이 아프리카 이 동북부 지역,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사는 곳은 밀림이 아니죠. 초지가 쫙 깔려 있고 군데군데 나무들이 몇 그루 있는, 우리가 그런 걸 초원지대, 그 다음에 약간 기후학에서는 사바나 기후라고 합니다. 바로 300만 년 전이 되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이 사바나 기후로다가 싹 다 바뀌게 이제 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게 결국 여기서 이게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숲이 우거졌을 때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좀 편히 살았는데 저렇게 초지가 이제 쫙 깔리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먹을 거를 구한다 해도 딱딱한 걸 구하고 질긴 거를 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은 진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파란트로프스 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300만 년 전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그 거칠은 식량을 먹기 위해서 이 턱하고 이빨이 튼튼한 이러한 존재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300만 년 전에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호모속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턱하고 이빨을 튼튼하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식을 취했냐. 여기 보니까

두뇌가 커지고 있잖아요. 바로 똑똑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져갖고 결국 우리는 부엌 살림을 차리기 시작을 했어요. 딱딱한 거를 이제 구해왔다? 그럼 돌멩이로 깨먹고 그 다음에 질긴 나무뿌리를 구해왔다? 그러면 돌멩이로 쪄갖고 아주 부드럽게 해서 먹고 바로 부엌 살림을 잘 차려갖고 그런 거칠은 그런 식량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300만 년 전 이 이후부터는 보니까 본격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것이 저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300만 년 전부터 저런 일이 왜 일어났냐. 공룡이 살았던 1억 년 전에는 이 지구상에 빙하가 없었어요. 우리 아기 공룡 둘리가 빙하를 타고 내려왔다. 그거 과학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노래입니다. 공룡이 살았을 땐 빙하 같은 거는 없었고요. 자, 그런데 300만 년 전이 되게 되면은 이제 기온이 저렇게 내려가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자리를 딱 잡게 돼요. 그때부터 이 빙기와 간빙기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났고 처음에는 4만 1000년의 주기, 지구 자전 축이 4만 1000년의 주기로다가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빙기와 간빙기를 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00만 년 전부터는 이게 다시 10만 년 주기로 바뀌게 돼요. 이거를 이때는 10만 년 주기로 왜 바뀌었냐면 이 태양을 갖다 지구가 동그랗게 돌다가 타원형으로 돌다가 이거를 우리가 20률의 변화라고 하죠. 이게 10만 년 주기로 변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빙기와 간빙기를 오가게 되었어요. 훨씬 더 이 변화의 폭이 커지게 되죠. 우리가 이게 새벽에 굉장히 낮은 온도, 낮에 굉장히 높은 온도, 이 온도 차이가 크게 되면 감기도 잘 걸리고 이러잖아요. 온도의 이 변화가 굉장히 크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이렇게 결국 이 10만 년 주기에 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파란트로프스 속은 곧 딱 그 변화에 맞춰졌던 이빨하고 턱을 튼튼히 만들었던 이러한 존재들은 더 이상 이 변화에 견뎌내질 못하고 다 저때 100만 년 전에 멸종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이 호모속들은 이렇게 기후 조건이 더 안 좋아지게 되니까 보니까 머리가 더 커지는, 다시 말해서 두뇌가 더 좋아지는, 더욱더 똑똑해지면서 저런 거칠은 이러한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인간이 된 이유는 바로 거칠은 이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이 과정에서 바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이러한 먹이사슬, 이 생태에 있어서 가장 지금 꼭대기에 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졌다라고 해도 문명이 아무 도움을 받지를 않고 우리가 야생에 내던져졌다. 우리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야생에서 수컷 침팬치를 만나잖아요. 우리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침팬지랑 한번 싸우겠다고 붙었다가는 침팬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힘센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먹이사슬, 이 생태계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뭔가 이 똑똑한 거 말고 뭔가가 하나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실험인데요. 독일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연구소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 두 살 반짜리 어린아이 약 100명, 그 다음에 오랑우탕, 그 다음에 침팬치를 각각 한 100마리 정도를 갖고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인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진짜 처음에 공간에 대한 실험입니다. 먹을 거를 여기저기 이제 흩어다 놓고 그거를 잘 기억하는지를 본 실험이에요. 두 살 반짜리 아이나 오랑우탕, 침팬치 별 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먹을 거를 줄였다가 늘렸다 했었을 때 그 수량의 변화를 잘 인지를 하는가를 봤더니 그것도 두 살 반짜리 아이나 오랑우탕, 침팬치 별 차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호두처럼 딱딱한 거 이렇게 깔아놓고 옆에 이제 돌멩이를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 돌멩이 갖고 그거를 깨트려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인지 능력을 봤는데도 두 살 반짜리 아이나 침팬치나 오랑우탕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바로 사회적 학습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굉장히 좀 어려운 데다 숨겨두고 선생님이 그거를 그거를 빼는 방법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2살 반짜리 아이는 그거를 잘 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

해서 곧 먹을 거를 빼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침팬지나 오랑우탕은 그거를 빼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런 학습 능력으로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과거 원시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돌아다니다가 따뜻하게 잘수 있는 곳을 자 발견을 했어요. 그다음에 먹을 곳이 많은 곳.

자기 혼자 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정보를 알게 되면 내 가족, 내 친구한테 그 좋은 정보를 알려줘요. 그러면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돌아다니다가 좋은 정보를 알게 되고 그걸 또 나한테 알려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두 개 합쳐지게 되면 더욱더 좋은 정보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집단 지성을 이제 만들면서 바로 점차적으로다가 이러한 어떤 사회와 가정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태어나요.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침팬지 오랑우탕은 두 살 반이 되면 야생으로다가 독립을 해서 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두 살 반짜리 아이를 갖다가 그냥 사회에 내보낸다? 그거 죽으라고 그거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 침팬지 오랑우탕보다 과거에 우리가 누적되었던 바로 이 사회적 그 학습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 20살이 될 때까지 학습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이 사회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똑똑한 머리와 함께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된 건 바로 거칠은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문명은 또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지난 4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100만 년 전부터는 10만 년의 주기로다가 빙기 간빙기를 오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0만 년 주기로다가 저런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녹색의 라인이 산업화 이전의 지구 평균 기온을 이제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간빙기 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 땐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도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빙기 빙하가 굉장히 많이 덮었을 때는 지구 평균 기온이 한 5도 정도 내려가요. 그래서 빙기 간빙기의 지구 평균 기온의 차이는 한 7도 정도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이러한 존재가 지구상에 등장한 거는 약 한 30만 년 전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30만 년 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정도의 이 기후 변화에는 다 적응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남았고 바로 문명까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존재는 아까 25만 년, 3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뇌가 우리하고 거의 동일한 존재, 우리가 인지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뇌가 우리와 동일한 존재는 약 한 5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5만 년 전이면 동물의 뼈를 갈아갖고 온갖 도구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때 바늘까지 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5만 년 전이면 이 가죽옷을 갖다가 꿰매 입기 시작을 합니다. 5만 년 전은 여기 빙기 때거든요. 추웠을 때예요. 저때 바로 우리 인간은 그 아프리카를 나와서 저 유럽까지 다 진출하거든요. 추웠을 때인데 바로 가죽옷을 꿰매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추운데도 바로 저 북쪽을 향해서 진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5만 년 전이면 그 유럽의 그 동굴에다가 거의 완벽하게 짐승의 그림까지 다 그려냅니다. 바느질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요. 그러면 결국 뇌가 거의 우리하고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세계사 시간에 우리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 우리가 농업을 시작한 이 신석기는 만 년 전에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다 바꿔내는 이러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아와 동일한 이런 뇌를 갖고서 수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을까? 바로 이 자료가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 또 수만 년 전 보니까 기온이 낮죠.
빙기 때요, 추웠을 때예요. 이렇게 기온이 낮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호수라든가 바다에서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지금보다 구름이 매우 적었겠죠. 그러니까 비가 지금보다 굉장히 적게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건조했습니다. 이 추웠을 때는 자 오늘 이 농사라고 하는 거는 비가 좀 잘 내려야 되는데

워낙 건조해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온도가 좀 내려가게 돼요. 많이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돼요. 지금 기후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저 빙기 때는 오늘날보다 약 10배 정도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극단적인 날씨 하면 태풍이 될 텐데, 태풍이 하나 우리 평야지대를 쓸고 지나가요. 자, 그러면 벼 세우기를 해갖고 한해 추수가 겨우겨우 가능하죠. 자, 그런데 매년 태풍이 한 10개 우리나라를 통과한다라고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허리 아프게 농사를 전았는데, 나달이 서너 개밖에 달리지 않는 그런 해가 있다. 인간은 결코 그러한 기후 조건에서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저 구석기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냐? 바로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동물들 쫓아다니면서 때려잡아 먹고 이미 달려있는 거 따먹는 수렵과 채집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구석기 시절에 이분들은 우리보다 갤러 터지거나 머리가 나빠서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바로 기후 환경 조건이 농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구석기 시절의 생존 방식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2만 년 전부터 다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12,000년 전이 되니까 기온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온이 상승했다만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부터 12,000년 전부터는 기온이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후가 저렇게 이제 안정이 되니까 저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은 씨앗을 심는 농업이 저기에서 출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 구석기 시절의 생존 방식인 수렵과 채집으로 이 80억을 못 먹여 살립니다. 오직 이건 농업 하나만이 바로 이 80억 이상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문명하면 밥진창, 그다음에 화려한 휴대폰, 정교한 반도체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런 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도 우리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먹거리는 우리가 모자란다고 모자라게 먹고 없다고 굶으면서 살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문명의 이 기반은 바로 이 80억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바로 문명의 가장 기반이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 바로 우리의 이러한 생존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만년 전에 제가 이제 농업은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문명의 탄생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6천 년 전쯤이다라고 또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아,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농사도 시작을 했으면 빨리 문명을 탄생해야 됐는데 왜 몇천 년을 또 우리 인간은 기다려야 됐을까? 그건 기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해수면의 지금 높이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2만 년 전에 그때는 빙기 때죠. 자, 빙기 때 추웠어요. 추우니까 이때는 비보다 눈이 많이 내리게 되죠. 육지 위에 눈이 내리게 되니까 또 추우니까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게 되겠죠. 육지 위에 계속 눈이 얼어서 이 빙하가 점점 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빙기 때에는 해수면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2만 년 전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20m 아래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년 전에는 우리나라 서해, 남해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바다가 아니라 2만 년 전에는 육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의 빌레못 그 동굴에서 수만 년전 사람들이 살았던 구석기 시절의 유물들이 나와요. 그분들은 제주도 갈때 수만 년 전에 배 타고 제주도 간게 아니죠. 남해가 육지였기 때문에 터벅터벅 걸어서 제주도의 구석기 시절에 그런 유물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기온이 상승을 하죠. 2만 년 전부터. 그러니까 빙하가 녹죠. 자, 그러면 해수면이 쭉쭉쭉쭉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앞에 그림에서는 12,000년 전부터는 기온이 안정화가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도 빙하는 계속 녹습니다. 온도는 안정이 되었는데 이거 왜 그러냐?
얼음덩어리는 온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우리가 여름철 그 땡볕에 이따만한 얼음덩어리를 그 내놨다라고 해서 순간에 다 없어지지는 않죠. 오랜 시간 그 얼음덩어리가 자기

모습을 유지를 하잖아요. 이 빙하는 높이가 수 킬로미터고 길이가 수천 킬로짜리의 그러한 거대한 얼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녹는데 수천 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녹아서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쯤이 돼서야 더 이상 해수면이 올라오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보는 이 해안선은 바로 6천 년 전에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이 문명이 탄생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강 하구에는 물이 이제 많은데 여기 이제 계속 이게 물이 올라오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때는 우리가 인공적인 이 비료라는 게 없죠. 자연적인 비료는 강 상류로부터 퇴적층이 내려와야지 그게 자연적인 비료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게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니까 강 하구에 이런 퇴적층이 발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못 먹여 살리니까 결국 문명 탄생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6천 년 전이 이제 되니까 더 이상 해수면이 올라오질 않아요. 이제는 강 상류에서 이 퇴적층 층이 내려와서 강하구에 우리 강하구의 삼각주라고 하는 이런 퇴적층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바로 거기에서 문명은 탄생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인간이 된 거 굉장히 안 좋은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되었고 오늘날 문명은 그와는 반대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후 조건 그 다음에 해수면이 안정화가 되어야죠. 우리 해안가의 대부분의 이러한 인프라라든가 기관시설, 항만, 그 다음에 대단히 이러한 농지들이 다 해안가에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우리의 문명은 거의 붕괴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이 기후 조건에 있어야지만이 이 문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모든 강 하구에서 문명은 탄생했었다 그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이 4대 문명이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4대 강이 있고 그 밖에 얼마나 강이 많고 전 세계에 수천 개의 강이 있는데 왜 이 네 개의 강에서만 문명은 탄생됐니?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자, 기후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 자, 6천 년 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강하구는 다 개간을 해서 논 밭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6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강하구에는 숲이 우거지고 나무뿌리가 엉켜져 있고 이러한 세상이겠죠. 자, 그런데 6천 년 전은 어떤 시대냐.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는 이거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금속을 사용한 건 이건 철기시대 이후의 일이고요. 자, 그런데 숲이 우거지고 나무뿌리가 엉켜져 있는데 쇠조각이 하나도 없이 거기를 무슨 수로 개간을 합니까? 5천년, 6천년 전에 이 강하구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강은 공통점이 있어요. 강 상류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그런데 강 하구 쪽은 다 건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강 하구에는 숲이 발달을 하지 않았죠. 땅이 푸석푸석해요. 문명은 바로 관계시설, 강으로부터 물기를 내야지 농업 생산량을 높여갖고 문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네 지역은 공통적으로 강 하구가 건조해서 숲이 발달을 안 하고 땅을 쉽게 팔 수 있는 관계시설을 뚫기가 용이했던 이 네 지역에서 문명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날 이 기후가 이 문명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기후가 이 문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이제 1만 년 동안에는 기후가 안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농업이 가능해서 오늘날 이 문명을 꽃피웠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 1만 년 동안에도 우리 이제 1만 년이면 역사책 보게 되면 과거에 뭐 가뭄 들었다, 홍수 났다, 뭐 감염병 돌았다, 옛날에도 이 자연재난은 끊임없이 이 1만 년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기온이 올라갈 때는 산업화 이전에 지금 평균 기온에

0: 해서 올라갈 때는 1도 정도 올라갔고요. 내려갈 때는 1도 정도 떨어졌고 여기 이제 이 하나하나의 이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그렇고요. 지금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이때를 우리가 축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축, 우리가 뭔가 이 중심이 되었던 이 시대, 바로 이때 종교, 철학이 바로 이때 다 등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축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기후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기후가 안 좋다. 우리가 역사에서 기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져 갖고 먹을 게 부족한 세상이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게 돼요. 자, 먹을 게 부족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저 때는 오늘날처럼 국경선이 명확하지가 않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이 종족이 움직이게 되죠. 뭐 좀 더 농업 생산량이 좋은 곳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종족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때 기원전 이 천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철기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종족과 종족이 맞부딪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모두가 있어요. 철기를 갖다 다 들고 있어요. 대량 살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는 부족하죠. 전쟁이 붙으면 대량 살상이 일어나죠. 엄청나게 비참한 시절이었어요. 바로 이때가 중국은 춘추 전국의 시대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의 시대, 이건 전쟁의 시대를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로 공자, 맹자가 이때 등장을 하죠. 이 혼돈된 세상을 어떻게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볼까 하면서 바로 유교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이때 갠지스강 그 일대로다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농지가 확장돼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왕국들이 엄청난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바로 이때 석가모니가 이제 탄생을 했고,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까 하는 불교가 이때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이쪽을 가게 되면 이 유태인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이에요. 이들은 그 민족 자체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만 하냐는 이 질문을 집요하게 자기의 신에게 질문을 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코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는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의 등장을 바로 이때 그러한 것들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이때 그리스 자체에서는 그 식량 생산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이제 이 무역을 통해서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곡물을 수입을 해다가 그렇게 이제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민주주의를 했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무조건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정권을 쟁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사람을 설득을 해서 표를 많이 얻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전쟁에 나가서 굉장히 이제 그 승리를 했던 이러한 장군들이다. 저 사람이 만약 돌아오게 되면 저 사람은 인기가 좋아서 정권을 쟁취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저거를 각진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옳고 그름 진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직 표를 모은다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 오늘날 우리 좋아요를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이때 바로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아테네가 결국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이제 전쟁이 이제 붙게 되는데, 결국 이 아테네가의 이 민주주의는 오직 표를 모으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아테네는 결국 스파르타한테 붕괴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전쟁의 이 와중에 바로 소크라테스가 이때 등장을 하면서, 야, 옳은 거를 따져야지, 표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를 찾아야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때 이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 사람을 결국 독사를 시켜버리는 사태가 일어난 것도 이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한테 이제 패전 이후에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고, 그래서 이 이제 무질서한 이러한 세상, 그 전쟁에 패전을 한 이러한 아테네를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까, 이러한 거를 꿈꿨 던 것이 바로 플라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대의 이러한 철학자들이 배가 불러 갖고 할 일이 없어서 철학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비참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을 꾸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철학자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국, 인도,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중동, 그 그리스까지 해서 서로 연결이 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다가 이때 바로 이 철학과 종교의 맹아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동시에 이 네 지역들 다 이때 먹을 게 부족하고 전쟁은 심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타인이 너에게 한 그것이 네가 너무 싫어. 그러면 타인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 이러한 것들에 바로 인간의 그런 가장 중요한 면들이 이때다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축제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로마 온난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서양 애들이 이제 기후를 다 정해내서 로마 온난기라고 하는데 이때 기후 조건이 좋았습니다. 먹을 게 많이 생산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때 바로 로마가 제국을 만들어요. 로마만 제국을 만든 게 아니죠. 바로 중국에서는 한 나라가 동시에 제국을 만듭니다. 제국은 바로 그 많은 그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후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국민들을 먹여 살려서 이런 제국들이 등장을 했고요. 다시 바로 이 기후 조건이 이제 뚝 떨어졌어요. 기후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 한 나라라든가 로마 제국은 또 해체가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중세 5세기에서 13세기 우리가 이때를 중세 이제 온난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 온난기 이때 인구가 2억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때 4억까지 늘어나요. 기후 조건이 좋아갖고 먹을 게 많으니까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를 갖다 이제 4억까지 두 배로 늘려놨는데 우리 중세 소빙기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후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 때가 바로 우리 조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실록을 보게 되면 맨날 홍수 났다, 가뭄 났다, 뭐 전염병 돌았다. 이게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도 기후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기후 조건이 안 좋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그 패스트가 이제 그 전염병이 이제 돌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많이 못 먹으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러한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뭔가 이 위험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인가 그렇게 책임을 지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떤 그 희생양을 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또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럽에서는 바로 이 패스트로다가 죽어 나가는 이 사람들을 내 그 원인으로다가 누구를 잡았냐? 바로 마녀를 이제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녀라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바로 홀로 사는 늙은 할머니들을 의미를 해요. 사회적으로 생산력이 가장 떨어진 사람이죠. 약자이고요. 이런 가족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늙은 할머니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자그마치 5만 명이나 불태워 죽여버리는 이러한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5만 명이나 그렇게 늙은 할머니들을 불태워 죽였는데도 결코 이러한 어떤 식량의 문제, 이러한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야 이거 갖고는 아닌가 봐요. 결국 여기에서 뭔가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때부터 우리는 증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생겼고요. 결국 그래서 바로 이때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등장을 하는 이건 다 증거와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합리적인 세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마녀를 통해서도 결코 이런 식량 문제가 해결이 안 났잖아요. 봤더니 이거는 마녀를 이게 태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왕이 시원찮아 갖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해 갖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의 목을 잘라버리는 이러한 사태도 이때 일어나는 그래서 바로 가장 안 좋았던 이러한 조건 속에서 더 나은 그전에는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늘 안 좋았던 이러한 기후 조건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세상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이건 단지 그냥 위험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살았던 이 세상이 아닌 좀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강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조천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제 인류세의 시작을 또 알아봤는데요. 한 번쯤은 2026년 지금의 나는 지구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 다락방, 저희가 준비한 지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과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1: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0: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반대!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오빠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칼에 성혈을 바르는 날은 모든 전사의 삶에서 가장 상스러운 날이지.
1: 여인들은 이날이 오기까지 매일 눈물을 참아야 하지요.
0: 왕비, 내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쟁터에 나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같이 하잖소. 그 아이의 전략이 샤카족에게 용기를 줬소. 태자는 어디 갔소?
1: 아침 일찍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0: 나가? 오늘 군대가 출정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이냐? 혼자 떠났다는 게 무슨 의미냐?
1: 걱정 마세요, 폐하. 그것도 전략 중 하나겠지요.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0: 하거라. 테바다타,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너에게 받아둘 약속이 있다.
1: 무슨 약속입니까?
0: 내게 샤카 왕국이 승리했다는 승전보와 함께 기쁜 소식 하나를 더 가져오너라.
1: 어떤 기쁜 소식이요, 어머니?
0: 십다르타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
1: 어머니, 전에도 말씀

0: 허나 전쟁터에서 시타르타가 만약 적에게 포위되었다면 구해주는 일도 없을 겁니다.
1: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시타르타가 전쟁터에 있어야지.
2: 무슨 말이에요?
1: 아침부터 모두가 찾고 있지만 시타르타가 안 보여.
3: 시타르타 태자는 돌아왔느냐?
4: 아직입니다, 폐하.
3: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돌아오는 대로 보고하라.
4: 예, 폐하.
5: 프라세나지 대왕 만세! 시또다나 대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카필라바 수트를 떠났다고 합니다.
6: 샤카족은 그 자존심 때문에 말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샤카족을 무찌르고 승리하자.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게 없도다.

0: 배야, 우리 군에 비해 코살라 군대의 규모가 훨씬 크므로 브라세나짓은 이 전투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1: 그렇구나, 사령관. 가자. 아미토다, 샤카 왕들이 군대를 데리고 모두 도착했는가?
2: 대부분 다 모였습니다, 폐. 아직 안 온 사람들도 해질녘 키면 도착할 겁니다. 다만 쿨리아 국왕 단다파니 군대만 제외하고요.
1: 뭐라고? 단다파니 왕이?
0: 유감스럽게도 폐야, 로히니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다리가 무너져서 군대가 이곳으로 건너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염려 마세요. 군인들이 새로 다리를 놓고 있으니 완성되는 대로 바로 도착할 겁니다.
1: 가자.
0: 군대는 제 명령이 떨어져야만 여기로 올 겁니다, 폐야.
3: 반돌, 샤카족이 왜 우리 말을 잡지 않느냐?
4: 거대한 규모의 코살라 군대를 보고 겁나서 달아났겠지요.
3: 무기를 만들려고 열심히 쇠를 녹이고 있겠지.
4: 폐하, 방금 적자에게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숫도다나 대왕의 태자가 전쟁이 선포된 후 달아났답니다.
3: 현명한 처사군. 미리 달아나다니 분별 있는 행동이다. 이 자들은 패배를 해야 달아날 모양이다.
1: 시다르타 태자의 전략에 의하면 우리는 내일 프라세나짓을 공격하게 된다. 그 땅에서 준비를 잘하라. 각자 제자리를 잘 잡으라고 이루고. 시다르타 태자 소식은?
0: 죄송하오나 피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폐하, 태자의 몸은 여기 없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자의 전략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0: 오늘 밤이 어떻게 지나갈지 걱정돼요.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1: 마마, 마음을 굳게 먹어요.
0: 고모님, 시따르타는 찾았답니까?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무슨 일일까요?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니요. 폐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1: 마마,
0: 루시카, 태자 소식이 들어왔느냐?
1: 아닙니다.
0: 거짓말이라도 이해라고 하지.
1: 어찌 거짓말을 아려릴까? 들은 소식이 있도록 무섭고 끔찍한데요.
0: 소식? 무슨 소식? 말해봐. 어젯밤 뭐?
1: 어젯밤 태자께서 죽음을 목격하셨답니다.

0: 예, 마마. 찬나가 그러는데 코살라국의 직사 발데프가 어젯밤 태자마마의 품에 안겨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태자마마는 말씀하셨답니다.
1: 난 이 전쟁을 막을 거야. 전쟁을 막을 거야.
0: 그리 말씀하시면서 자리를 뜨셨대요.
2: 참으로 속상한 일이네요. 10여 년 동안 공들인 일이 하루아침에. 아미타 마마는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태자가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했거든요. 죽음을 숨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는데, 어쩜 좋아요? 대왕이 이 일을 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 침착하세요, 마마.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왕비마마. 시타르타는 무사할 테니까요.

0: 무슨 일이냐, 반돌?
1: 앞을 보세요, 해하. 안개가 낀 틈을 이용하여 샤카군대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0: 말은 어디 있느냐?
1: 그들이 말도 잡아갔습니다.
0: 뭐라? 말을 잡아가다니 드디어 도발을 하는구나. 이런 기회가 다시 또 오진 않을 것이야. 준비를 하라. 우리도 안개를 이용해서 그들 뒤를 추격한다. 산이 있다 해서 우리를 막을 수 있냐? 공격이다. 따라와.

0: 잘했다.
1: 대바나타 왕자!
2: 만세!
1: 대바나타 왕자!
2: 만세!
1: 대바나타!

0: 이걸 공양이라 생각하시고 드십시오. 어제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잖아요.
1: 너는 뭐라도 먹은 게야? 너는 굶으면서 나더러는 먹으라니. 네 마음은 잘 알겠다만 너도 나를 알고 있지 않니? 시타르타와 대왕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나는 그 무엇도 넘길 수가 없구나. 대왕을 지키려는 내 정성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 페야, 너는 고살라국의 사령관 반두리다. 우리 말을 풀어주고 고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여 카필라바스트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제안을 하러 나온 것이다. 아니면
3: 너희와 싸워라. 우리가 여기까지 무기 자랑이나 하려고 온 줄 아는가, 반드? 우리 샤카인들은 너희가 막대기 하나로 몰아갈 수 있는 양떼가 아니야.
2: 양은 코끼리를 해칠 수가 없지 않는가, 사령관?
3: 양뿐이겠나?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의 귀 속으로 들어가도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싸울 차비를 하라, 반드! 안 그러면 아시아 매그 의식이 미완의 꿈으로 남을 테니.

0: 저 광경은 뭐지? 나는 이 전쟁 막아야만 해.
1: 카필라마스도 전사들아, 여신의 은총 덕분에 그리고 우리 전사들의 행운 덕분에 오늘 전투를 치를 기회를 얻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를 얻었으니 적이 기절초풍하도록 용맹스럽게 돌진해서 적군을 싹 쓸어버려라. 프라세나짓은 스스로의 만용에 눈이 멀어서 샤카인들의 자존심에 감히 도전을 걸어온 자다. 샤카국 만세!
2: 만세!
1: 샤카나라 국 만세!
2: 만세!
1: 샤카국 만세!
2: 만세!
1: 돌격하라!

0: 적하군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삼길숙에, 그들은 정상에 있어서 여기에 머물다간 패배를 당하네 조선으로 올라가서 공격해야 합니다.
1: 공격!

0: 단답하니 왕, 코살라구 군대가 이 속도로 무너진다면 분명 우리가 이깁니다.
1: 아직 속단은 일러요. 올라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한테 화살을 비오듯 쏘고 있지 않소? 봐요.

0: 반들! 샤카군의 불공격을 막아라!
1: 아싸!
2: 예패요!
3: 반도라! 너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 대바다타가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 샤카군 진영에 도달하지 못한다!
2: 네가 대바다타구나! 시타르타 태자에게 패하였다는! 오늘은 내가 패배를 안겨주마! 으아! 으아!
0: 으아! 지금이라도 당장 도주하라, 숫도다나! 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칼을 네 심장에 박아주겠다!
4: 너는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구나, 프라세나지. 아버지가 분명 말씀하지 않더냐? 너는 누가 와도 대적할 수 있으나 숫도다나만은 안 된다고. 너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 받아라! 야! 또!
5: 야! 아미토 단전아, 대왕께 말씀드리시오. 우리 군의 숫자는 줄어들고 적의 군은 늘어난다고. 그의 통치권을 받아들여야만 하오. 안 그러면 처참한 패배를 맛볼 거요.
3: 전사는 비겁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패배하는 순간까지는 패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으아! 으아! 으아!
5: 반두아!
3: 멈춰라, 그만!

0: 가자!
1: 아버지! 우리가 가서 대왕을 도와야 돼요! 어서요, 아버지!
0: 멍청한 소리! 브라센 아저씨 우리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잘 지키고 있어!
2: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한번 구걸해보거라. 당장! 그럼 죽이진 않겠다.
3: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내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구나, 브라세나. 가서 내 가슴을 찔러라. 내 칼이 마차에 박힌 걸 다행으로 알라. 아니면...
2: 아니면!

0: 저자는 누구냐?
1: 폐하, 시타르타 세자입니다.
2: 고살라 국왕, 저들은 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코끼리들이 네 전군을 다 짓밟아버릴 것이다. 너는 사방에 포위된다. 무기를 버려라. 방금 전에 네가 했던 말을 이제는 내가 해주마. 짐의 보호를 받아라. 아니면
0: 너의 보호를 받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3: 그만해요. 이 유혈극을 멈추십시오. 자존심 싸움도 그만두고요. 그래서 얻는 게 뭔가요? 전쟁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은 없어요. 전쟁은 다만 증오를 키울 뿐입니다. 전쟁에선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승자마저 전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자국의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잃어버리니까요. 몇 년간 이룬 발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 싸우는 거죠? 본래 우리 것도 아니었던 땅을 위해서?
0: 우린 생명은 버릴 수 있지만 자존심은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태자.
3: 그렇다면 이 난제의 해결 방법을 말해주세요, 고살라고. 당신의 자존심에 해가 가지 않는 그런. 그러면 이 유혈극을 멈추고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이 악마로 변하는 일도 맞고요.
0: 단 하나, 방법이 하나 있소이다. 양국의 자존심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
2: 어떤 방법?
0: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2: 어떤 제안?
0: 양국의 군대에서 최고의 전사를 선발한 후 그들의 실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누구든 표적을 맞추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샤카국은 이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4: 안 돼! 절대 안 돼요!
3: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폐하. 받아들이겠소.
4: 이건 배신입니다, 폐하! 다 이긴 전투에서 패할 겁니다!
3: 이건 적을 죽일 최고의 기회입니다, 폐하! 제안은 당신이 했으니 표적은 내가 고르겠소.
0: 좋습니다. 그럼 무엇을 표적으로 하시겠소?
3: 당신 머리와 내 머리. 왕관은 왕의 자존심을 상징하오. 그러니 왕관을 표적으로 삼읍시다. 당신의 왕관은 내 머리에 얹고 내 왕관은 당신 머리에. 그리고 우리 군대 최고의 궁수가 표적을 겨냥하는 거예요. 누구든 표적을 맞춘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0: 좋소. 허나 당신이 첫 번째 표적이 되어 시타르타. 내 왕관을 쓰시오.

0: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1: 이미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잃는다 해서 대수겠어요? 제가 이 경기에서 이기면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바몽. 내 당신 왕관을 썼소, 코살라 국왕. 이제 우리 군 최고의 궁수가 왕관을 겨냥할 거요.
0: 하지만 누가 이 임무를 해내겠느냐?

0: 운명은 네 편이다 대받았다. 너의 표적은 왕관이 아니라 싯다르타의 머리야.
1: 대바다타, 샤카국의 자존심, 용기, 명예가 모두 네 손에 달려있다. 너는 오늘 샤카의 아들이 되거나 반역자가 된다.

0: 샤카 왕국이 승리했다는 승전보와 함께 내게 기쁜 소식 하나를 더 가져오너라.
1: 어떤 기쁜 소식이요, 어머니?
0: 십다르타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
2: 데바다타, 샤카국의 자존심, 용기, 명예.
3: 네 표정은 왕건이 아니라 시타르타의 머리야.
2: 너는 오늘 샤카의 아들이 되거나 반역자가 된다.

0: 샤카왕국 만세! 샤카왕국 만세! 샤카왕국 만세! 샤카왕국 만세!
1: 코살라 국왕 브라세나짓, 이제 당신 차례예요.

0: 반돌! 활을 쏴라!
1: 명령 불복을 용서하소서, 폐하. 하지만 폐하의 머리는 절대 제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어떤 방식으로든 벌하여 주십시오. 절대 폐하를 껴넣을 순 없습니다.
0: 누구 없는가? 다른 전사! 이 왕관을 쏠 사람 없나?

폐하. 한나라의 왕이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그 진정한 힘은 군대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0: 배야. 당신이 승자입니다.
1: 멈춰라! 배야! 그 자는 적입니다! 배배한 적의 머리를 베는 일은 절대 미루어선 안 됩니다!
2: 멈추라 했다!
3: 기억하느냐?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네가 칼을 나한테 휘두르며 그 화살을 겨누며 나한테 목숨을 구걸하라고 했었지. 나는 지금 네 가슴을 찌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한 일이다. 알겠니? 시다르타, 너는 뭘 원하느냐?
4: 용서와 평화입니다.
3: 무슨 의미냐?
4: 전쟁에서 평화를, 적에게는 용서를.
3: 일어나라 파세나리. 짐은 샤카 전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법을 알고 있다. 너의 아버지 마코살 대왕은 위대한 전사였다. 그분을 생각해서 네 목숨을 살려준다.
1: 대왕! 이는 전쟁 규범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적의 목을 베든지 아니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5: 폐하! 그자의 말을 어찌 믿습니까? 다시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을요.
3: 지금은 토론을 할 때가 아니다. 이건 조정에서 논의하겠다. 대신 조건이 몇 개 있다, 프라세나지.
6: 말씀하십시오.
3: 전쟁 비용을 다 보상해야 하며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6: 네. 맹세하겠습니다, 폐하.
4: 이 평화 조약을 기념해서 선물을 하나 요청해도 되겠소, 프라세나지동?
6: 제 자존심과 목숨만 빼고 무엇이든 다.
4: 당신이 가져온 모든 무기들,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다시는 살상에 사용되지 않을 것.
6: 그걸로 무엇을 하시게요?
4: 모두 녹여서 국경에 그 쇠로 이런 문구를 새긴다. 전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 전쟁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 평화는 사랑을 확산시킨다.
6: 당신은 다른 샤카인들하고는 다르군요. 내 마음은 당신을 적으로 여길 수가 없을 것 같소.
1: 태자 만세!
7: 만세!
1: 태자 만세!
7: 만세!
1: 태자 만세!
7: 만세!
1: 태자 만세!
7: 만세!
1: 죽도나라 대왕!
7: 만세!
1: 죽도나라 대왕!
7: 만세!
1: 죽도나라 대왕!
7: 만세!
1: 죽도나라 대왕!
7: 만세!
3: 현장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1: 죄송합니다만 폐하! 그 결정들은 무능했습니다. 샤카가문 수장을 다시 선출하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8: 그럼요. 네, 맞습니다.
4: 숲에 불이 났니?
9: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화장하는 것입니다.
4: 그들의 몸이 아니라 인류가 불타고 있다.

일어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맞죠, 숙모님? 야소다라가 오면서 전쟁을 가져왔다고 하셨죠? 오늘 전 말할 수 있어요. 야소다라가 오면서 큰 영광을 가져왔다고요.

0: 이 태양 목걸이는 조상님들의 휘장이다. 전장에서 용맹을 드날린 사람에게 주는 전. 오늘 우리의 승리는 네 공이다, 스탑. 네 전략 덕분에 우리는 코살라 군대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 네가 코끼리 떼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우린 이기지 못했을 거다. 스타르타는 샤카 가문을 자랑스럽게 해주었다.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3: 단다파니 마마가 안 계셨다면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4: 나?
3: 단다파니 마마가 야소다라 같은 따님을 낳지 않았더라면 마마는 야소다라에게 코끼리를 선물로 주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야소다라가 제가 코끼리와 친하도록 도와주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제가 코끼리의 언어를 알았을 리도 없고 코끼리 떼를 모아 움직이는 법도 몰랐을 거고 전쟁을 막을 길도 없었겠죠.
1: 야소다라 공주!
2: 만세!
1: 야소다라 공주!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5: 얼음이 녹기 때문에 로이니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대바다하로 가서 로이니 강에 놓인 다리를 부수어라. 그래야 우리 군대가 여기 오지 못한다. 어서 가!

0: 아버지 어떻게...
1: 때로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한 야비한 수도 써야 하는 거다.
0: 아버지께는 권력이 제 집보다도, 시댁보다도, 딸의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가요? 권력 때문에 가문의 왕의 피를 흘리고 나서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어요? 이것을 이기심의 극한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옹졸함?
2: 이 승리에 공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바마마.
3: 누구냐?
2: 대바다타 왕자죠. 대바다타 왕자 만세! 대바다타 왕자 만세! 대바다타 왕자 만세!
3: 맞다. 대바다타 네 표적이 빗나갔더라면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샤카국의 자존심도 잃어버릴 뻔했다.
4: 죄송하지만 폐하. 만약 이 목걸이가 또 다른 태양 목걸이였다면 제가 주저없이 받았겠지만 이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은 항상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제가 형이지만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요.
5: 폐하, 목걸이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전해 주겠습니다. 폐하가 주시는 그 목걸이에 폐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6: 폐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전 축하 잔치를 하셔야죠. 잔치와 더불어서 연기됐던 결혼식도 다시 나를 잡으십시다.
1: 폐하, 바차스바티 구루가 길이를 잡아주었는데요. 닷새 후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0: 물론입니다. 더 이상 결혼을 미뤄선 안 되죠.
3: 이 결혼은 내일 열릴 샤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7: 사령관님, 태자님께 저를 대신해서 이 환을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용맹을 말하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8: 만세! 신나로부터 태자!
9: 만세!
8: 신나로부터 태자!
9: 만세!
8: 신나로부터 태자!
9: 만세!
4: 같이요?
9: 만세!
4: 모두들 시따르타만 칭찬하느라 바쁘지요.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승리한 건 우린데 결국 모든 공은 다 시따르타에게 돌아가잖아요. 사령관 이름도 군대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슬픈 건요, 샤카 왕국 왕들의 조언이 무시된 채 프라스나직과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데요, 당신은 샤카 가문의 일원이면서 사령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들은 당신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프라스나직 같은 적을 살려두는 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10: 절대 안 되지. 이제 그 결과를 직면해야 할 거야. 프라스나직은 반드시 또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
4: 그럼 시타르타하고 대왕의 결정이 옳지 않았다는 거군요.
10: 그래, 맞아.
4: 그렇다면 이것은 샤카 회의에서 토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요?
10: 당연하지. 그들은 샤카 회의에서 결정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것을.
4: 너는 항상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지, 시타르타. 이제 모든 사람이 너한테 질문을 할 차례다.
0: 말해봐, 여긴 어디야?

0: 여기는 신전 앞이야.
1: 어떻게 알았어?
0: 공약물 냄새가 나서.
1: 그리고?
0: 그리고 네가 등불을 많이 켰어, 고파.
1: 그건 어떻게 알았어?
0: 네 습관이잖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1: 그게 무슨 소리야?
0: 내 말은 넌 슬플 때면 등불을 켜고 기도하지. 그리고 행복할 때면 등불을 켜고 신께 감사드려.
1: 맞아.

0: 나는 맹세를 했었어. 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신 앞에 등불을 켜겠노라고. 봐.
1: 그럼 내가 안 돌아왔으면?
0: 그땐 이 불로 내 몸을 태웠을 거야. 놔. 놓으라고 했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전사는 전장에서 싸우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마음과 싸워.
1: 그런 작은 일로 마음을 다치다니. 앉아. 이제 눈을 감아봐. 감으라니까.

0: 이제 단식은 그만해. 며칠간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1: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어떻게 알았어?
0: 배고픈 사람은 쉽게 화를 내니까. 봐, 또 화내잖아. 알고 있었어, 고파. 네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리란 것을. 왜 그래?
1: 이제 돌아왔으니까 내게 음식을 먹여줘야 해. 안 그러면 계속 화낼 거야. 난 배가 고프거든.

0: 마야 형님이 계셨더라면 아이들을 보며 기뻐했을 텐데.
1: 마야 왕비가 없다고 누가 그래? 나는 항상 마야가 여기 우리 곁에 항상 있다고 느껴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

0: 샤카 왕국의 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첫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일에 대해 참석하신 모든 왕들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제 아들 시다르타와 야소다라의 결혼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분석한 결과 고살라 왕을 이김으로써 우리는 역사를 다시 창조했습니다. 이제 감히 우리의 힘을 의심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전쟁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0: 죄송합니다만 폐하, 그 결정들은 무능했습니다.
2: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요.
3: 규범에도 어긋납니다.
4: 우리 제안은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1: 이게 무슨 소리요?
3: 폐하, 우리 모든 샤카 왕들은

0: 작하 가문 내에서 가졌던 지위에서 사직하겠습니다. 그래야 대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실 테니까요.
1: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진실입니다. 샤카 왕국은 더 이상 연합국이 아닙니다.
2: 맞아요.
3: 연합국이 아니에요.
2: 아니에요.
0: 마가다국과 고설라국처럼 샤카국도 이제 독립왕국이 되었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아.
1: 도대체 무슨 말이오?
4: 전쟁에서 피하는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0: 믿지 않았어요. 않으셨습니다.
1: 그때는 토론할 때가 아니었소. 샤카 가문이나 우리를 위협할 만한 어떤 결정도 지금은 내린 적이 없소.
0: 프라세나지처럼 위험한 적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2: 잘못됐습니다.
0: 그는 증오하며 떠났습니다. 복수를 하러 꼭 돌아올 겁니다.
2: 맞아요. 복수하러 올 거예요.
4: 폐하, 시타르타 태제의 결정이 우리 미래를 진퇴양난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늘 공격의 위협하에 있게 됐어요.
0: 폐하, 프라세나짓은 폐하의 손에 있었는데도 시따르 대청을 들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2: 맞아요.
0: 그것은 혼자만의 결정이지 샤카 왕들의 결정이 아닙니다.
2: 맞습니다.
5: 폐하, 샤카 가문 전체가 폐하의 영도력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시타르타 태자는 오늘 회의에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6: 회의입니다. 맞아요.
2: 답을 해야 돼요.
4: 폐하, 시타르타 태자는 어디 있습니까? 가문이 회의를 하고 있는 이때 가문의 일원으로서 왜 참석을 않는 겁니까?
0: 말씀하세요. 시타르타 어디 있습니까?
2: 어디 있어요?
0: 말씀하세요.
2: 말씀하세요.
0: 어디 간 거야?
7: 아버지는 뭐가 잘못되셨어요? 말해줘요.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8: 의식이 없으신가요?
7: 괜찮으실까요? 말해줘요.

0: 난 항상 너에게 질문을 했는데 저 아이 내게 질문을 하네? 말해봐 고파. 내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돼? 그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자존심 때문에 의식이 없다고.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1: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는 나하고 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여기 계신 모든 왕들께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의심 없이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겠소.
2: 본회의 참석자들이 두 분의 답이 무능하다고 판단하면 어찌 됩니까?
3: 아,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4: 뭐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작하가면 수장을 다시 선출하는 겁니까?
5: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6: 그럼요. 네, 맞습니다.
4: 누가 감히 스토다나 왕과 경쟁을 한단 말입니까?
2: 당신의 행동은 규범에 어긋납니다. 드러나다.
4: 당신의 불신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대왕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훌륭했어.
7: 네, 이거 뭐 말하고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8: 소리하지 않는다는
7: 겁니까? 우리가 대왕한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전쟁에서 팔이 잘렸지만 다른 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아드님이 우리의 칼이 되었으니 제가 아주머니의 의지처가 되겠습니다.
9: 동의할 수 없습니다.
1: 진정하시오. 진정해요. 드로나단, 진정하게. 연합국에는 한치의 의심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장 재선거를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대왕의 허락하에 태자의 결혼식이 끝나면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협상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가릴 것이요.

0: 이 연기는 숲에 불이 났느냐? 찬나!
1: 이 연기는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화장하는 것입니다.

0: 그들의 몸이 아니라 인류가 불타고 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 전쟁이란 이름하에 스스로를 욕되게 할 것일까? 언제까지?
1: 이게 뭐야, 시타르타?
0: 내가 모든 사람에게 묻는 말이 바로 그거야. 이게 뭐야? 어떤 왕이 한순간 주권을 장악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는 아슈아메그 숭배의식을 하지. 전쟁을 벌이고 그가 행한 것을 이루지. 이룬 게 이거야. 이 연기, 여기도 저기도 온통 연기뿐이야.
1: 낙심하지 마시 따르다. 너는 전쟁을 막았어.
2: 태자 마마께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셨어요.
0: 아마도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긴 했겠지 참.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쩌지? 그들의 증오는 어쩌고?
1: 모든 사람의 아픔을 그리 가슴에 담으면 너는 눈물 속에 빠져 죽고 말 거야.
0: 헤엄을 쳐서 연안으로 간다 해도 무슨 소용이야.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그저 연기뿐이다. 오직 시커먼 연기뿐. 다른 건 없어.
3: 야소다라를 대바다에서 결혼시키지 못한 걸 전 항상 후회할 것 같아요.
4: 그런 말씀 마세요, 마마.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카필라바스투는 친정이잖아요. 부모님 댁이고요. 그리고 야소다라는 외삼촌 댁에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방도가 없어요. 바차스파티 구루의 명령으로 이 길이를 놓치면 우기까지 기다려야 한다지 않습니까?
5: 그럼요. 그때까지 신랑 신부가 기다릴 수 있겠어요?
6: 안녕하십니까. 이 상인이 마마님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옷감과 보석들은 최고의 품질과 희귀성, 가치를 갖추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이 장신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서 어렵게 얻은 귀한 보석들로 장식했지요. 자, 이것은 라트나발리 목걸이라는 것인데요. 공주님이 하시면 환상적으로 아름다울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5: 불쌍해. 보이겠지. 만약 제가 우리 데바다타의 아내를 위해 보석을 고른다면 이런 것들은 두 번도 쳐다보지 않겠어요.
3: 하나만 결정합시다. 먼저 옷감을 고르고 그런 다음 거기 맞는 보석을 고르지요. 저 저만 갈라?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니까 데바다타의 아내를 위해 어떤 옷감을 고르실지 먼저 보시자고요. 저도 그게 좋으면 야소다라를 위해 구입하도록 하죠. 좋지요?
5: 좋으실 대로 하시죠, 아미타 마마. 뭘 보고 있나? 옷감 보여줘야지.
6: 물론 입죠. 이 천을 보시지요. 카필라바스투를 다 뒤져도 이렇게 좋은 천은 못 구하실 겁니다.
5: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내 하녀가 바로 이런 옷을 입어

0: 그러시다면 이 옷감을 보시죠. 색감이 아주 좋지요. 색채가 마맞게 고혹적이지 않습니까? 감촉도 부드러워서 자꾸 만지고 싶으실 겁니다. 자, 일단 이 옷을 입고 나면 사람들이 모두 마마만 쳐다볼 겁니다.
1: 모두 나만 바라본다면 신부에게 징크스가 되잖아. 그리고 어쨌든 나는 누구도 야소다라에게 저주의 눈길을 보내길 바라지 않아.
0: 이 천을 한번 보시지요. 이건 꼭 마음에 드실 겁니다.
1: 옷 고르는 눈이 너무 평범하군.
0: 이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수천 리를 건너온 외제입니다.
1: 그래? 한번 보겠네. 봐, 찢어지잖아. 자네 우리를 모욕하고 있어. 망갈라의 조카 며느리에게 어울릴 만한 천이 자네에겐 없는 것 같군. 타미타 마마, 그래도 야소다라를 위해 천을 고르십시오. 만약 우리 집이었다면 전부 다 불살라버렸을 겁니다.
2: 결혼식 당일엔 망갈라가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3: 조심하세요.

0: 왜 그러십니까, 폐하? 처음으로 폐하 여금이 그리 강하지도 민첩하지도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걱정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1: 사카 가문이 그들의 왕을 의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들은 태자를 의심하고 내 결정도 의심했다.
0: 폐하, 사자는 늑대무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연합국가입니다. 논쟁은 당연하니 염려하지 마세요.
1: 내 걱정이라면 하지 않는다. 스타르타 때문에 걱정이지. 사카 가문에서 결혼식을 거부한다면
0: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폐하를 거부할 수는 있겠으니 무엇 때문에 결혼식을 거부하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가서 좀 쉬세요, 폐하.

0: 축하한다 아들. 너의 전력도 싯다르타와 견줄만 하구나. 대왕이 전쟁 승리를 기뻐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1: 저는 결정했어요, 아버지. 이제 마음 놓고 살지도 않을 거고 그들이 마음 놓고 살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2: 얼굴에 발라보세요.
3: 아미타 마마, 강황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야소다라가 싯다르타보다 더 못해 보일 수도 있답니다.
2: 그러면 그러라죠. 신랑이 제 조카인데 최고 신랑이니까요. 그렇지 싯다르타? 지금 전 카필라바스트 쪽에 있으니까 데바다 백성들이 그들의 공주가 신의 화신과 결혼하는 걸 지켜볼 겁니다. 안 그래요, 마마?
4: 물론이죠.
5: 네로,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야소다라에게 강한

0: 해줘야지. 계속 찾았잖아. 얼른 가자.
1: 멘디 해주 불쌍히 멘디 해 뭔가를 멘디 해 뱃탐에서
0: 대령이요 공주.
2: 왕자의 방에서 뭘 한 거야 네루? 나만 홀로 남겨두고 말이야.
0: 예준복에 시타르타 태자를 잠깐 보고 왔을 뿐인데 벌써 질투를 막 하고 있네.
2: 네루 너.
0: 봐, 진실은 맛이 쓴 법이야.
2: 네루 거기서.
3: 자 시타르타 일어나라. 어서. 고파랑 너 둘 중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어디 한번 보자. 모두 오세요. 원을 만들어야지.
4: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고모님.
3: 이건 세상의 끈이란다. 네가 이 끈을 부숴야 해. 네가 빠져나가면 이기는 거야. 그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네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거지.

0: 왕이시여.
1: 뱀이다. 아, 뱀이에요.
2: 여기 있어요.
0: 시타르타.
3: 메헨디 가른 그 사드 전에 문화 옷들이 에세호 메헨디 기파.
2: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4: 뭐가 달라지는데?
2: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는 태자마마를 시타르타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런데 너는 그분을 전하, 폐하, 아니면 저기요? 저기요.
5: 그렇게 불러야 해.
2: 농담은 이쯤에 두고 내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해도 될까, 야수더라? 어? 시타르타를 본 이후로 그의 정부가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
6: 헤나 의식 마치기만 해봐. 제대로 상대해줄게.

0: 우리나라 기녀들의 춤을 보다가 왕들이 다 넋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암나팔리가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암나팔리요? 바이살리의 기녀요?
2: 예, 단다파니 마마. 바이살리 국왕 리차비도 여기로 오고 있죠. 암나팔리와 함께요.
0: 인도 최고의 미녀가 시타르타의 결혼식에서 춤을 추게 될 거요.
3: 대단합니다, 폐하. 이것은 비너스가 발찌를 차고 하강하셔서는 모든 왕들을 그녀의 발찌처럼 흔들겠다는 거군요.
0: 그녀의 이름만 듣고도 벌써 마음이 설레시나 봅니다.
3: 암나팔리.
0: 마가다 국왕 빈비사라와 그 아들 아자타샤투가 자리하고 나면은 이 결혼식이 더욱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카펠라바스도 구성

0: 구석에 모두 청첩장을 보냈어.
1: 그렇습니다, 폐하. 코살라 국왕만 제외하고 모두 초대했네요.
2: 이렇게 상서로운 날에 적을 초대하진 않습니다, 단다파니와.
1: 아미토단, 그는 당신들과 협상을 했어요.
2: 그를 초대하면 샤카 왕들이 많이 언짢아할 겁니다. 그리 되면 재선거의 날에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0: 코살라 국왕한테도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단답한 이왕.
2: 배하,
3: 이보시오.
1: 데바다타 왕자님께 말 좀 전해주시겠소? 타르닉이 명령을 받고 왔다고 좀 해주시오. 고맙소.

0: 다르네.
1: 명령 받잡고 왔습니다, 왕자님.
0: 나를 위해 뭘 해주겠나?
1: 무엇이든요.
0: 부를 위해서.
1: 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0: 그렇다면 하룻밤에 평생의 부를 얻게.
1: 그런데 할 일이 뭔가요?

0: 언니들, 야자즙과 레몬수를 사용하면 헤나 문신이 더 선명해진다던데?
1: 헤나가 선명할수록 남편의 사랑도 강렬하다고 하죠.
2: 만약 헤나가 선명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데?
0: 어찌라긴, 나 같은 정부를 두게 되는 거지.
3: 네가 이 헤나를 만들었잖아. 선명하게 안 나오면 두고 봐. 널 어찌하는지.
0: 네 얼굴을 보면 다 나와있어, 고파. 그는 온 세상을 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찌 널 사랑하지 않겠니? 그는 너를 사모해. 그래서 우리한테서 너를 빼앗아가는 거야.
3: 너희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지?
0: 아직 울면 안 돼, 고파.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한 다음에 울어. 결혼하는 게 그리 슬프다면 할 수 없지. 내가 시타르타와 결혼하는 수밖에.
1: 네루 가만 안 둔다. 증명해줄게.
3: 헤날 망쳤네. 공주님, 정갈이 왔습니다.
4: 누구의 정갈?
3: 대자마마요. 대자마마가 호수에서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4: 지금?
5: 이가 나와야 돼. 안 이뤘다. 예! 예! 예! 예! 예!
6: 시타르타! 시타르타, 나 좀 도와줘. 데바다타 형이 계속 이기고 있거든.
7: 아니, 아니루타. 네가 해. 난...
5: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는 밤마다 야소다라하고 함께 보낼 거잖아.
6: 나 정말 계속 지고 있어. 제발 좀 도와줘.
5: 응? 오늘은 내가 승자가 될 거다, 아니루타.
7: 형이 주사위 놀이에선 전문가야.
6: 알아. 하지만 너는 행운의 사나이니까 네가 이길 거야.
5: 7 1 2 3 4 5 6 7 아, 시타르타, 너의 행운도 오늘 밤엔 맥을 못 추는구나.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6: 시타르타? 10? 우리는 10만 나오면 돼.

0: 운명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1: 10! 1, 2, 3, 4, 5, 6, 7, 8, 9, 10! 봐, 형! 우리 이젠 동점이야!
2: 주사위의 놀이는 네가 이길지 몰라도 야소다라를 얻는 것은 내가 이긴다.

공주 봤어? 처소에 없는데? 흔적도 없어. 궁을 아무리 찾아봐도.

너한테 애원했지. 설득도 해봤지. 설명도 했지.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가 동의하지 않았지. 그런데 오늘 너의 결혼식 날 너는 여기 있잖아. 나와 함께.

0: 다
1: 마마의 소생이 잘하는 걸 보셔야지요.
2: 난다라고 불러요.
1: 난다?
3: 어머니.
2: 너의 미모는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할 수 있다 들었다. 네가 시타르타를 잠시 유혹하여 너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러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복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화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7: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8: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9: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8: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10: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토계 경전과 주요 사상에 대해서 뽑은 자료를 논하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토라는 것은 뭐냐? 왜 나마미타불을 부르냐?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죽음에 대한.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 인간은 뭐 때문에 사느냐?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오는 건 뭐냐? 죽음이라. 여러분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 월급 안 주면 안 할 거 아니야. 월급 받기 위해서. 마지막 날 월급 받는 그 재미로 한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은 뭐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달려가는 곳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안 죽는다. 뭐 언젠가 오겠지만 또 그때 보자. 그냥 그때 해결하자. 그런데 그 마지막 100m 선수가 마지막 골이 날 때 그때 스피드를 잘 내가 발만 먼저 앞으로 조금만 내면 우승한다.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그냥 우승하는 골인 지점에 가서 완주하는 그 쾌감 때문에 달리기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항상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 왜 필요하냐?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항상 괴로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 평화로워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결 못하고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자, 여기에 대한 경전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반주삼매경 해서 290가지 경연 정토계 경연 가운데 정토계 경연 가운데 네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정토라는 것은 뭐냐? 극락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죽으면 천당 가듯이 불교도 죽으면은 극락세계로 간다. 정토의 세계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량수경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길어. 두 권으로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경이라고 합니다. 아미타경이 적기 때문에 소경이라 하는데 대경이라고 하고 이 무량수경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하실 때 극락세계에 대해서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설하시면서 극락세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또 그 세계는 어떤 곳이냐 하는 정토의 이론서입니다. 이론서. 이론을 제공하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상권과 하권이 있는데 상권에서는 세자제왕 열의 법문을 듣고 그날의 국왕이 출가를 합니다. 그 국왕은 뭐냐? 자기의 이상적인 어떤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로 해도 안 되고 군사로 해도 안 되고 경제로 해도 안 돼.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거야. 국민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세자제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아 이거는 정치, 경제, 군사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한번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출가해서 그 이름이 법장스님이에요. 법장스님이 되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는 데는 힘이 안 되겠거든. 그래서 법장 보살이 되어서 48가지 원력을 세웁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성불 하지 않겠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약속할 때 뭐 약속을 해? 손가락 걸고 약속하지. 그 다음에 뭐야? 목숨 걸고 하는 거라. 불교에서는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것은 그건 가장 큰 약속이에요. 그런데 48가지가 다 이루어졌어. 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210억 국토를 다니면서 참 뭐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좋은 것을 다 모아서 설계하는 데만 5급이 걸렸어. 이 우주가 5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시간 동안에 설계를 했단 말이야. 철저한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용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48가지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8번째, 19번째, 20번째 그 중간에 있어요. 한번 48대 원에서 제 18번째 10년 왕생원, 19번째 임종현전원, 20번째 보계 회향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0년 왕생원 뭐냐? 극락세 가기가 아주 힘들어. 보통 사람은 갈 수가 없어. 어? 보통 사람은. 그런데 내 이름 10번 나무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은 극락세계 다 갈 수 있다. 그래서요. 종교라는 것은 쉬워야 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쉬워야 돼. 어려우면 다 포기해버릴 거 아니야. 아, 10번 내 이름 10번만 부르면은 극락세계 내가 다 데려가겠다. 기독교 말하면 10번만 부르면 어? 천국으로 다 데려가겠다 그런 말이야. 이거 얼마나 쉬운 일이야. 굉장히 쉽지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어제도 목탁 치고 오늘 또 하고 뭐 잘 하던데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극락세계 가도록 지금 어? 파스포트 받아놓은 사람들이야. 어? 파스포트뿐만 아니라 비자까지 다 받았어. 근데 그게 언제냐? 임종 때. 임종 때에 남아미타불 소리가 나와야 돼. 바로 죽음이 눈앞에 딱 닥쳤을 때 남아미타불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냥 무슨 놀다가 피겨 스케이트에 가가지고 그냥 세계 여왕이 됐을까? 없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된 거야. 마지막 거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평소에 남아미타불을 부르지 않으면은 죽을 때 남아미타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뭐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이 육근 안입이 설신이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혀가 굳어져 버려요. 혀가. 말을 못해. 우리는 아무리 다 부를 수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가장 늦게 오는 게 이근이라 귀. 어저께 유튜브에서 보니까 유재석이 유퀴즈에 나오는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그 사람은 담당이 말기, 사기, 말기, 하만자 담당이라.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양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소리는 듣는다 이거야. 그래서 말하는 소리 들리느냐, 손가락 한번 까딱까딱 해보세요. 그럼 까딱까딱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른 몇 살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바로 임종을 한다고 그래서 혈압도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곧 이제 간다 그랬는데 안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아기들이 어린 애들이 둘이가 있는데 아기들이 와서 아빠 하니까 그 소리 듣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라 보고 싶은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오늘 템플스테 오신 분들 자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또 우리 언젠가는 다 닥칠 일이야 닥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은 안 될 일이 없어요. 겁나는 일이 없어. 부끄러운 일이 없어. 그래서 신념왕생은 열 번 내 이름만 부르면 내가 다 데려가겠다. 자기가 못 부르면 옆에서 불러주면 돼. 불러주면. 귀로 들어. 그럼 자기가 속으로 부른단 말이야. 속으로. 그 다음에 뭐냐. 열아홉 번째 임종현전은 내영 접인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임종 때 부처님이 나타나 눈앞에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 우리의 후불탱화 모습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청계산에서 탁 데리러 악기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데리러 오는 거예요. 저게 임종 현전은. 내영 접인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20번째는 뭐냐 보계 회향은 내 혼자만 가는 게 아니야 전부 다 데려가는 거야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극락세계는 함께 갈수록 환영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갈수록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가천도를 다 같이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무량수경의 상권의 얘기고 학원에 가서는 사람들이 사바세계에 너무 애착이 많아. 애착이 많다 보니까 극락세계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거기에 학원에 거의 나와 있습니다마는 헌구정토 여미에터라 그랬어요. 극락세계를 항상 동경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지만도 나는 언젠가 분당에 저 아파트에 들어간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적금을 넣으면은 희망이 있잖아 말이야. 아이고 나는 영원히 월세다 하면 희망이 없어.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게 헌구정토예요. 염이예토는 뭐냐? 내가 이 월세집으로 지하 월세방을 언제든지 떠나야 되겠다.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열심히 저축해서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 안 하고 아이고 반지하에 살더라도 그냥 이대로 좋다 하면 발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믿지를 않아. 의심을 해. 아이고 뭐 그런 세계가 있겠느냐? 있겠느냐 하면서 반신반의 하면서 그래도 한번 보험이나 한번 들어나 보자 하고 반신반의 하면서도 남아미탑을 해. 그런 사람 어디 가느냐? 극락을 가긴 가는데 바로 그냥 직속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극락세계 입구에 연꽃이 있어. 연꽃이 있는데 그 연꽃 속에 태어난단 말이야. 마치 벌이 연꽃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꿀을 따듯이 그 속에서 연꽃에 갇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500년 동안. 그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연꽃이 버려지면 극락세계로 가는 거예요. 나비가 벌이 꽃 속에 꿀을 따러 갔는데 꽃이 상하고 오므려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꿀은 있으니까 빨아먹어. 그런데 꽃이 버려져야 된다. 그래서 변지태생이라 극락세계 가는데 극락세계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500년 동안 대기 그것을 뭐라 그러냐? 연화장 세계라 그래요? 연꽃 속의 세계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관무량수경은 뭐냐 하면은 관무량수경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관무량수경이 성립되는 데는 아주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빈바사라 왕이 아들의 아사세태자의 반역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게 생겼다. 아무도 못 접근하게 하고 음식도 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 부인 위제의 부인이 아사세태자의 어머니 위제의 부인이 반역을 한 아들에게 예걸 복구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면회를 원하. 그래서 이제 딴 사람 못 가는데 그 자기 어머니만이 아버지를 면회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 위제 부인은 남편의 면회를 가면서 다 목욕을 하고 온몸에 꿀을 발라. 온몸에 꿀을 바르고 거기에다가 음식가루는 미숫가루 같은 것을 몸에 붙여가지고 붙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관에는 전부 구멍을 뜯어서 포도즙을 넣고 해가지고 면에 가서 거기에서 몸에 붙은 음식을 떼어내서 남편을 먹이는 거예요. 또 포도즙에 관 속에 있는 포도즙을 내가지고 전부 먹이고 보름이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으려니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냥 더 아주 막 얼굴이 훤하거든. 그래서 옥조롭게 이유를 물으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와서 설법을 하고 당신의 어머니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세 태자가 어머니까지 감옥에 갔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서 이제 그 기사굴하고 그 왕사성하고 거리는 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내려와서 워낙 감옥에 그냥 경비가 심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오셔도. 부처님이 창문을 통해서 창문 넘어 이제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위제 부인이 이제 세상 만사가 다 하시는 나는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이제 이 세상 실수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를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가는 방법으로 16가지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정토 수행입니다. 여기에서 16관법에 의해서 선이라는 것이 나왔어. 선이라 참선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선불교라는 것이 여기서 나와. 16가지 관법을 이제 해가지고 극락시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관본약수입니다. 그 중에서 여덟 번째 보면 시심작불이면 시심시불이다. 뭐 여러 가지 16가지 관법에 대해서 제가 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뒷장에 이제 가서 18번째 상상관이라 해서 시심작불이면 시심시불이다. 마음으로 부처를 만들면은 그 마음이 부처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선불교에서는 요 마음으로 부처를 만들면은 하는 요것은 딱 떼버리고 마음이 부처다라고만 가르치는 중생이 마음이 부처가 되었을 때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시심작불은 떼어버리고 네가 부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지가 부처인 줄 알고 사람들은 이제 병에, 부처병에 걸려버린 거야. 부처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홉 번째, 진심관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 저기 뒷장 네 번째 줄에.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는 다 하나하나의 광명은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어 염불하는 중생이 성취하는 바를 버리지 않는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광명을 쫙 내니까 거기에 하나하나의 부처가 다 생기거든.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여기 우리가 원불이에요. 원불. 나뭇잎파리마다 이슬이 맺혀있는 그 이슬마다 부처님이 하나씩 다 있어. 여러분 하늘에 달이 딱 뜨면은 하늘에 달은 하나지만도 강물이 천 개면 천개 강물에 전부 달이야. 천 개의 달이 떠. 그래서 청강유수 청강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하늘에 달은 하나인데 접시 물그릇에 접시 그릇에 내놓으면 접시 그릇에도 달이 하나 강에도 달이 뜨고 수많은 달이 떠. 그 부처님의 아바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불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부처님이 설법을 할때 보리수나무의 나뭇잎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의 몸을 관하기 때문에 또한 부처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부처님을 딱 생각하면은 부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럼 그 부처님은 뭐냐?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나와요. 불심이라 대자비이므로 무연자비로서 중생을 섭취하느니라.

불신이라는 것은 뭐냐? 자비심이야, 자비심. 그것도 무연자비심. 부처님 마음은 뭐냐? 제 자비심을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힘든 사람에게 베풀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 나눔이요. 나눔이에요. 부처님은 누구냐? 나누어주는 사람이요. 나누어주는 사람. 그래서 부처님만 부르면은 연불중생 섭취불사라 그랬거든. 연불하는 사람은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거둬준다. 하는 것이 관무량 수경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아미타경은 뭐냐? 아미타경은 이제 소경이라 해서 우리가 참 많이 독송을 하고 하는데, 일체재불 혼염경이라. 일체재불이 혼염하시는, 일체재불의 부처님의 텍스트야. 모든 부처님의 기본 텍스트가 뭐냐? 아미타경이라 그랬어. 아미타경은 뭐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행경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반주삼매경입니다. 반주삼매경은 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는데 규원정사에서 저 설법, 중림정사에서 설법을 하는데, 발타와라고 하는 대상인, 무역하는 사람이 그때 법회에 참석을 했어. 그때는 뭐 설법을 하니까 국왕, 대신, 장자, 거사들이 막 해서 재벌들이 전부 다 와서 설법을 듣는단 말이야. 그때 발타와 보살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사는 그 대상, 상인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법문 듣다. 법문을 들으니 너무 좋거든. 자기 나라는 그냥 불교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아, 내가 가서, 우리나라에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한번 대법회를 한번 열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처님께, 초청을 하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은 이제 간단하게, 아이고, 초청해서 법문 한번 하고 부처님 가시면 뭐, 그 장사꾼이니까 큰 돈 안 들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부처님께 이제, 아이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한번 법문해 주시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가마. 엄청 떨어진, 뭐, 한 몇 개월을 걸어서 가야 되는 곳이라. 그런데 가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럼 부처님 오시면은, 몇 명이나 오십니까? 자기는 간단하게 부처님하고 막 요 가까운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갈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면 1250명이 간다. 내 제자들이 항상 움직일 때 1250명이 같이 움직여. 1250명이 간다. 그럼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법문하고 바로 가실 줄 알았는데 6개월은 있어야 된다. 아, 이거 초청을 해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낭패가 났단 말이야. 그럼 어떤 곳에다가 법단을 만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중림정사처럼 이런 절을 지어라 그런단 말이야. 1250명이 6개월 동안 머무를 숙소를 마련해라. 1250명 끄이겠습니까? 거기 가면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한 10,000명 정도 모이게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한 번 움직이면 6개월 동안 안 움직여요. 왜냐면 안거에 들어, 수행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나라에 가서 얘기하니, 뭐 우리나라에 한 3성 정도의 재벌이야. 그런데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재산으로는. 그래서 자기 친척들이 전부 재벌인데, 8 재벌을 8명을 모았어요.
여덟 명을 모아가지고 부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니까 뭐 절 짓고 뭐 하고 아무리 해도 부처님 제자만 1250명, 스님들이 1250명이 왔지 거기에 또 따라오는 시자들이 왔지 신도들이 따라오지 거기에 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나라의 임금들이 또 와. 그 임금들이 오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8명의 재벌이 전부 모여가지고 인원해서 이제 부처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뜯었어요. 그 법문 내용이 반주삼매예요. 반주삼매라는 것은 뭐냐? 반주라는 것은 부처님이 내 눈앞에 와서 서 계신다. 내 눈으로 부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여러분들 불교 믿으면서 한 번은 부처님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꿈에서든 연불삼매 도중이든 한 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 믿으면서 한 번은 하나님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을 가장 만나기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 부처님을 친견하는 경이라고 내가 한글로 번역해서 제목을 붙였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고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뭐냐? 견성이라 마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뭐야? 견불이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할 수 있어.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사종삼매를 설하는데 뭐 다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요약을 하면 중요한 것이 사종삼매야. 사종삼매. 아까 부처님 마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연대자비심이라 그랬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눠준다. 우리는 인연이 있는 사람은 나눠주기가 쉬워. 아들자한테 주고 딸자한테 주고 형제간에 주고 그것도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나는 가끔 꿈을 꾸면 말이지. 누가 돈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10만 원 줄까 하다가 아이고 만 원만 준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딱 깨고 나면 야 내가 그 10만 원 줬어야 했는데 꿈속에서 10만 원 준다고 마음을 써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깎아 꿈꾸면서도 어떤 수필화가 그 전에 글을 쓴 걸 내가 읽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시골에서 서울 사는 딸 집에 온다고 연락 온 거야. 아, 우리 어머니 이번에 오면은 내가 1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10만 원을 봉투에 딱 넣어놓고 어머니 오면 드리려고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어머니가 올라와서 하루 이틀 지내니까 잔소리하기 시작하거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청소는 제대로 안 하느냐 애들 밥은 왜 제대로 안 먹이냐 뭐 하느냐 잔소리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왜 어머니가 미워졌어. 근데 마침 또 돈 쓸 일이 생겼어. 10만 원에서 봉투에 빼가 쓴 거야. 한 일주일 있다가 뭐 2만 원밖에 안 남았어. 가실 때 2만 원 드린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 뒤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것을 자기는 후회한다고 수필을 쓴 글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처음에 마음은 딱 얼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깎거든. 깎으면 못 써요. 꿈에서도 깎으면 못 써.

그래서 신심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연 대자비십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베푸는 거다. 베푸는 거다. 베푸는 거. 나눔이 나누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은 나눔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3개월 동안, 90일 동안 90일 동안 삼매에 들어야 되는데 이제 맨 끝에 줄에서 두 번째 줄 사사품에 나옵니다. 상행삼매, 상좌삼매, 반야 공삼매가 근본인데 상행삼매라는 것은 뭐냐? 삼매당에 탁 들어서 나무아미타불을 3개월 동안 염불을 하는데 이 돌면서 하는 거야. 돌면서 부처님 가운데 두고 돌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 3개월 동안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3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상좌삼매라는 것은 3개월 동안 앉아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는데 이 악계는 서서 이제 경행을 하면서 돌면서 부르는데 이거는 앉아서 나무아미타불을 앉아서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졸음이 와서 못해. 다리가 저려서 못해. 나는 보름을 해봤어. 보름을 자지 않고 눕지 않고 해봤어요.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어려운 유학도 가고 어려운 공부도 하고 어려운 박사도 받고 어려움을 고비고비 넘기면서 오늘날 정투사가 된 거예요. 반행 반자삼매는 걷고 싶으면 걷고 안고 싶으면 안고 하는 것을 30일 동안. 비행 비자삼매는 뭐냐?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힘들면 누워서 하기도 하고 서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네 가지 삼매법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은 일본 교토에 가면은 히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인데 그 산에 가면은 열력사라는 절이 있어. 천태종에 우리나라의 해인사처럼 불교의 총본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대아사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삼매당에 들어가서 이것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큰 스님이 되려면 두 가지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 두 가지 관문 가운데 한 가지를 통과해야 돼. 하나는 뭐냐? 천일 마을이라 해서 희해산이 한 700m 되는데 고지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천일 동안 그 산을 아래서부터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살례 안대가 있으니 거기 가서 전부 기도하고 한 번 돌면은 몇 시간 걸려요? 12시간 걸려요. 12시간. 그런데 그 성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하느냐? 밧줄 하나 주고, 지팡이 하나 주고, 두 가지 주고. 밧줄은 왜 주느냐? 하다가 힘들면 목매가지고, 그냥 나무에 목매가 죽으라 이거야. 근데 이제 그걸 한 우리나라 법흥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갑자기 홍수가 나면 산에 물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골짜기에 그 개울을 못 건너. 개울을 건너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천일 마을에는 천일 동안 그 순례하는 코스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 삼매당에 들어가서 90일 동안 이제 삼매를 하는 거예요. 염불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삼매당이 그 안에 들어가면 딱 문을 밖에서 잠궈버려. 밥만 넣어줘. 그러면서 90일 동안 그 안에서 딱 이제 기도를 채우고 나오면은
그냥 대환영식을 열어. 막 엄청나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환영식을 연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저 뭐냐 하면은 CCTV가 딱 있어. 무인 카메라를 딱 달아놓고 안에 가서 좋으나 안 좋으나 본단 말이야, 밖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방송국에 생방송을 해버려요. 옛날에 CCTV가 없을 때는 그냥 뭐 문구멍 뚫어놓고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무인 카메라 딱 달아놓고 밖에서 방송국에서 와서 그냥 계속 좋으나 안 좋으나 본단 말이야. 그래 하면 대아살이라 해가지고 그냥 절을 하나 줘. 절 주지를 주고, 그러는 것이 지금 반주삼매. 이 정토사가 반주삼매경에 의해서 만일연불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토사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량수경은 정토의 사상서, 이론서이고, 반무량수경은 정토의 수행서이고, 아미타경은 정토 신앙서이고, 반주삼매경은 정토의 만일연불결사서입니다. 원이 자공덕보급의일체 아등여 중생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0: 새로운 순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이고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멋지게 이 세상의 마지막 회향을 멋지게 합시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0: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0: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참태종 청본산 구인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에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0: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격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을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1: 네.
2: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과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저요?
1: 네.
3: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3: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3: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3: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자라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3: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3: 네.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3: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3: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3: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3: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가벼운 치료만
3: 물도 빼고
1: 네. 물도 빼고
0: 네.
3: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3: 저기 주사를 맞았어요? 한 번씩 맞는 거
0: 네.
3: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3: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3: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0: 살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 하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난이나 한다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0: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0: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0: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0: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3: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4: 네네.
3: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4: 어머니
3: 네,
4: 그
3: 네.
4: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4: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4: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0: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2: 네.
0: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0: 양쪽 엉덩이 다리에 저림감이 거의 스승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4: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4: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4: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4: 네네.
2: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4: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2: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4: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4: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4: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4: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4: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4: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4: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4: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4: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4: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4: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4: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4: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4: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4: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4: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4: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4: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4: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4: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4: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아, 수술 없어요.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4: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4: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5: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

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보기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 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봉화

사전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해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0

0: 9.1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려 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나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한국 불교를 전할 29명의 국제 포교사들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암투병 중 연수교육에 참가한 정도현 부대표에게 명예 국제 포교사증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무릇을 배경으로 참사랑을 다짐하는 야외 결혼식이 영광 불갑사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 장애인 가정과 어르신까지 각자의 사연으로 늦어진 황혼의 웨딩이 개최됐습니다. 장애인 불자들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찰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특별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나는 절로가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명 가운데 최종 5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불상이나 불화 속 불교 장신구 영락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태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을 비롯해 경전과 불상 속 영락의 모습이 한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0: 전 세계인에게 한국 불교를 전할 29명의 국제 포교사들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세계를 향해 의미 있는 걸음을 시작한 새내기 국제 포교사회의 품수식 현장을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1회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하고 29명의 신규 국제포교사를 배출했습니다. 31기 국제포교사들은 4개월간 필기시험과 면접 등 길고 고된 양성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조규태 회장은 29명의 신규 국제포교사들에게 초심과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2: 여러분들이 국제포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또 어려움과 또 힘든 점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가지셨던 원력을 잘 주의하고 잘 화합을 해가지고 발현시키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 포교국장 도진 스님은 남다른 원력으로 외국인 포교에 나선 국제 포교사들의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며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3: 꾸준히 보살도를 행하며 정진해 10년, 2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새로이 품수받는 후배 포교사들에게 자긍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김호준 장유화 포교사가 대표로 포교사복과 단증을 받았으며 김병호 최수정 포교사는 전도선언으로 포교 원력을 다졌습니다. 숙연하고 감동적인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연수교육에 참가하는 등 마지막 관문까지 열정을 보였지만 안타깝게 지난달 타계한 정도연 부대표에게 명예 국제포교사증을 전달하며 사명감을 한층 더하기도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을 심어줄 제31기 국제포교사들. 29명의 새로운 국제포교사가 틔울 전도의 걸음이 한국불교의 희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해 학교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학 120주년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비 건립은 지난 5월 열린 건학 120주년 기념식에서 문정희 시인의 축시, 동국의 사자 후그 뜨거운 혈맥 기여를 영구히 남기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현재까지 교내에 세워진 만해 한용운 스님과 미당 서정수, 조지훈, 신경림 시인의 시비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시비입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팔정도 광장을 함께 지날 때마다 가슴 속에 한 구절 한 구절 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축원하길 당부했습니다. 지금 영광불갑산은 붉은 꽃무릇이 흐드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아름다운 꽃무릇을 배경으로 참사랑을 다짐하는 야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산사를 무대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 불갑산의 소식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무릇 군락지를 자랑하는 영광불갑사. 이른 아침부터 활짝 핀 꽃무릇을 보기 위해 산사를 찾은 가족과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주말엔 사찰에서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상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는 지난 20일, 경내 사적비 앞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한 동행 웨딩이 열렸습니다. 불갑사와 한국 수력 원자력이 뜻을 모아 다문화, 장애인 가정과 90세 어르신까지 각자의 사연으로 늦어진 황혼의 웨딩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동행 웨딩은 참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붉은 꽃무릇이 지천으로 펼쳐진 불갑사 경내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지 덕상 스님은 사중을 대신해 이들 세상에 늦은 웨딩을 축복했습니다.
5: 활짝 핀 꽃무릇 밭 위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새 커플에게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날 동안 행복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게.
4: 행사 취지에 공감한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도 흔쾌히 주례를 맡아 지중한 인연이 오랫동안 지속하길 축원했습니다.
6: 부부로 만나는 우리 생은 얼마만의 인연이겠습니까? 지나가다 옷깃을 스치든 어디 목욕탕에서 만나든 항상 이렇게 같이 마주치는 그런

0: 인연이 1000번의 생을 지나야지 부부로 맺어진다는 그런 소중한 인연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1: 축제를 찾은 장세일 군수와 불자들도 국민 하객으로 참여해 이들의 늦은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불갑사는 같은 날 새로 불사를 마친 전통역사문화체험관에서 홍성 스님이 설명하는 사찰 음식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찰 음식대가 홍성 스님이 일상적인 사찰 먹거리와 찻상, 죽, 면과 같은 친숙한 재료로 눈을 즐겁게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우일 스님이 주관한 사찰 음식 시식회로 입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2: 장애인 불자들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찰 문화와 수행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행의 의미를 되새긴 현장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통도사 경내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전각과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염주화를 하나씩 꿰며 자신만의 108염주도 만들어 봅니다. 광림사 연화원 장애인 불자 템플스테이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통도사 품에 안기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시각과 청각, 지체장애인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조규종 법계위원장 법산대종사는 참가자들에게 마음과 감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느끼는 수행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4: 마음의 눈은 밟아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증명할 것이고 부처님의 설법은 귀를 통해도 듣지 않더라도 그 설법의 소리가 우리의 촉감을 통해서 피부로 느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아름답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3: 장애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과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들과 일정을 함께하며 수행과 체험을 도왔습니다.
5: 우리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편안히 장애인들도 템플스테이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처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 참가자들은 문화재 해설을 들으며 통도사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배웠습니다.
6: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사찰의 경내를 돌아보면서 그 자세한 설명을 듣기 때문에 불자로서 불교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되는 거죠.
3: 새벽 예불과 공양, 보궁 참배 등 장애를 넘어 함께 걷고 수행한 통도사에서의 1박 2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부처님의 도량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더 넓은 신행의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2: 백화도량 완주 송광사가 지난 19일 경내에서 송광 100년 나비체 음악회와 사찰 음식 만발 공약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한경 아르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홍석권, 오르가니스트 최호영, 피아니스트 이효성 등이 출연해 전통 사찰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음악회에는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 보현사회주 평상스님, 이병호 원로주교, 양원석 원불교 전북교구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지훈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4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법진스님 원력으로 16회째 이어온 나비체 음악회는 나누고 비우며 채워가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불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이웃 종교인이 모여 아름다운 클래식으로 소통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천 수불사가 제3회 연천 수불사 민관군 화합 산사 음악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화합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19일 경내 앞마당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600여 지역민과 군 장병, 불자들이 함께 자비와 상생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민관군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화합하며 지역사회에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법경 스님은 지역과 함께하는 수행과 나눔을 강조하고 태고종 복지재단에 500만 원과 연천군의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자비핵을 실천했습니다.

0: 풍물길 놀이와 합창단 공연으로 시작된 산사음악회는 영산제에 이어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지며 웅장한 와불과 가을 산사의 정취가 어우러진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진 보덕사가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제18회 보덕사 호수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경내 특설문회에서 진행된 음악제에는 주지 정환 스님을 비롯해 운영단장 반공 스님, 김기재 당진시장, 어귀구 국회의원, 김광일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반공 스님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화합하는 음악제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서로를 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행복과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음악제에는 베트남 연꽃 무용단,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어린이 무용단, 보덕사 관음 합창단, 가수 송우주, 박군 등이 출연해 신명나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아산 보문사가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문사는 지난 1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주지 송훈 스님, 안정근 아산시 의회 의장, 복기왕 전운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보문사 희망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송훈 스님은 음악회의 아름다운 선율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전해져 위로와 희망, 용기를 얻고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안정근 의장도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보문사가 간직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시민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습니다. 음악회는 아산시 여성풍물단과 보문사 영산합창단, 가수 김나윤, 강혜연, 추혁진, 춘길 등이 출연해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사찰에서 청춘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실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일상의 범접함을 내려놓은 청춘 남녀들이 어색한 첫인사를 건네며 마주 앉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지난 19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마련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현장입니다. 수도권 2030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선발된 남녀 각 10명이 참여했습니다.
2: 어렵게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다 같이 한국문화연수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계시면서 꼭 좋은 인연 만드셔가지고 또 좋은 커플로 발전해서 좋은 결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1: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명의 청춘 남녀는 쉴틈 없이 준비된 만남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입제식을 시작으로 이어진 자기소개와 매력 발산 시간에는 각자 준비해온 장기자랑으로 숨겨둔 매력을 아낌없이 뽐내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습니다.

0: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한복한 참가자들은 1대1 로테이션 차담을 통해 10분씩 차를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1: 나는 전로에서 만난 것이 되게 소중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박 2일 있는 시간 동안 소중하게 추억을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가 미래에 전력만 했고 이왕과 전력을 다 해보면서 잘했고 좋고
0: 추석 특집 한국문화연수원 편에서 최종 다섯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바쁜 일상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청년들에게 휴식과 만남을 동시에 전하는 나는 졸로가 저출생 극복과 결혼문화 확산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불상이나 불화 속에서 보던 화려한 불교 장신구 영락을 실제 유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0: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을 비롯해 경전과 불상 속 영락의 모습이 한 자리에 펼쳐졌는데요. 특별전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영롱한 암갈색의 구슬에서 한 발 멀어지자 사방에 백색 구슬이 꽃무늬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상이나 불화 속 보살의 몸을 장엄했던 불교 장신구 영락입니다. 보상화와 연꽃, 여의도문 등 다양한 문양과 색색의 구슬로 꾸며진 영락. 그동안 불화와 불상 속에서 만나던 영락이 하나의 실제하는 장엄구로 관람객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이 2003년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 등 4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 마련한 특별전 영락 없는 영락 장식입니다.
2: 영락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단독의 전시 주제를 갖는 것은 이번 전시가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불화 그리고 불상의 표현들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영락 장식을 관람을 하면서
1: 회암사지 영락은 불상에 직접 그리거나 부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작해 실제로 걸어 사용했다는 점에서 희소성을 지닙니다. 19점의 영락 장식은 각각 끊어진 채 발견됐지만 장식에 남아있는 고리와 연결 구조를 통해 하나의 장엄구로 구성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주 장신구를 비롯해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술장식과 각 장신구를 연결하는 이음장식, 청동제 고리와 구슬까지 확인됩니다. 회암사지 영락은 당시 여말 선초의 장신구 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교한 장엄구 제작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실물입니다.
2: 회암사지에서 가장 위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이제 팔단지 정청지 쪽에서 이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불상들에 이제 걸쳤을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 전시는 영락의 형태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의미도 함께 살펴봅니다. 불교에서 장엄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신성함과 덕행을 드러내는데 영락 역시 보살의 수행과 공덕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경전과 불상, 불화 속에 나타났습니다. 법화견 변상도 속 영락으로 장엄한 부처와 보살의 모습을 비롯해 금동관음 보살좌상과 안동보광사 목조관음 보살좌상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 영락의 모습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에서는 현대 작가와 장인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영락 작품이 자리합니다.
2: 과거의 유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현대 작품들을 같이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안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과거의 유물에서 오늘의 예술로 이어지는 영락의 여정.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기획전 영락 없는 영락 장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람객을 만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청주 월명사가 몸과 마음을 깨우는 한 그릇의 지혜를 주제로 사찰 음식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월명사는 지난 20일 경내에서 회주 동찬 스님, 주지 직연 스님,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 이연희 국회의원, 변상태 신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 음식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동찬 스님은 바르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때 몸과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 또한 너그러워진다며 정성껏 마련된 사찰 음식을 통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직연 스님은 올해 사찰 음식 시식회가 10회째를 맞았다며 10년의 발걸음을 디딤돌 삼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사찰 음식 시식 및 공양, 월명사 달빛 소리 합창단과 가수 이다온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평택 수도사가 대한 고려인 협회와 함께 사찰 음식을 매개로 한 화합과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수도사는 지난 19일 경내 사찰 음식 학습관에서 주지 정문 스님을 비롯해 대한 고려인 협회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찰 음식 체험 및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정문 스님은 고려인 동포들이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며 생명 존중 사상을 이해하고 음식으로 따뜻한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대한고려인협회 회원들은 정문 스님의 지도 아래 전통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함께 즐겼으며 경내를 둘러보고 한국 불교 문화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개발의 이름 아래 사라질 위기에 놓인 수행 공간을 지켜달라는 외침이 다시 인천 수미정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미정사 존치 및 동국 명상원 이전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수미정사에서 신도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촉구대회를 열고 관교 근린공원 부지에 포함된 수미정사를 공원 속 사찰로 존치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주지 금선 스님은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사찰

서회장은 수미정 사가 청년과 대학생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을 닦으며 전통 문화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소중한 수행 도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 불교 정토 거사림이 방문 법회를 봉행하고 BTN 불교TV 붓다회 방송 포교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일 서귀포 불교 정토 거사림은 제주 백제사에서 원래 법회를 봉행하고 BTN 불교TV 붓다회 방송 포교에 동참했습니다. 마하나마경을 함께 봉독한 백제사 주지 성혜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며 열반에 이르라고 법문했습니다. 김태순 회장은 변함없는 정진으로 항상 배우고 실천하는 서귀포 불교 정토 거사림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짐승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이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특별한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항까지 내려왔습니다.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먼 길이 오시냐고 우리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가 포항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포항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당시 포항 정착할 때가 70년도 초반기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새마을 부녀회장을 23년간 하면서 그동안의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오늘의 또 여성불교회장까지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그래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제 제가 큰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김봉순 회장님 만나뵈려고 포항에 왔는데 여기가 이 아름다운 도량이 포항 원법사예요. 원법사하고 인연이 깊으세요?
1: 네, 이 원법사는 제가 전국의 지도를 보고 보면은 또 구인사 그런 기분이 드세요. 여기가 아주 이렇게 정각이 둘레를 이리 짜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고를 쭉 이렇게 정각마다 이루어지시는 거 보고 대단한 도량이다 이 생각을 해서 저희 여성 불교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사찰을 저희들 이제 회의를 합니다. 보통 단체들이 보면은 식당이나 뭐 다른 데 사는데 저희 불교만에는 부처님 도량에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척 있는 사찰을 돌면서 저희들이 법회를 하죠. 그래서 이 원법사에 몇 번을 와가 저희들이 법회를 하고 또 여 큰 스님의 또 그동안에 이렇게 전적을 보시면은 많은 저희들이 또 귀감이 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법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0: 예, 또 이 좋은 도량 원법사에서 우리 김봉순 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봉순 회장님 모시고 토크쇼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불자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제가 이 한국 여성 불교 사단법인 연합해서 경북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보니까 저희 경북이 23개 시군단인데 이제 22개 시군단에서 저희들이 부처님의 모든 이 부처님 법이 경북을 한번 이렇게 널리 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저를 경북 지부장을 선택을 해서 제가 경북 지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0: 저희들 지금 현재 안동에 우리 또 지부가 있고 구미에 지부가 있고 영천이 지부가 있는데 저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집단의 한 촌이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회원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상으로는 상당히 넓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이 구미가 제일 첫 번째 지혜가 창립을 했고 그 다음에 안동이 했고 최근에 영천이 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경북의 모든 지혜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보니까 부처님은 모든 힘이 경북에 꽉 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지혜장님들이 임원들 다 모시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1: 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신 우리 불자 회원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와.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본순 회장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하나하나 함께 짚어보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키워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이 여성불교연합회는 원래 고모님들이 한 몇십 년을 해왔습니다. 포항에. 그때 전국적으로 포항이 제일 잘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 회장님하고 제하고는 연배 사이가 부모님 연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단체에 들어가 지금까지 끄고 이렇게 연결되어 왔느냐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 새마을 분회회장을 할 때 그 여성불교회장님이 포항시회장님을 했어요. 새마을. 그렇게 해서 그 회장님이라는 타이틀을 함께 하느라고 제가 그 새마을도 하고 여성불교에도 들어가게 해서 한 40년을 했습니다.
1: 40년이요?
0: 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한 30대 뭐 이렇게 40대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세월이 가도 열로 하셔가 어른들이 도저히 이걸 끄고 나갈 힘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세대 교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람이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그 어른들한테는 그 어떻게 그 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불교에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랬는데 그나마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새마을 금고에 선출직이다 보니까 입석을 해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조합원들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하나 조직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넘겨받은 동기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 예, 처음으로 대단하십니다. 40년. 그러면 우리 포항여성불교연합회 현재 회원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자, 이 회원은 저희들이 처음 우리가 조직을 해가 창립할 때는 세대교체 창립할 때는 회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원래 이거 창립할 때 우리 원로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회원이 영원하지 않다.
1: 그럼 한 몇 년도에 창립이 된 거죠?
0: 지금부터 10년 전쯤 됐죠.
1: 예, 10년 전쯤. 예,
0: 2017년이가 그때 창립을 했습니다. 그 날짜는 압니다. 4월 7일 하는데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 회원은 중간에 가면 거리게 되고 또 나가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한 3, 4년 가면은 조금 세계가 잡힐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도 오늘날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원로 말씀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65명이 시작을 했어요.
1: 예.
0: 했는데 또 거르고 그렇게 하고 요즘은 또 보니까 전부가 자기 각자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바쁘니까 한 두 달 못 나오니까 또 미안해서도 못 나오고 그래
1: 못
0: 46명이
1: 나오고.
0: 예. 회원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1: 예.
0: 네, 그렇게 해서
1: 지금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나요?
0: 네, 저희들 활동은 연중 행사에 모든 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장애인들 복지관에 한 4,500명 짜장면 저희들이 그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또 교도소 불자들이 포항교도소에 한 900명 정도 있는데 이제 그 나오셔가지고 듣는 분은 한 300명 정도.

0: 그렇게 해서 또 되게 더울 때는 우리가 이 소외된 데만 봉사가 아니고 정말로 기간에 소방서라든가 또 이런 데는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피부를 느끼는 자리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파축을 쏘가 전부 기관에 경찰 쏘고 다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요양원 봉사 뭐 등등 소소한 거 하고 이렇게 산 큰 거 네 가지 정도는 연중 계획 행사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맞춰서 한번 삼계탄도 해가지고 돌리고 또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봉사활동하는 게 짜져 있습니다.
1: 아,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봉사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면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보람 있다, 정말 가슴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이 있다면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0: 자랑이 몇 가지가 돼서 되는데
1: 한 가지만 해주세요.
0: 한 가지만. 자, 우리 회원님들이 이 봉사활동 할 때 결석 안 하고 참석 다 하셔가 만나면은 우리가 제 생각에는 제 슬하에 있는 회원들이 자식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한테는 보석이다. 이제 여기 포항 여성 불교를 더불어가 이제 경북에 예불련에 있는 회원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앞으로 이거는 봉사가 아니고 현장 답사다.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현장 답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낄 때가 가장 보람 있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1: 예, 이와 같이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통해서 불심의 꽃을 피우는 우리 포항여성불교연합회 오래오래 동안 더욱더 빛을 발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참으로
0: 감사합니다.
1: 예.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심으로 맺은 불심. 이게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 과연 그게 효심이 될까? 제가 이 가정사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군께서 굉장히 어머님한테 효도를 하셨대요. 하셨는데 결혼 전에 작고하셨어요. 어머님이. 예, 결혼 전에 작고하셨는데 작고하시는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며느리를 보기를 원을 했대요.
1: 예.
0: 그렇게 딱 하면서 저는 청송이고 여기는 포항인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 사시는 옆에 저희 큰 댁이 있었어요. 큰 집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막상 시어머니 안 계시고 결혼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어머님이 굉장히 원하시고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부심이 그래 강했대요. 그때 당시 사실상 그때 당시는 생활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찰이 요즘처럼 이래 가진 날이 갈 수도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그래서 마음만은 부심이 굉장히 있었고 결국은 불교에 또 귀하시다가 그래 돌아가셨다길래 그래 제가 그 생각에는 어머님한테 효도할 길이 어머님이 뒤를 따라가지고 불교를 믿는 게 효도가 되지 않겠느냐.
1: 이야.
0: 그래서 그때 당시 20대에
1: 예.
0: 예,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제가 화장사라는 절에 최초로 거기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1: 이야.
0: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백중이 뭔지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백중 때 영가들이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기도 올리고 잔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지금까지 이 백중에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은 효심이라 할 건 아니지만은 그걸 계기로 해서 오늘날에 불교도 믿게 됐고
1: 예.
0: 예, 또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님을 뵙기는 뵀어요. 제가 처녀 때 뵀는데 그나마 조금 그 어머님의 뜻을 제가 비록 몸은 달리 하셨지만은 그 며느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드리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그거의 효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이야, 돌아가신 시어머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를 하셨다. 정말 한편의 아름다운 문학 작품 같습니다. 아마 지금

0: 이런 좋은 곳에 태어나신 시어머니께서 우리 회장님을 보고 흐뭇해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요새 어떤 며느리가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불신 깊은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게 되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또 듣기에는 사찰에 다니면서 기도를 통해 불심이 더욱 깊어진 인연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1: 네, 그 일은 제가 이 자리를 빌다가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잘 해온 게 부심의 가장 버팀목이 되고 제 부심에 흐트러짐 없이 만들어준 것이 그 기도가 아닌가 이 생각을
2: 기도.
1: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제적절에 다니는 스님이 구례함사 그서 이제 출가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30대예요. 스님은 저보다 나이가 이제 몇 살도 아래니까 조금 더 젊으죠. 그런데 천은사에 그 지장 기도를 제가 들어가시라고. 왜냐하면 스님이 상당히 기도를 워낙 스님이 일념으로 하시는 걸 제가 그런 걸 느끼고 또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리고 음반도 그때 안 내시고 오.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천은사에 천일 기도를 제가 원을 해가지고 스님을 들어가시겠어요. 그때 당시 저는 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추웠어요. 천은사 구례 그 지리산 밑에가 겨울에 굉장히 추운데 그 난로도 없고 밑에 따뜻한 것도 없고 그런 데서 겨울을 세 번을 보내셨죠. 천일이니까. 그럴 때 제가 그 하루에 사부 증근을 하는데 한 번 하는 때 100원석 그러니까 한 번은 빼고 하루에 300원석 천일이면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46명을 회원을 모았어요.
2: 146명?
1: 예, 146명을. 그래서 그 장부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중에 돈도 띄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2: 예.
1: 그래서 그래 146명을 제가 회원을 모아가 버스 세대에서 걔가 100일마다 10번을 천은사에 이제 잔을 올리러 갔어요. 100일마다 이제 그러니까 1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조상 기도가 오늘날에 제가 참 다급한 일들도 이게 소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 예.
1: 그래서 스님도 지금 동해사라는 굉장히 이 동해해를 마주보는 사찰을 좋게 그게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2: 예.
1: 굉장히 악적군의 난공사인데도 제가 회장을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역시 그때 기도가 제한테는 정말로 있잖아요. 이 땅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후회 없이 하고 가구나.
2: 이야.
1: 이 생각을 가집니다.
2: 그때 예. 참으로 기도의 힘은 불가사의한 것 같습니다.
1: 그때는 회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제가 그 천은사 거진 가가지고도 불전 일에 놓고 곱게 삼배하고 스님이 혹시나 재혼 갈면은 혹시나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곱게 나오고 그렇게 스님 뵙지도 않고 나오고 굉장히 제가 아주 음악이 해서 스님을 회향을 하시더라고요.
2: 예.
1: 뒤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땅에 와서 가장 기도를 잘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0: 진심으로 멋집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김봉순 회장님이 절에 다니면서 가장 열렬하게 응원해 주신 분이 남편인 거사님이셨는데 거사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을 먼저 떠난 거사님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자, 그 2003년도에 제가 이 정초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꿈이라는 거는 절대로 이게 뭐 믿겠나 안 믿겠나 이런 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초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우리 회원님들이 참고가 될지 신발이 한 짝이 없더라고요.
2: 꿈에서요?
1: 예, 꿈에서 없어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노 그러면은 정초 기도 끝나고 먼저 가신 분한테 제가 저 강원도 치악산에 관음사가 있어요. 거기가 염주리 그 부빈가라는 나무를 그 천년 묵은 나무를 이제 일본 제일 교포가 피해가지고 염주를 세 개를 만들어가 하나는 이북을 보내고 하나는 그 일본에 그 관음사라는 절에 두고 하나는 치악산에 오는데 염주를 하나가

0: 하도 크니까 옮기지를 몰라. 그러니까 옮기는데 이북이 정치적으로 안 돼가 그 두 줄이 지금 관음사에 와가 전시해 놓고 있어요. 치악성 관음사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일주일 좀 기도하고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다녀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떠나는데 영주가니까 눈이 억 슬퍼붙더라고요. 그래가 분리대가 있으니 도로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데 강원도 원주 경찰서 앞에서 그대로 이렇게 차가 박더라고요. 오. 그대로 미끄러져요, 버스하고. 그래 박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 못 나왔죠. 그래가 이제 그 파출소 와가 이제 그때 빼빠락 하나 그 뜯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 그냥 차 던져버리고 파출소에서 차를 한 대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 관음사에 들어가가 그때는 이제 문고리가 얼었어요. 새벽에 닭이 물 갈 때. 그렇게 해서 그거 일주일 기도를 하는데 그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그 이웃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우리 회장 절이 하나 생길 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왜 절이 생기겠느냐 하니 그래 우리 그 박중장 이름이 훈이잖아요. 박정훈이니까. 그래 훈이 아빠가 산에 막 이렇게 그 집을 짓더래요. 브레인카 타가. 그래 훈이 아빠 뭐 합니까? 집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절이 생길 거다 이러는데 그 절이 생기니까 그 결국은 본인이 본인 집을 찾아가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와서 2월 달에 고려대학원에 이제 박중경 졸업을 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 올라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27일 날인가 작고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 꿈도 거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돌아가실 때 상당히 있잖아요. 한 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날 분리버렸으면 그 차가 다 쓰러질 뻔했어요. 예. 그런데 집에 거진 와가 전부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려놓고 차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딱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거저가 아니다는 걸 전 지금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제는 포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례함사 제가 100일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어요. 일주일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게 그 이제 기도를 했다는 말은 그때 당시 올라가면서 제가 일주일당 하루 3,000배였어. 여름이에요. 3,000배에서 일주일 하고 나니까 같이 올라간 친구가 있어요. 보조해주러.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걸레를 짜놔도 제 모습보다 낫더래요. 그 정도로 제가 이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래가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 일주일 기도를 해가 영화를 보내드렸어요. 예. 예,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우리 회장님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몇 번이나 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불자님들 더욱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에서 우리 불자님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는 저희 여성 불교 회원님들한테 회의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생이 길지가 않다. 다 주어진 시간이 다 정해져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뭔가 하나라도 기도로서 내 업장을 좀 녹이고 떠나면 다음 생에 조금 관대하게 오지 않겠느냐.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사실상 그 우리 회원님들도 제가 나무랄 수가 없는 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왜냐하면은 저도 운진 달고 다급하니까 기도가 어떻다는 걸 알지. 그전에는 그냥 가면 가는갑다 하면 하는갑다 하다가 또 잠만 자는갑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가 우리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불자님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절대 기도는 할 만큼 오더라. 저는 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는 만큼 나한테 갚이고 오고 공부도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된다. 딱 주가 돼가 내가 가는 기도를 하든 환경 약창기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내가 뭐를 하나 선택해가 그 기도에 차맞게나 화장실에 앉아도 관세음보살 뭐 어디 가도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면 입도 자꾸 놀리니까 입에 마비도 안 오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오신 우리 회원님들 정말로 우리 광우 스님이 제가 이 방송 볼 때마다 기도에 소나무에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전번에 그 묘었는데 기도는 절대 거짓이 아니다. 이거는 꼭 심어가 드리고 싶으세요.
1: 고맙습니다. 와. 우리 김봉수 회장님께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은

0: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네요. 야속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한 표에서 시작된 도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이한 표라는 게 이게 꼬리표가 붙어가 전국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한 표. 자, 2015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일본어를 좋아해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클 때는 대학을 여자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한번 가고 싶은데 이 과를 선택할 때 일본 언어 문학과를 해가 4년을 졸업을 하고 그래가 이제 제가 새마을 분녀회장을 그 동네 23년을 하면서 너무 빈곤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간 제 힘으로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할수 있으면 한번 해봐가지고 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기는 유의했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금고에 도전을 했죠. 이사장으로. 했더니까 한 표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가 탈락하고 또 4년을 기다리게 됐는데
0: 한 표에서 탈락을
1: 네,
0: 한
1: 한 표를
0: 겁니까?
1: 탈락했어요.
0: 야,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1: 근데 억울한 점이 없었어요. 또 그때
0: 오.
1: 당시 이상하대요. 왜냐면은 한 표에 탈락하고 저를 지지한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다 가버리고 없고 당선된 사람들 지지자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저분들이 저도 못 죽어 이 사람도 못 죽어 얼마나 갈등했겠느냐. 그런 너무너무 고마워 그분들한테 악수를 다 했어요.
0: 야.
1: 그게 그때 상당히 제한테 좋은 이미지가 심어졌대요.
0: 멋있다.
1: 참 멋있죠.
0: 멋있네요. 네.
1: 그렇게 해서
0: 그한 표.
1: 네
0: 야.
1: 탈락하고 자 이때 금고를 들어오려면은 첫째 재무제표가 확실해야 되니까 경영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석사를 받기 위해서 경영하고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가 그래야 이제 2년 반을 공부를 해가 그래가 석사를 받고 그리고 재도전해가 또한표 차이에 당선됐습니다.
0: 야, 한표 차이로. 이야, 진짜 멋있다.
1: 전국의 이사장님들이 한 표의 이사장, 한 표의 이사장. 제가 그래서 전국의 스타가 됐어요. 한표 차이.
0: 이야.
1: 근데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슬아슬하죠.
0: 남들은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한 표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결국 원하는 바를 성취한 우리 김봉순 회장님,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도전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꿈이 있으면은 놓지 마라. 도전은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도전에 성공이 꼭 오더라.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한 표에 당선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4년을 쉬었어요.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또 전국 동시선거 때 이번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합니다. 몇천 명이 다시 또 도전해가 현직을 물리치고 제가 다시 입성을 했어요. 예,
0: 이야.
1: 그러니까 도전은 이렇게 도전의 힘이 세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도전은 힘이 세고, 우리 김봉순 회장님이 또 복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많이 하셔서, 원하는 바 소원 성취하는 부처님 가피가 함께 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시간이 솜살같이 흘렀어요. 좋은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저도 포항까지 왔는데 이렇게 짧게 하고 가기가 억울하거든요.
1: 피디님이 잘 봐주시면 안 되나요?
0: 자, 그래도 아쉬움을 또 마음에 고스란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담아두고 이제 마지막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회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가피란 일단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졌는 것이 저는 가피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광호 스님하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몇번 제한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면서 가피는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주는 것이 가피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하면
0: 부처님께 한 만큼 돌아오는
1: 네,
0: 것이
1: 가피다.
0: 가피다. 우리 불심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하기를 발언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포항에서 우리 불심 깊은 불자님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었는데 혹시 평소에 저에게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꿈이지. 나는 뱀이.

0: 있습니다. 저는 자랄 때는 아버님의 그 우리 집 가훈, 아침 저녁은 굶어도 발을 정 마음심은 먹어야 살다. 그래서 그 정신만 열심히 먹고 살았는데, 지부장님을 만나고 불교에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싶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원호사님의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좋을지, 스님께 묻고 싶습니다.
1: 예, 일체 유심조. 원효대사가 깨달았던 일체 유심조가 화엄경에 나오는 소중한 말씀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은 무엇이 만들었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최고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리심.
2: 보리심. 예.
1: 아이고, 예뻐라.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그래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발을정, 마음심, 진정한 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3: 스님께 감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 여성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불자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딱두 가지라고 합니다.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가 가장 중요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자비심, 자비입니다. 그 우리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 몸과 마음이 중생의 업습으로 깊이 중생의 업보가 너무나 두터워서 중생의 업습이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지 못할 뿐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불자의 삶인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인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때 중생이 부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무엇이냐? 한결같이 육바라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바라밀? 육바라밀. 보시 베풀어라, 지계 계율을 지켜라, 인욕 참아라, 정진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라, 선정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라. 가장 중요한 게 반야지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어라. 근데 여러분 육바라밀 수없이 법문을 들었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예, 나도 잘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닦아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 하지만 꾸준히 꾸준히 닦았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를 갖춘 위대한 부처님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공부하고 아는 것만큼이라도 꾸준히 꾸준히 실천해서 우리 다 함께 성불합시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님을 모시고 참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999-8999. 800에 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이 불교 여성회는 저도 같은 이제 회원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이제 요양시설이라든가 또 이 복지관에서 짜장면 봉사도 하고 이러시는데 어르신들이 다들 이렇게 적적하게 계시다가 가족처럼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대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반갑게 맞이하고 그렇습니다.
1: 이 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느낀 게 너무 많으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봉사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외된 데를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작은 곳에나마 저희들이 마음을 전하는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실천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2: 여성 물자회를 비롯해서 우리 불교 신도들께서 많은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봉사활동을 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언제나 불교 또 불자회, 여성 물자회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월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0: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 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항공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복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팔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연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팔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상.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큰 스님의 고준한 법문을 듣기 위해 청법계리를 하시겠습니다.
1: 사경심심이 대중심가람 유원대선사광이중생설

대중심가라 유언대법왕 광희중생선.

세상 사람들이 다 출세를 원하고 잘살기를 원합니다. 출세와 잘살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빨간 진을 갖추는데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이. 그래서 우리가 빨간 진을 갖춰놓으면 어디 갖다 놔도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상람사나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하고 방생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이제 1시간 참선을 지도를 받고 갑니다. 그것은 이제 그 밝은 지혜를 갖춤으로 인해서 세세생생 나고 날짜마다 그 밝은 지혜는 이래삐지 아니하고 항상 밝아 있습니다. 그 밝은 지혜를 갖춤으로 인해서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인간의. 그러니 이제 여기가 그러한 이제 바른 참선을 지도하는 그러한 도량이다. 그래서 참선의 이 지도는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처님의 명맥을 이어가지고 깨달은 자만이 바른 안목을 갖춰가지고 바른 지도를 할 수가 있지. 그 세상 사람들 소설 보듯이 그 이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밝은 지혜는 이 부처님을 가르친 이 참선 이것을 생활 속에 꾸준히 잘 흠으로 인해서 밝은 지혜가 밝아집니다. 이몸다 부모를 쫓아받아 갔던 사람이 그럼 이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부모에게 이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나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농사를 지어나 장사를 하나 내그 씨름을 넘깁니다.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참나를 알므로 인해서 이제 한번 뚜렷이 밝게 나오면 천년 만년 그것이 밝아가 있습니다. 몸을 바깥으로 해도 항상 밝아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자 법회 장소가 이제 성남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지에 깨달은 세계를 아는 자가 지도로 하는 거지. 아무리 그 소설이 있다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사자원은 스승없이 알았다는 사람은 다 해도를 지부합니다. 해도 왜 그러냐.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혼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밝은 지도자 밑에서 다 연마가 쭉 돼서 바른 참선에서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가정이 오마 진리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면 어디 갖다 놔도 만사람의 지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러한 이제 바른 지도를 하는 것이 이제 방생 법회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방생 법회와 바른 지도하고 이제 정신 고양하고는 이제 한시부터 딱, 하선연에서 영하 한, 100여 명 들어갑니다. 그것도 쭉 앉아서 참선을 이제, 하도를 들고 씨름합니다.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인간 세계에 초탈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은 아는 자만이 아재 세상 지식이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하도를 들고 일념삼매가 되어서 막 밤이 지나가냐 낮이 모르고 막한 달이고 두 달이고 쭉그 삼매에 의해서 쟁기다가 그 일어나고 막 해결이 되어서 가지고 모든 그간에 무수 도인 무슨 부처님께서 설한 법문을 한 구절이 닦기 비립니다. 이러한 눈으로 갖춰야서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고 이제 바른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지도하는 데는 아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항상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이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지고 하도를 가지고 참나를 찾는 이걸 가지고 일생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생활을 살면서를 살아야 됩니다. 그럼 아마 모든 공포 불안 초조 갈등이 싹 없어지고 어느 성인이 하도 뭐 일문일답을 막 주고받고. 그러한 그 해안이 열립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근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서가 여는 것도 만 사람이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지혜의 눈을 갖춤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막 어디 갔다 나와도 희생을 열어가지고 아주 막 바른 설교를 하고 막 만사를 지도할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법입니다. 그래 이제 그러한 이 법회가 뜻이 있는 법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성남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다 해서 이제 이렇게 바른 지도를 받아가지고 하도가 삼매가 쭉 일념삼매가 되는 그 과정 막딱 되면 막 뚜렷이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유무색에 관계없이 적적지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도가 있는 이나 하도를 챙기고 하도가 없는 이나 이제 법당리의 모든 대중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걸 하루에 천번만번 의심을 가 실험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다 했는데도 참나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가 발동이 걸리면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그때 아마 딱 일념없으면 무심삼매에 들어가지고 막 밤이 지낸가 낮이 지낸가 모르고 막 30cm 일주일 먹는 것도 다이지 삐르고 막 하도 삼매에 딱 쟁깁니다. 그래가지고 막 호련이 막 해결이 되고 막 그때는 모든 성인의 법문을 한 꼬쟁이 닦기 비린다. 그게 호화리 참성 이 견성 그야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회에 참여해 가지고 고전한 법문을 잘 들어서 바른 법문, 바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절을 우리가 당시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고 연마가 되어야서 이제 죽음에 대달라 맑은 전선 바른 마음에 막다 몸을 벗어 비로고 막또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전사 중에 온전히 죽은 가운데 삶이 있고 온전히 산 가운데 죽음이 있음이로다. 이제 진리의 세계를 이제 법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사 고목나무의 용이 얼푸니 참으로 진리의 도를 봄이요 고목나무의 용이 소리를 내니 얼푸니 참으로 진리의 도를 봄이요 총로는 이제 이 몸이면 다 생명이 막 끊어지고 하면 총그 뺐다고 그런 말입니다. 총루의 식이 분별식이 다하니 비로소 눈이 밝아진다. 진리의 눈이 밝아진다 그 말입니다. 온전히 죽은 가운데 온전히 삶이 있고 온전히 산 가운데 또한 온전히 죽음이 있음이로다. 이제 이게 진리의 세계를 파헤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사 마른 고목에 용이 소리를 얼품에 참으로 진리의 도를 보며 마른 빼따귀에 분별식이 다하니 눈이 처음 밝음이로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갈 것 같으면 이 법문을 알아갈 것 같으면 금일이 곧 병원은 한가 해제일이며 또 그렇지 못할 진대는 해제가 해제가 아니다. 열심히 정진에 몰두해야 된다 그 말이. 이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모든 마음 가운데 삼다만상이 다 없어지고 분별이 다 없어지고 하도가 간절히 쭉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그 과정이 정입니다.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거든요. 그것이 정입니다. 그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그것이 정이다. 그러면 모든 마음의 갈등과 산란심이 없는 그 자체 간절한 한 생각이 지속되는 그 과정 이것이 진리의 정이다. 해는 그러한 그 산란심이 다 없어지고 마음 가운데 티끌만치라도 산란심이 없어지고 딱 그 하도 일념 삼매에 들어갈 것 같으면 부모에게 이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거 하도입니다. 일념 삼매에 들어가면 몇 달이 지나가고 며칠이 지나가도 모르는 그것이 정인데 일념 삼매 하도에 들면 막 며칠 몇 달이 지나가도 그 분별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호련히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을 해라한다. 그 무심삼매가 지속되게 해서 거기서 밝은 눈이 열리면 지혜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은 이러한 정과 해를 엄만히 갖추어서 가지고 우리 부처님이 성인 중에 우뚱가는 성인의 그 지혜의 눈을 갖춤이로다. 성인 중에 우뚱가는 지혜를 갖춰가지고 일체처에 무해자재한 그 이실력을 갖춘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시다. 무슨 세상에 세인이 성이었지만 그 부처님 살림살이 깨닫는 해나면 일어나서 살림 가지고 다른 종교는 그 종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 모르는 그 어리석어서 그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깨달은 세계에는 이렇게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지식 다른 종교는 그 뭐 아이들 살림 가지고 그 노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그 지혜의 살림살이는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만치 투철한 그 지혜의 정을 이루어가지고 크게 문득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시다. 우리 부처님은 얼마나 정의 삼매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1년 삼매에 들어가지고 6년이 지내가도 몰랐다. 6년이 지내가도 몰랐다. 하도 삼매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깊은 이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야 큰 진리의 눈이 열립니다. 새가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모르는 그러한 정이 들었다. 새가 딱 앉아서 참선해서 그 해가지고 1년 3회가 지속되는 과정에 뭉친 것쯤에 딱 앉아갔다 있으니까 새가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 정에 들어갔다가 동쪽 하늘에 샛별이 번지기는 것을 보시고 대오라 크게 깨달았다. 크게 진리의 눈이 열리셨다. 큰 지혜의 눈이 열린 이러한 자 살림설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들도 정과 해를 아주 엄만히 갖출 때 만 사람의 고통에서 초연하고 생사에서 초연하고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과 더불어 동등한 당당한 안목을 갖추게 되는 법이로다.
그러니까 1년 3배 되면 막 그리 된 편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의 진리의 소송이 되는

방법이로다. 이 몸뚱이는 생선은 호흡기관이 달려있다.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막 그만 내생이 뒤빈다 그 말이야.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그만 고인이 되고 다음생이 된다. 영혼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몸뚱이는 썩어서 없어진다. 그래. 영혼은 나가피는 몸뚱이만 썩어서 무덤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가 금생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작심을 먹고 모든 시비장단 미워하고 고아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두가 있는 이는 하두를, 각자 하두를 들 때, 하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두입니다. 이 하두를 들 때, 밥 짓는 가운데, 장사하는 가운데, 채소 가꾸는 가운데, 농사 짓는 가운데, 산책하는 가운데, 잠자는 가운데, 항시 1분 1초도 하두를 놓지 마시고,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게 하두입니다. 하나는 이 간절한 하두 한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잘 때까지 쭉 하두 한 생각이 흘러가게끔, 이렇게 하두를 잘 들어 챙기고 챙길지어다. 하루에 1000번 1만 번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들고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농사를 지나 채소를 갖고나 빨래를 하나 내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참나를 찾는 이 하두는 꼭 내가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습니다. 참나 가운데. 그러니 우리가 생각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하는 이한 생각이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쭉 밤낮으로 이어가면 나중에 진심이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그때는 모든 분별이 다 차단이 됩니다. 분별만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낮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일념이 지속되는 이 과정만 오면은 진리의 도가 호련히 열리는 법입니다. 도를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아는 이가 누가 있는고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이가 누가 있는고 그 말이야 싶어서 천리만리를 찾아와서 진가를 가리려 합니다. 참 알았는가 못마다 참 알지 못했는가 진가 가리고자 한다. 금생에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맞는다는 그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뚱이도 다음 생에 인신을 받는다는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이 일을 미라서는 안 된다. 오늘 못하면 내일 어제, 내일 못하면 다음 달에 어제 이를 미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세월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러니 시비장단에 떨어지지 마시고 오로지 하두를 가지고 여생을 아주 씨름하며 보내야 하겠습니다. 항시 일생 가운데만 내 하두가 씨름해야 된다.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거든요. 그 참나를 찾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탐하는 탐심도 다 없어지고 어리석은 마음도 없어지고 성내는 마음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됩니다. 84,000 번의 근본이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세 가지를 쫓아서 84,000 번의가 다 가지가지 벌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 근본을 싹 송두리째 뽑아서 없애버리면, 없애버리는 일은 참선을 잘해서 바른 지디어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탐하고 어리석은 이러한 뿌리가 송두리째 빠져버린다. 그러면 나라나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 하는 그런 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상도 없고 모든 사상에 뿌리가 다 빠져서 그렇게 질리어 나게 생활화가 되는 법입니다. 그 이제 중생 숙기가 싹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옛날 마조 도인 하면은 당시에 84인의 도인 제자를 두었다. 그 당시에 남전 도인, 마곡 도인, 장경 도인 이 세 분이 해상을 잘하고 많은 대중을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그 세 분 제자를 둬가지고 그래 이제 지도를 그래 잘하고 있었는데 마곡 도인이 남전 도인, 장경 도인 두 분의 해상을 방문했다. 장경 선사의 해상을 방문을 하니께는 장경 도인은 늘 법상에 오르셔 가지고 항시 참선에 못했다. 이 법상에 한 올라가지고 내 하두가 싫어했다 그 말입니다. 마곡 선사가 장경 도인의 그 법상을 세 바퀴를 돌고는 정면에 딱 서서 육환장 이 주장장을 이어 들고 들어가지고 한번 땅을 치면 치거늘 세 바퀴를 돌면서 바로 앞에 와야 가지고는 육환장 이 주장자를 막대기를 세 번을 땅을 땅 치니 장경선사가 옳고 옳다 썼습니다. 그 세 번 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 옳고 옳다 그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세 바퀴를 돌고 정면에서 주장자를 가지고 세 번을 미리 내리고 꽂고 내리고 꽂고 내리고 꽂고 하느냐 그리 하니까 옳고 옳다 했거든요. 이제 서로 이 진리의 세계가 상통이 되는 게입니다. 그리고는 남전 도인 회상을 가니까 남전 도인 역시 법상에 다 이 법상에 가만히 앉으시 가지고 정진에 몰두하고 있다. 하도가 씨름하고 있다. 그 말이 똑같이 세 바퀴를 뺑 돌고는 정면에서 육환장의 그 주장자를 다 세 번을 꽝꽝 땅을 치긴 치니 남전 도인은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마곡 선사가 장경 선사는 옳고 옳다 했는데 어째서 하상은 옳지 못하다고 옳지 못하다고 합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남전 그 도인이 장경은 옳다 한 것은 옳거니와 마곡이 와서 세 번을 돌고 이리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를 이제 깨닫고 하도를 타파하게 되면은 이러한 대문을 서로 밝히는 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깜깜하면은 바른 눈이 열리지 못했고 바른 견성을 못했다 하는 겁니다. 진리의 눈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바로 단언을 내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선은 천불만도인이 똑같이 자기의 성품을 봐서 견성을 하고 도를 알았다고 하며 그 가운데 깨달음의 세계에서 모든 법문이 그 가운데 깨달음의 세계가 법문이 전개되는 법이로다. 벌어진 법문에 다 알게 되면 이러한 법문을 하는 것을 척척 알게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척척 보면 서로 안다. 그렇게 이제

상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봉사는 가지가지 장식을 해내는데 어디에 무슨 장식이 있고 무슨 장식을 가져오라고 하는고 봉사는 못 가립니다. 눈뜬 사람은 아무개 뭘 가져오느라 하면은 저기 있네 저것을 가져오고 그렇게 합니다. 뭘 가져오라 하면은 척척 뭐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착오가 없다 그 말이라. 견성을 한 사람이 가지가지요 84,000가지요 법문을 설한 것은 서로 견성을 한 사람의 그 가운데서 법문을 유출해 놓은 게 때문에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너는 아직 바른 눈이 진디어 눈이 열리지 못했으니 공부를 다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바로 점검하는 이가 먼저 깨달으시고 인증을 받는 선사라 해서 그것을 바로 점검할 그러한 눈을 가지지 인증을 받지 못한 이는 돌멩이나 차돌이나 몽돌이나 가지고 황금 보석을 삼아서 있는 때문에 그것을 식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대도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하자 하는 이는 바른 눈을 갖춘 선지식을 찾아서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수행을 지어 가야사 허송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할구 참선을 해서 할구 하도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할구 참선을 해서 1년 3매가 되어서 하도가 답파되었다 하면은 의뢰의 선지식을 찾아가서 문중 깨달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는 것이 정식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서 바로 눈이 열리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알았다 하는 이가 부지기수다. 선지식을 만나서 점검을 받아가지고 증가를 가려야 되지 혼자 한 거는 그 안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줄 아시고는 바르게 눈을 뜨는데 바른 살림살이를 갖추는데 큰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조그마한 눈 열린 것 가지고 다 알았다는 것은 이건 허용이 되는 법이 아닙니다. 만사람의 눈을 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경선사는 마곡선사가 와서 세 바퀴를 법상을 딱 돌고 주장자로 앞에 세 번을 치고는 서서 있으니 옳고 옳다. 장경선사는 그랬거든요. 옳고 옳다. 마곡선사가 남전선사한테 가서 또 세 바퀴를 쭉 돌고 주장자로 세 번을 꽝 치면서 서서 있으니 옳지 못하다고 남전도인이 그러거든요. 그러니 마곡도인이 이제 장경선사는 옳고 옳다 했는데 스님은 어째서 옳지 못하다 합니까 하니 장경선사는 옳지만 그대는 옳지 못해서 그러하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증거를 가려야 됩니다. 여기에 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히 이제 참선 정진을 해서 1념 3매에서 해결이 되면 진리의 눈이 열리면 척척 바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법회의를 기하여 왜 옳고 옳다 하며 옳지 못하다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옳고 옳음이여 풀과 나무와

돌멩이들이 주야에 큰 진리의 강맹을 놓고 있다. 옳고 옳음이여 언제는 풀과 나무와 기와장과 돌멩이들이 주야에 밤낮으로 큰 진리의 강맹을 놓고 있다. 옳고 옳음이여 하는 데 있어서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함이야 하는데 그 뜻은 삼세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하리빙이라 불속에서 불속의 얼음이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인들도 불속의 얼음이로다. 불시불시라는 뜻이 여기에 있다.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나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니 밝은 수승을 만나서 모든 공부 살림살이를 점검을 해야서 바른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서 만 사람을 바로 지도를 할 수가 있고 만 사람을 바른 눈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도의 진리를 안목을 갖추고자 할지는 이제 밝은 수승 밑에서 그 연마가 돼 가지고 그 밝은 해안을 갖춰야서 이제 만 사람을 눈을 안 멀리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웅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재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봄인데 눈이 내렸다. 꽃이 피었는데 차갑기만 했다. 스님은 말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그래서일까?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 연곡사에 왔다.

방생을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원망이나 서운함이 서서히 흘러나가는 걸 느낍니다. 경전을 한자 한자 따라 읽는 건 생각의 소리를 줄이고 지금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 집중이 쌓일 때 잡념이 사라지고 나는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벚꽃은 그냥 거기에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벚꽃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벚꽃은 그런 순간을 열어줍니다.

0: 답은 묵묵했고 벚꽃은 아름다웠다.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도 잠시 가벼워졌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

0: 에 환급해 드립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예로부터 불교에서 정성과 공경을 담아 부처님께 올려온 귀한 공약물, 꽃. 그런데 여기 부처님께 올리는 꽃들 가운데 생화가 아닌 꽃이 있다는데요. 혹시 어떤 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정답은 바로 이 꽃인데요. 꽃의 주 재료는 한지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스님이 직접 만든 꽃이라는데요. 실제 작약과 나란히 놓아도 구분이 어렵고, 무궁화는 꽃잎의 결까지 살렸으며, 들판에 핀 구절초는 그 자태를 그대로 옮겨 담았는데요. 울산 정족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 부처님께 생화 대신 손수 꽃을 만들어 올리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1: 스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스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2: 네, 저는 지화장 서경스님이라고 합니다.
0: 경기도 무형문화재 63호 지화장 서경스님입니다. 종이지에 꽃화. 한지를 자르고 물들여 꽃의 모양을 섬세하게 표현한 우리의 전통 종이꽃을 지화라고 하는데요. 지화의 쓰임은 넓고 다양합니다. 법당의 부처님전을 장엄하는 건 물론 궁중잔치를 화려하게 빛내고 꽃상회에도 올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왔는데요. 오랜 세월 우리 삶의 곁을 지켜온 꽃 지화. 서경스님은 출가하던 해부터 지금까지 이 꽃을 만드는 일을 공양이자 수행으로 삼으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원사 스님은 변자 충자 광자 변충광 스님이신데, 그 스님한테 이제 꽃을 먼저 배우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이제 연꽃을 시작을 해가지고 초파일 다가오니까 그때 연등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연등 살을 접는 것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라니까 무조건 하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0: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며 수많은 개인전을 열어온 서경스님. 꽃 한 송이를 만들 때마다 잊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데요.
2: 지화지만은 내가 생명을 불러줘가지고 이거는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 아주 펴 있는 것처럼, 진짜 나의 분신인 것처럼 이게 생각을 해드는구나. 꽃을 그냥 만들었을 때만 그냥 이게 좋다 나쁘다고만 느끼지만, 저는 좋다 나쁘다 느낀 것보다도 그게 얼만큼 꽃의 생명명을 불러주느냐, 꽃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그거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냐가 중요하다.

0: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 벌떡에 보고 나면은 이제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 이곳은 스님이 지화를 만드는 작업실이라는데요.
2: 지금 재단 준비하겠습니다.
1: 지화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스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단입니다. 꽃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한지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데요. 그런데 스님이 준 도구가 어딘가 낯섭니다.
3: 스님 지금 사용하시는 도구는 뭐예요?
0: 이건 송곳과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컴파스 역할을 했던 거죠. 구멍도 피는 컴파스 역할. 자기가 이제 꽃 맞춰서 이렇게 이제 모란꽃 만들어 자격꽃 만들어도 작은 꽃 만들 때는 여기 하고 좀 큰 거 만들 때는 여기 하고. 또 작게 만들 때는 요거와 요끼리 만들기도 하게 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하고 요거와 요끼리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1: 요즘은 보기 힘든 낯선 도구들. 겹쳐놓은 한지 위에 꽃잎 모양이 새겨진 정을 놓고 망치로 힘껏 내리치면 새겨진 모양에 따라 꽃잎이 한 번에 잘려 나오는데요. 오랜 세월 낡고 닳았지만 스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도구들이랍니다.
0: 이건 저 스승님께서 다 물려주신 도구들이라 지금까지 이제 조승이 쓰고 있고 전통 방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옛날 그거 한 것을 지금도 유지시켜준다는 그 자체죠.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꾸 사라지는 것을 이제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간다면은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1: 오래전 스승에게 지화를 배우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스님은 물려받은 도구와 제작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해야 전통이 끊기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잠시 멈추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스님.
2: 보물창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대체 어떤 보물이기에 냉장고에 뒀을까요?

0: 아, 이런 걸 다 염료들만 이게 뭐, 아, 염색 재료가 아주 염색하는데 제일 중요한 색깔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1: 소목부터 쪽까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이랍니다. 끓인 물에 천연 재료인 소목을 넣고 한지를 담그자 하얗던 한지가 붉은색으로 물드는데요. 이번에는 끓인 물에 치자를 넣자 노란색이 배어나옵니다. 자연이 품고 있던 색이 한지에 고스란히 스며드는데요.
0: 자연색이기 때문에 은은한 색을 많이 만들어주고 화학처럼 이게 화려하진 않아요. 약간 은은한 색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님들 사용했습니다.
1: 이렇게 색을 곱게 입힌 한지를 들고 밖으로 이동하는 석영스님. 한지를 한 장씩 고르게 펼쳐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데요. 서둘러 말리면 색이 얼룩지고 종이도 상하기에 제 빛깔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한지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산책에 나서는 석영스님.
0: 토경할 때 그냥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 듣고 그거의 경치를 즐기면서 혼자만의 이제 조용하게 꽃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꽂을 것인가, 또 문득 자다가도 화들 생각날 때 있어요. 일락 벌떡 일락.

0: 또 적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항상 그 연구하고 새롭게 뭘 만들 것인가를 자꾸 보고, 또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계속 보면서, 아, 나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1: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석영스님. 꽃잎의 생김새와 색깔, 자연스럽게 피어난 모습까지 찬찬히 살펴보며 영감을 얻는데요. 그러다 문득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데 어김없이 담는 건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입니다.
0: 저 꽃만 찍고 있으면은 뭐 스님이자 꽃만 자꾸 찍고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꽃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꽃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꽃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항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정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다릅니다.
1: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어 온 석영 스님. 그런데도 스님은 지화를 아직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더 배울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0: 부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60-800-7000번 누르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부처님 법을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산책을 마치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온 석영 스님. 본격적으로 꽃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이 좋아하는 꽃부터 만들겠다는데 과연 어떤 꽃일까요?
2: 지금 연꽃 재단하는 것 같아요.
1: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불교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꽃, 연꽃. 꽃잎을 만들기 위해 길게 자른 한지를 대나무통에 돌돌 말고요. 그 위를 낚싯줄로 촘촘하게 감아줍니다. 이제 한지에 연꽃의 주름을 새겨넣을 차례인데요. 대나무통에 나무판을 끼워 힘껏 눌러주자 한지에 결이 새겨집니다.
2: 와, 주름이 생각보다 잘 안 잡혔네요.
3: 이렇게 주름이 잘 안 잡힐 경우도 있어요?
2: 아, 그럼요. 실패라는 것도 실패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다가 이제 이런 모양도 나오고 저런 모양도 나오고 하다 보면 또 그 따라 때에 따라서 또 그런 꽃도 만들 수 있다는 거.
1: 주름이 뜻대로 잡히지 않아도 스님은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면 이 모습대로, 저 모습이면 저 모습대로, 어떤 모양으로 피어나던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랍니다.
2: 연꽃은 참 저한테는 생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연꽃을 잘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청도에 연못에 가가지고는 이것을 그것을 먹고 자고 하면서 4-5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이제 연못에 또 붕둥 빠져가지고 또 죽을 뻔을 하고.
3: 왜요?
2: 페타우드 갔다가 쪽 페타우드 갔다가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깊은지 뭐 발이 안 닿아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물을 퍼내려고 하니까 이거 물을 언제 퍼내고 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배를 잡고 밀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지.
1: 연꽃 하나에 매달렸던 시간, 그 끝에 스님이 배운 건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만들어둔 꽃잎을 한 장씩 실로 꿰어 아래쪽을 오므려주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꽃잎다운 곡선이 생긴답니다. 오로지 바느질에 마음을 두다 보면 어느새 잡생각이 사라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산매에 든다는데요.
2: 어떤 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뭐 이렇게

0: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밤에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새벽 몇시 된지도 모르고 그냥 코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 이제 좀 피곤하네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좀 자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1: 내려놓으신 건가요?
0: 그냥 뭐 그다가 얼매지도 않으면서도 또 그다가 하나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나시 이제 그다가 체념을 하면서 이제 꼬틀락을 만들 때 그냥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씩 이제 순수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2: 그 다음 꽃잎을 대나무살에 하나씩 붙여나갑니다. 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잡고 또 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다듬으며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데요. 스님에게 꽃잎 한 장을 붙이는 일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0: 그 부처님께 올린다는 그 마음을 갖고서 열정을 갖고 한다는 그 자체는 예, 저에게는 참 기쁨이자 또 때에 따라 고통이었었고 그러면서도 슬픔이었었고 하지만 또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은 행복입니다.
2: 한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생화와 꼭 닮았는데요. 연못의 연꽃은 여름 한철이지만 스님의 연꽃은 사시사철 피어 있습니다.
0: 국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 불교에서 청정과 인고를 상징하는 꽃, 국화. 찬 서리를 견디고 피어나는 모습이 수행자의 마음과 닮았다 하여 귀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촘촘하게 가위집을 낸 한지를 막대에 감아 꽃술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노랗게 물든 꽃잎을 한 장씩 끼워주면 국화가 완성됩니다. 정말 드레핀 국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당을 화려하게 장엄할 때 빠지지 않는 꽃, 작약을 선보인다는데요. 스님이 꺼내든 것은 칼 한 자루. 손바닥 위에 한지를 올린 뒤 칼끝으로 눌러 주름을 잡아나갑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는 스님. 한지를 올려놓은 곳은 다름 아닌 발바닥인데요. 그 위에 칼을 대고 주름을 잡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조마조마합니다.
1: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발을 위에다가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0: 여기가 몰라 하니까 말리잖아요. 이렇게. 저도 옛날에 스승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왜냐면은 왜 대들었냐면은 아니 부처님께 올릴 것을 갖다 발바닥에 올립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할 데가 없어. 이것도 이렇게 많이 접으면 여기가 엄청나게 아파요. 왜냐면 이게 순이 요 힘과 요 힘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뭐 지금은 이제 그 또 수술해 놔가지고 더 뚝뚝뚝 소리나고 그래.
1: 수술하셨어요?
0: 네.
1: 어디요?
0: 팔목을.
2: 수없이 한지를 자르고 누르며 꽃을 피워온 스님의 손. 아픈 손목과 수술의 흔적은 부처님께 올릴 꽃을 위해 걸어온 세월의 훈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완성된 붉은 작약. 칼끝으로 새긴 주름이 이토록 고운 꽃이 됐습니다.
0: 이번에는 불두화를 만든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부처님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불두화. 이번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오래된 도구를 손에 쥐고 꽃을 피워내는데요.

0: 꽃잎을 다듬고 한 장씩 자리를 잡아주며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는 석영수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1: 네, 불도 완성되었습니다.
0: 부처님을 닮은 꽃 한 송이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연꽃과 국화, 그리고 작약과 불두화까지 한지를 자르고 물들이고 주름을 잡아 꽃잎을 붙이는 수많은 과정 끝에 지화가 완성되는데요. 스님에게 이 꽃들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소중한 공약물이자 불심입니다.

0: 그렇기에 오늘도 스님은 한 송이 한 송이에 온 마음을 담아 시들지 않는 꽃을 피웁니다. 지화장 석영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1: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한번 봐주세요.
2: 잘 만들었어요. 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모아지게 되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0: 제자들과 함께 피워낸 꽃으로 백중을 맞은 법당을 정성껏 장엄하고 지화를 만들던 손으로 이번엔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지화장 너머에 감춰진 석영 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떻게 하면 화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귀한 일이군. 일진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7: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8: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한국 불교를 전할 29명의 국제 포교사들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암투병 중 연수교육에 참가한 정도현 부대표에게 명예 국제 포교사증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무릇을 배경으로 참사랑을 다짐하는 야외 결혼식이 영광 불갑사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 장애인 가정과 어르신까지 각자의 사연으로 늦어진 황혼의 웨딩이 개최됐습니다. 장애인 불자들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찰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특별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나는 절로가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명 가운데 최종 5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불상이나 불화 속 불교 장신구 영락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해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을 비롯해 경전과 불상 속 영락의 모습이 한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에게 한국 불교를 전할 29명의 국제 포교사들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세계를 향해 의미 있는 걸음을 시작한 새내기 국제포교사회의 품수식 현장을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1회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하고 29명의 신규 국제포교사를 배출했습니다. 31기 국제포교사들은 4개월간 필기시험과 면접 등 길고 고된 양성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조규태 회장은 29명의 신규 국제포교사들에게 초심과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2: 여러분들이 국제포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또 어려움과 또 힘든 점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가지셨던 원력을 잘 주의하고 잘 화합을 해가지고 발현시키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 포교국장 도진 스님은 남다른 원력으로 외국인 포교에 나선 국제포교사들의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며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3: 꾸준히 보살도를 행하며 정진해 10년, 2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새로이 품수받는 후배 포교사들에게 자긍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김호준 장희화 포교사가 대표로 포교사복과 단증을 받았으며 김병호 최수정 포교사는 전도선언으로 포교 원력을 다졌습니다. 숙연하고 감동적인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연수교육에 참가하는 등 마지막 관문까지 열정을 보였지만 안타깝게 지난달 타계한 정도현 부대표에게 명예 국제 포교사증을 전달하며 사명감을 한층 더하기도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을 심어줄 제31기 국제 포교사들. 29명의 새로운 국제 포교사가 틔울 전도의 걸음이 한국 불교의 희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해 학교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용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학 120주년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비 건립은 지난 5월 열린 건학 120주년 기념식에서 문정희 시인의 축시 동국의 사자 후 그 뜨거운 혈맥이어를 영구히 남기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현재까지 교내에 세워진 만해 한용운 스님과 미당 서정수, 조지훈, 신경림 시인의 시비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시비입니다. 이사장 동관 스님은 팔정도 광장을 함께 지날 때마다 가슴 속에 한 구절 한 구절 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축원하길 당부했습니다. 지금 영광 불갑사는 붉은 꽃무릇이 흐드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아름다운 꽃무릇을 배경으로 참사랑을 다짐하는 야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산사를 무대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 불갑사의 소식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무릇 군락지를 자랑하는 영광 불갑사. 이른 아침부터 활짝 핀 꽃무릇을 보기 위해 산사를 찾은 가족과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주말엔 사찰에서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상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는 지난 20일 경내 사적비 앞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한 동행 웨딩이 열렸습니다. 불갑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뜻을 모아 다문화, 장애인 가정과 90세 어르신까지 각자의 사연으로 늦어진 황혼의 웨딩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동행 웨딩은 참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붉은 꽃무릇이 지천으로 펼쳐진 불갑사 경내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지 덕상 스님은 사중을 대신해 이들 세상에 늦은 웨딩을 축복했습니다.
5: 활짝 핀 꽃무릇 밭 위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 새 커플에게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날 동안 행복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4: 행사 취지에 공감한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도 흔쾌히 주례를 맡아 지중한 인연이 오랫동안 지속하길 축원했습니다.
6: 부부로 만나는 우리 생은 얼마만의 인연이겠습니까? 지나가다 옷깃을 스치든 어디 목욕탕에서 만나든 항상 이렇게 같이 마주치는 그런 수많은 인연이 천번의 생을 지나야지 부부로 맺어진다는 그런 소중한 인연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4: 축제를 찾은 장세일 군수와 불자들도 국민 하객으로 참여해 이들의 늦은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불갑사는 같은 날 새로 불사를 마친 전통역사문화체험관에서 홍성 스님이 설명하는 사찰 음식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찰 음식대가 홍성 스님이 일상적인 사찰 먹거리와 찻상, 죽, 면과 같은 친숙한 재료로 눈을 즐겁게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우일 스님이 주관한 사찰 음식 시식회로 입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장애인 불자들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찰 문화와 수행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행의 의미를 되새긴 현장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통도사 경내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전곡과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염주화를 하나씩 꿰며 자신만의 108염주도 만들어 봅니다. 광림사 연화원 장애인 불자 템플스테이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통도사 품에 안기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시각과 청각, 지체장애인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조규종 법계위원장 법산대종사는 참가자들에게 마음과 감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느끼는 수행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8: 마음의 눈은 밟아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진견할 것이고 부처님의 설법은

0: 귀를 통해도 듣지 않더라도 그 슬픔의 소리가 우리의 촉감을 통해서 피부로 느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밝게, 아름답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1: 장애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과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들과 일정을 함께하며 수행과 체험을 도왔습니다.
2: 우리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편안히 장애인들도 템플스테이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처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 참가자들은 문화재 해설을 들으며 통도사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배웠습니다.
3: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사찰의 경례를 돌아보면서 그 자세한 설명을 듣기 때문에 불자로서 불교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되는 거죠.
1: 새벽 예불과 공양, 보궁 참배 등 장애를 넘어 함께 걷고 수행한 통도사에서의 1박 2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부처님의 도량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더 넓은 신행의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4: 백화도량 완주 송광사가 지난 19일 경내에서 송광 100년 나비체 음악회와 사찰 음식 만발 공약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한경 아르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홍석권, 오르가니스트 최호영, 피아니스트 이효성 등이 출연해 전통 사찰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음악회에는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 보현사회주 평상스님, 이병호 원로주교, 양원석 원불교 전북교구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지훈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4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법진스님 원력으로 16회째 이어온 나비체 음악회는 나누고 비우며 채워가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불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이웃 종교인이 모여 아름다운 클래식으로 소통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천 수불사가 제3회 연천 수불사 민관군 화합 산사 음악회를 개최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19일 경내 앞마당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600여 지역민과 군 장병, 불자들이 함께 자비와 상생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민관군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화합하며 지역사회에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법경 스님은 지역과 함께하는 수행과 나눔을 강조하고 태고종 복지재단에 500만 원과 연천군의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자비핵을 실천했습니다. 풍물길 놀이와 합창단 공연으로 시작된 산사음악회는 영산제에 이어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웅장한 와불과 가을산사의 정취가 어우러진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진 보덕사가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과정과 함께하는 제18회 보덕사 호수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음악제에는 주지 정환 스님을 비롯해 운영단장 반공 스님, 김기재 당진시장, 어귀구 국회의원, 김광일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반공 스님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화합하는 음악제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서로를 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행복과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음악제에는 베트남 연꽃 무용단,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어린이 무용단, 보덕사 관음 합창단, 가수 송우주 박군 등이 출연해 신명나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아산 보문사가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문사는 지난 1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주지 송훈 스님, 안정근 아산시 의회 의장, 복기왕 전운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보문사 희망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송훈 스님은 음악회의 아름다운 선율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전해져 위로와 희망, 용기를 얻고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안정근 의장도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0: 비록 보문사가 간직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시민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습니다. 음악회는 아산시 여성풍물단과 보문사 영상합창단, 가수 김나윤, 강혜연, 추혁진, 춘길 등이 출연해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사찰에서 청춘담요의 인연을 맺어주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실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일상의 범잡함을 내려놓은 청춘남녀들이 어색한 첫인사를 건네며 마주 앉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지난 19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마련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현장입니다. 수도권 2030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선발된 남녀 각 10명이 참여했습니다.
2: 어렵게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다 같이 한국문화연수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계시면서 꼭 좋은 인연 만드셔가지고 또 좋은 커플로 발전해서 좋은 결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1: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명의 청춘 남녀는 쉴 틈 없이 준비된 만남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입제식을 시작으로 이어진 자기소개와 매력 발산 시간에는 각자 준비해온 장기 자랑으로 숨겨둔 매력을 아낌없이 뽐내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습니다.

0: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한복한 참가자들은 1대1 로테이션 차담을 통해 10분씩 차를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1: 많은 전로에서 만난 것이 되게 소중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박 2일 있는 시간 동안 소중하게 추억을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가 리디엠을 전력만 뺐고 이왕과 전력을 다 해볼 때도 좋고
0: 추석 특집 한국문화연수원 편에서 최종 다섯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바쁜 일상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청년들에게 휴식과 만남을 동시에 전하는 나는 졸로가 저출생 극복과 결혼문화 확산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불상이나 보라 속에서 보던 화려한 불교 장신구 영락을 실제 유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을 비롯해 경전과 불상 속 영락의 모습이 한 차례에 펼쳐졌는데요. 특별전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영롱한 암갈색의 구슬에서 한 발 멀어지자 사방에 백색 구슬이 꽃무냥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상이나 불화 속 보살의 몸을 장엄했던 불교 장신구 영락입니다. 보상화와 연꽃, 여의도문 등 다양한 문양과 색색의 구슬로 꾸며진 영락. 그동안 불화와 불상 속에서 만나던 영락이 하나의 실제하는 장엄구로 관람객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이 2003년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 등 4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 마련한 특별전 영락 없는 영락 장식입니다.
5: 영락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단독의 전시 주제를 갖는 것은 이번 전시가 처음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불화 그리고 불상의 표현들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영락 장식을 관람을 하면서
4: 회암사지 영락은 불상에 직접 그리거나 부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작해 실제로 걸어 사용했다는 점에서 희소성을 지닙니다. 19점의 영락 장식은 각각 끊어진 채 발견됐지만 장식에 남아있는 고리와 연결 구조를 통해 하나의 장엄구로 구성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주 장신구를 비롯해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술장식과 각 장신구를 연결하는 이음장식, 청동제 고리와 구슬까지 확인됩니다. 회암사지 영락은 당시 여말 선초의 장신구 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교한 장엄구 제작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실물입니다.
5: 회암사지에서 가장 위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이제 8단지 정청지

0: 쪽에서 이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불상들에 이제 걸쳤을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 전시는 영락의 형태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의미도 함께 살펴봅니다. 불교에서 장엄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신성함과 덕행을 드러내는데 영락 역시 보살의 수행과 공덕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경전과 불상, 불화 속에 나타났습니다. 법화견 변상도 속 영락으로 장엄한 부처와 보살의 모습을 비롯해 금동관음 보살좌상과 안동보광사 목조관음 보살좌상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 영락의 모습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에서는 현대 작가와 장인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영락 작품이 자리합니다.
0: 과거의 유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현대 작품들을 같이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안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과거의 유물에서 오늘의 예술로 이어지는 영락의 여정.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기획전 영락 없는 영락 장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람객을 만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청주 월명사가 몸과 마음을 깨우는 한 그릇의 지혜를 주제로 사찰 음식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월명사는 지난 20일 경내에서 회주 동찬 스님, 주지 직연 스님,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 이연희 국회의원, 변상태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 음식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동찬 스님은 바르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때 몸과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 또한 너그러워진다며 정성껏 마련된 사찰 음식을 통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직연 스님은 올해 사찰 음식 시식회가 10회째를 맞았다며 10년의 발걸음을 디딤돌 삼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사찰 음식 시식 및 공양, 월명사 달빛 소리 합창단과 가수 이다온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평택 수도사가 대한고려인협회와 함께 사찰 음식을 매개로 한 화합과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수도사는 지난 19일 경내 사찰 음식 학습관에서 주지 정문 스님을 비롯해 대한고려인협회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찰 음식 체험 및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정문 스님은 고려인 동포들이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며 생명 존중 사상을 이해하고 음식으로 따뜻한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대한고려인협회 회원들은 정문 스님의 지도 아래 전통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함께 즐겼으며 경내를 둘러보고 한국 불교 문화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개발의 이름 아래 사라질 위기에 놓인 수행 공간을 지켜달라는 외침이 다시 인천 수미정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미정사 존치 및 동국명상원 이전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수미정사에서 신도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촉구대회를 열고 관교 근린공원 부지에 포함된 수미정사를 공원 속 사찰로 존치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주지 금선 스님은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사찰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라며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살리는 방법부터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하대학교 불교동아리 양민서 회장은 수미정사가 청년과 대학생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을 닦으며 전통 문화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소중한 수행 도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 불교 정토 거사림이 방문 법회를 봉행하고 BTN 불교TV 붓다회 방송 포교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일 서귀포 불교 정토 거사림은 제주 백제사에서 원래 법회를 봉행하고 BTN 불교TV 붓다회 방송 포교에 동참했습니다. 마하나마경을 함께 봉독한 백제사 주지 성혜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며 열반에 이르라고 법문했습니다. 김태순 회장은 변함없는 정진으로 항상 배우고 실천하는 서귀포 불교 정토 거사림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벌째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봅니다.

결혼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 불의 분신자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한 사람의 수행은 한 권의 경전으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한 편의 시가 되어 마음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이 시대의 불교 문학을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산청 정치암 주지이신 수환 스님께서 여섯 번째 시집 불타의 달빛 유일을 사부대중 앞에 선보였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수행과 문학을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오신 소한 스님을 모시고 시집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한국 불교 문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0: 네,
1: 초대해 주셔서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지대방에 모시고 뵈니까 더 반갑네요, 스님.
1: 그러니까요. 그런데
0: 네.
1: 스님 이렇게
0: 네.
1: 뵌 지가 꽤나
0: 오래됐죠.
1: 오래됐는 것
0: 네,
1: 같습니다.
0: 꽤 오래됐습니다.
1: 네.
0: 이렇게 또먼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그 모처럼 또 서울 오셔갖고 지대방 출연하셨으니까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BTN TV 방송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지대빵이라고 하는 프로는 가끔씩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늘 재밌게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네, 스님. 네. 스님, 저 불타의 달빛 유희라는 그 시집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어요.
1: 예.
0: 네, 출판 기념회 못 가봐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1: 워낙 바쁘신데.
0: 우선 축하드립니다.
1: 아, 예,
0: 네.
1: 고맙습니다.
0: 늦은 감은 뭐 정말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시에 담긴 부처님 자비가 이 독자들의 마음에 닿아서 깊은 울림을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시집을 세상에 선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1: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제 그것을 보고 겪고 그러면서도 이제 지나치기 쉽죠.
0: 네,
1: 그러는데
0: 그렇죠.
1: 우리가 좀더 이제 가차이에서 그 현상이라든가 그 사건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은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0: 네.
1: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인욕으로서 감내해야 될 것은 인욕으로 감내를 해야 되고
0: 네.
1: 또 기쁨으로서 같이 나누어야 할 것은 또 기쁨으로서 같이 나누어야 되고
0: 그렇죠.
1: 또 그러는가 하면은

0: 그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서도
1: 네.
0: 또 참고 견뎌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러는데
1: 그렇죠.
0: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성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성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1: 네.
0: 그것이 이렇게 좀더 이게 그 정제화됐을 때게
1: 네.
0: 그게 이제 시도 되고 때로는 이제 그림도 되고
1: 네.
0: 때로는 음악도 되고
1: 네.
0: 때로는 무용도 되고 그
1: 그렇죠.
0: 일상생활 속에서
1: 네.
0: 제각기의 모습으로 해갖고
1: 네.
0: 승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1: 네,
0: 합니다.
1: 그러시군요. 이 시집을 낼 때마다 시집의 제목 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0: 예.
1: 요번에 보니까요. 불타의 달빛
0: 예.
1: 유희라는 이 단어의 조합이 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은 긴장감? 네. 달빛 유희에서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제목을 정하셨을까 궁금해지네요.
0: 예. 예, 불타의 달빛 유희는
1: 네.
0: 제가 이제 그 도반들하고 예전에 인도에서
1: 네.
0: 그 인도 푸타가야에서 그 결제를 해서 거기서 정진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때 이제 그 2000년도 초까지였었는데 1999년에서 2000년도 초까지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신
1: 네.
0: 전정각산까지 매일 다녔었어요.
1: 아,
0: 거기까지 이제
1: 그러셨군요.
0: 갔는데 부타가야에서 전정각산은 한 5km쯤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산은 가서 보면은 바위산이거든요.
1: 네.
0: 바위산인데 그 이제 그 바위산을 저는 이제 고행하고 비유를 했어요.
1: 네.
0: 고행 이제 부처님의 고행상에 보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그 모습을 바위로만 남아 있는 그 바위산을 전정각산의 그 바위산을 부타의 고행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1: 네.
0: 또 그것을 달빛이라고 하는 것을 고타마 시탈타가 이제 깨달음에 이르기 직전에 그 고행이라고 하는 그 옷을 벗고 니련사나 강에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목욕 정제를 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불타의 달빛 유희라고 하는 그 시를 이제 거기서 비유와 또 이렇게 서정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승화시키는 시라고 볼수
1: 네,
0: 있습니다.
1: 그러셨군요. 그래서 시인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언어의 천재다. 어떻게 이런 시어를 찾아낼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더라고요.
0: 예, 그 이제
1: 스님께서 이렇게 불타를 달빛 유희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시를 쓰셨는데, 우리 스님께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인재와 자연재해가 겹친 이두 해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또이 시집을 발간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0: 예.
1: 어떤 재해를 입으셨어요?
0: 그러니까 그 2025년도에는
1: 네.
0: 이제 산청에서 처음에 산불이 났었어요, 봄에.
1: 네.
0: 그래가지고 그 산불이 이제 하동으로 번지고,
1: 아,
0: 그리고 또
1: 맞아요.
0: 다시 의성과
1: 네.
0: 안동 쪽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1: 맞습니다.
0: 동해안까지 덮쳤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그해 봄에는 산불로 해가지고 온 나라가 완전히 그
1: 네, 맞습니다.
0: 재난의 그런 그 가운데 서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 산불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바로 장마가 들면서 큰 홍수가 이제 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산청이 또다시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큰 홍수 피해를 입게 되죠.
1: 그러셨군요.
0: 그러는데 그게 산청만 그랬던 게 아니고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 충청도 일대에도 큰 이제 홍수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로서 감내해야 될 부분은 인내로서 감내를 해야 되고, 또

0: 이제 기쁨으로써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써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탕에 두고 이제 시집을 이제 발간하게
1: 아,
0: 됐습니다.
1: 그러셨군요. 뭐, 정치함이 직접적인 수해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0: 사찰에 이제 전각은 피해가 없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골짜기 골짜기마다 이제
1: 골짜기,
0: 산사태가
1: 골짜기.
0: 내려놨었습니다.
1: 그럼 복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0: 이제
1: 걸렸겠네요.
0: 불과 이제 그몇주 전까지 복구 공사를 해서 지금은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예전처럼 이제 복구를 해서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이 없게
1: 아,
0: 됐습니다.
1: 그러시군요. 다행입니다, 스님. 이제 문학평론가이신 공광규 평론가님 계시잖아요. 그 평론가님이 우리 수완 스님의 시에는 모든 제재를 하나로 꿰뚫는 어떤 평정심, 그리고 평상심, 또한 평등심이 흐른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평론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이제 그제 시에 이제 그 이제 이게 평상심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시 이전에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벽 희운 선사 개송에 보면은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이 진로 형탈 사비상 견파승두 주일장 불시일벌 한철골 쟁등매야 박비양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중생의 몸으로서 번뇌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상적인 그런 안이한 그런 마음 갖고는 어렵다. 그러는데
1: 사비상이라.
0: 사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1: 그렇죠.
0: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되는 그 문제 의식을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고 꼭 움켜쥐고 정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정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시일벌 한철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번 뼛속을 스며드는 아주 찬 기운이 뼛속을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는 매화꽃이 봄에 그 진한 향기를 가질 수가 없듯이 우리도 그 해탈에 그런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탈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과 평안함과 또 평등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평정심과 평등심과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깨달고 난 뒤에 중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모든 생명은 종기하고 한결같이 이제 소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고 그 평등하다라고 하는 일상이 그 평상심 자체가 그 이제 하찮은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1: 아, 그렇군요. 스님의 시를 읽다 보면은 자연과 이 달빛, 그리고 침묵이라는 이런 시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 스님의 수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0: 수행하고 직접 어떤 관계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 전에 그런 정서적인 그런 그 감성이 그 바탕이 되게 됐었던 것들이 제 이제 그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면이라고 바닷가 어촌마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저희 어렸을 때에 그 고기 잡는 그런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0: 제가 어렸을 때에 늘 봐왔던 게 바닷가 마을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해가 뜨는 모습과
1: 네.
0: 또 바다에 해가 지는 일몰을 늘 보고 자랐었죠.
1: 그러셨군요.
0: 이제 그런 중에 중학교 2학년 때였었을 건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형님께 그 방학하면 저 배에 한번 타고 저 바다에 네. 멀리까지 나가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네. 했었죠. 그러니까 네. 형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배를 생겨 그 멀리 큰 바다에 나가보지도 안 했는데 가도 괜찮겠나 그래서 한 번만 태워주라고 이제 사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방학 때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한날 형님이 그러면 오늘 가자 그래서 이제
1: 네.
0: 배를 이제 타고 나갔는데 서해안 망망대해 그러니까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 가운데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해가 지는 모습을 봤어요. 해가 질 때에 온 바다와 하늘과 그 주변이 붉게 물들면서 그게 점점 검푸른 빛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해가 바다 물속으로 탁 스며드는 순간에 바로 어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었어요. 그래서
1: 나이가 얼마나 되셨어요?
0: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1: 중학생 때인데
0: 예, 와, 그래가지고
1: 감수성이 대단하십니다.
0: 그때 형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너 어디 아프냐 그래가지고 아 그렇지 않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뒤에 제가 절에를 들어오고 난 뒤에
1: 네.
0: 한 30여 년 동안 살았던 곳이 정치암인데
1: 네.
0: 정치암은 해발 550m쯤 되는 지점에 있는 낭떠러지 절벽 중간에 있는 절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앞에 가리는 게 하나도 없고 180도 이게 확 열려져 있습니다. 전망이.
1: 아.
0: 그래서 거기에서 보는 전망은 어느 날 아침은 바다로 보이기도 하고
1: 네.
0: 어느 날 아침은 그 이게 산너울이 막 물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1: 네.
0: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해가 떠올라오는 그 모습은 장관이죠.
1: 네,
0: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일출과 일몰을 봤었던 그 전경하고
1: 네.
0: 또 제가 그 뒤에 출가를 하고 난 뒤에 정치암에서 살면서 내나 이제 날마다 그 같을 듯 하면서도 다른 그런
1: 풍경들.
0: 그 풍경들을 보면서 그런 정서적인 감성들이 그렇게 네. 바뀌어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러셨군요. 우리 스님께서 이번 시집 중에서 우리 독자들에게
0: 네.
1: 꼭 전하고 싶은 한 구절의 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꼭 전하고 이것만 꼭 전하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는
1: 다 전하고 싶겠지만 네, 그중에
0: 이제 이 공강규 시인께서
1: 네.
0: 평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던 그 평상심과
1: 네.
0: 평등심과 평정심에 대한 글이 나와 있는 시를 한번 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부탁드립니다. 네.
0: 평상심.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나뭇잎이 흔들리고 추녁 끝에서 헤엄치는 풍경은 청량한 소리로 자취도 없는 응답을 한다. 오목눈이 어미새가 날갯짓을 피운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니 어린 새끼도 날갯짓하며 어미를 따라다닌다. 파란 하늘에 펼쳐진 구름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느 날에는 강물이 되어 흐르다가 어느 날에는 바다가 되어 누웠고 어느 날에는 아침 이슬이 되어 풀잎에 맺힌다. 기특하여라 삶이여 나는 것은 날아서 기특하고 기는 것은 기어서 기특하고 걷는 것은 걸어서 기특하고 헤엄치는 것은 헤엄쳐서 기특하다. 저 푸른 잎이 단풍지고 가지마다 열매를 맺어 생과 사를 오가는 것이 기특하다. 일상 속에서 특별함은 평상심 안에 있나니 밖으로 또

0: 쫓아다니는 수고로움에 취하는 어리석음에 수를 더하지 마라.
1: 네, 스님 잘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낭송을 해주시니까 네, 더 좋은데요.
0: 저는 이제 시 낭송은 네. 전문으로 잘 안 씁니다.
1: 이 다음에는 제가 또 낭송을 예, 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네.
1: 스님, 요즘 현대인들은 참 바쁘기도 하고 또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번 시집 불타의 달빛 요일을 통해서 우리 대중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0: 이제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길섭에 있는 뼈무더기를 보고 절을 합니다.
1: 네.
0: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생에 이제 자애로운 스승이고
1: 네.
0: 또 삼계의 큰 스승이신데 네. 어떻게 길가에 이름도 없는 뼈무대기를 보면서 절을 하십니까? 이렇게 네.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에 대답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기에 이름 없이 뒹굴고 있는 뼈는 그 과거 전생에 어느 때는 나의 부모, 형제, 자매였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친지였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 많은 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네. 우리는 부모,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생사윤회의 과정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연기적인
1: 네.
0: 그러니까 연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곧 그러니까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을 보면서
1: 네.
0: 느끼는 감성과 네. 지성과 오성과 서정 이런 것들이
1: 네.
0: 하나의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1: 네.
0: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는 나하고 별개인 것처럼
1: 네.
0: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1: 네.
0: 나만이 겪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1: 네.
0: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같이 겪고
1: 네.
0: 같이 윤회하는 과정에서 견뎌야 하는 것들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같이 인내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해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1: 예. 네. 아마도 스님 시집을 그 시 한 수 한 수를 낭독해 가다 보면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기적인 삶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불안하고 나 혼자만이 스트레스 받고 나 혼자만이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0: 예.
1: 이 정말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 이 인드라망이잖아요. 이 세상은.
0: 예, 그렇죠.
1: 예, 그래서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자. 예,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독자들은 그 시어 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여섯 번째 시집 불타의 달빛 요일을 펴내신 소한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시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스님께서는 73년도에 해인사로 출가를 하셨더라고요.
0: 예, 예.
1: 그리고 91년에 등단을 하셨으니까
0: 예.
1: 수행자로 사신 법락과 또 시인으로 사신 이 세월이 모두 깊으셔요. 스님께 시를 쓰는 것과 수행을 하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0: 이제 수행이 시라든가 시가 수행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1: 네.
0: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0: 속에서 겪게 되는
1: 네.
0: 모든 일상과 그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감성, 그리고 그 거기서 느껴지는 이제 지성과 오성 이런 것들이
1: 네.
0: 하나의 이제 그런 시효로서 정제가 돼가지고
1: 네.
0: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고, 불교 경전에는 그런 문학적인 그 요소가 참 많은 게, 부처님 경전 속에서는 비유와 또 설법을 하시는데, 그 설법을 마치고 나서는 그 앞에서 전개했었던 그런 설법의 내용을 개송으로서 이렇게 함축해
1: 정리를 해
0: 가지고
1: 주시죠.
0: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1: 네.
0: 그랬을 때에 그 이제 경전들을 공부를 하면서
1: 네.
0: 그 문학에 대한 더 깊은 그런 그 관심과 이해를
1: 네.
0: 하게 됐었다라고
1: 아,
0: 이제 볼 수가
1: 그러셨군요.
0: 있습니다. 예.
1: 네. 부처님께서는 꼭 마지막에 함축적으로 개송으로
0: 예,
1: 남기시지요.
0: 그러죠.
1: 네. 지난 40년 가까이 한국 문단에서 그 불교 문학의 발전과 또 저변 확대에 우리 스님께서 앞장서 오셨어요. 보니까 불교 문예와 불교와 문학 발행인을 맡으셨었고 또 현대 불교 문학상을 제정해서 운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불교계와 문단을 연결하는 데 이토록 헌신하신 어떤 특별한 발언이랄까?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0: 아, 예.
1: 네.
0: 제가 이제 그 94년도에 이게 종단 개혁 종단이 출범을 했을 때에
1: 네, 그랬죠.
0: 그때 이제 중앙승가대학에서 재직을 하면서 있으면서 같이 이제 개혁회의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1: 네.
0: 그때 오연 스님과 정유 스님께서도
1: 네.
0: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총무원장 스님으로 이름으로 그 나가는
1: 네.
0: 그 이게 현대 불교 문학상, 지금은 현대 불교
1: 네.
0: 문학상인데 문학상을
1: 그렇죠.
0: 제정을 해서
1: 네.
0: 종단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1: 네.
0: 이렇게 제안을 하셨었는데, 그 제안이 종단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종회에서도 또그 별다른 이유 없이 이제 이렇게 그 통과가 됐었죠. 그때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94년도 이전이죠. 그 이전부터 그큰 술의 근란음이라고 하는 시 동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1: 그랬군요.
0: 이제 노담 스님, 그러니까 법명은 이제 그 정한 스님인데 이제 필명이 노담으로
1: 정하신, 네. 미죠.
0: 이제 쓰고 있죠. 그리고 혜관 스님 이렇게 셋이서
1: 네.
0: 큰 술의 근란음이라고 하는 시동인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환으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시 낭송회를 했었어요.
1: 네.
0: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 이제 오연 스님과 그 정유 스님께서 보시고, 너희가 이제 이미 그 문학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맡아갖고 이 문학상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1: 네.
0: 제안을 하셨었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1: 그러셨군요.
0: 저희가 이제 그것을 수락을 했었고,
1: 네.
0: 그러면서 오연 스님께서 덧붙여가지고 문학 잡지도 발간을 하고,
1: 네.
0: 그리고 협회도 이게 발족을 해서 불교 문학 문인
1: 네.
0: 협회라고 해라
1: 네.
0: 그랬는데, 그 당시에 다른 분이 불교 문인 협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서 현대 불교 문인 협회라고 이름을
1: 네.
0: 썼었죠.
1: 예, 그랬죠.
0: 그러면서 현대 불교 문학상과 또 불교 문예를
1: 네.
0: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오연 스님께서 그 뒤에도
1: 네.
0: 꾸준히 그 입적하실 때까지
1: 네.
0: 지원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1: 그러셨군요.
0: 그 뒤에 불교 문예를 이제 불교 문학, 불교와 문학이라고 하는 제호를 바꿔가지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1: 예. 오연 스님은 문인들을 참 뒤에서 많이 후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도 오연 스님과의 어떤 인연이 참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0: 예.
1: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장면이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오연 스님께서는 이제 사적으로는 저희 이제 사촌 사형님

0: 요.
1: 아,
0: 문중에 이제 사형님
1: 그러시군요.
0: 되시는데,
1: 네.
0: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게 우리 은사 스님 시봉을 하고 있을 때게
1: 네.
0: 그때부터 많이 뵀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1: 네.
0: 그랬는데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94년도 개혁종단 때
1: 네.
0: 그 종단 사태를 겪고 개혁종단으로서 이제 종단을 새롭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1: 네.
0: 의원 스님을 뵙게 됐었는 다시 뵙게 됐었는데
1: 네.
0: 거기서 문학적인 그러한 이제 회우를 하게 됐죠. 그런데
1: 그러셨군요.
0: 그
1: 네.
0: 이전에 오연 스님과 정유 스님 그리고 성우 스님 이런 스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 네.
0: 군부 독재 정치에 항거하는 신앙송회를
1: 네.
0: 맨날 하셨었어요.
1: 네.
0: 그러다가 그게 어느 시점에서 중단이 되고 있었었는데 그 또한 이제 저희에게 뒤를 이어서 너희가 불교 활동을 불교 문학 활동을 해라라고
1: 네.
0: 이제 큰 스님께서 그렇게
1: 네.
0: 얘기를 하셨었죠.
1: 아, 그러셨군요. 우리 스님께서 지금 주석하시는 정치암.
0: 네.
1: 정치암의 주변에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경관이랄까요? 정말 대단한 경관인데,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위대한 시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자연이 건네는 이 말들이 곧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1: 어떻습니까?
0: 그런 그 감성들이 그 바탕에 많이 쌓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일출 그 정경은 과에 이제 장관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에는 바다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겹겹이 이렇게 노을 지는 그런 이렇게 산노을들이 거기에 햇살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 반짝거리는 그런 윤술들이 봤을 때게 화엄 세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1: 그렇죠.
0: 그걸 봤을 때게 또한 이제 그 문학적인 그런 그 감성과 그런 이렇게 서정들이 바탕이 될수 있다라고
1: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생각합니다.
1: 가끔은 정말 너무 한이로워서 표현이 안 되는 장면도 있을 것이고, 아, 저런 장면들은 내가 시로 옮겨볼까? 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0: 이제
1: 진짜.
0: 너무 이제 거대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말로서 다 그것을
1: 표현을
0: 담아내지를
1: 못하겠어요.
0: 못합니다.
1: 그쵸?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이 수행자로서의 어떤 날카로운 성찰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시인으로서의 부드러운 감성, 또 지니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활동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0: 다른 이제 특별한 저거는 없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시집을 편집을 하면서 이제 전체 그동안에 썼었던 시들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일부 이제 거기서 한 10여 편은 이제 빠진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이게 거기에 더해가지고, 앞으로 써지는 그런 시들을, 다시 이제 그 시집으로 묶기까지는, 그래도 한 10여 년 가차에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특별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는 대로 이제 하는 거고, 또 불사는 올해 이제 그 전통 사찰 이렇게 보수 지원 신청을 종무소체가 너무 이제 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문체부에서 이제 승인이 되면은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종무소체를 이제 다시 이제 그 이제 해체 복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사찰의 소임을 갖고 있으면 이 사중의 일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0: 네,
1: 스님.
0: 그러죠.
1: 스님이 늘 정진하면서 시만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스님은

0: 이제 또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되니까 아, 또 그런 일이 앞으로 또 남아 있군요. 앞으로 스님은 뭐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저는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여행을 잘 하고 떠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님. 그죠?
1: 네, 그러죠.
0: 우리 스님도 이제 그이 세상 여행을 끝날 때까지는 또 시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대중들께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음 작품도 준비하시고요. 네, 또 정취하면서 느끼는 좋은 풍경들을 또 부처님 말씀을 담아서 독자들에게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1: 고맙습니다.
0: 그러시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스님 꼭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좋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0: 오늘
1: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진정한 진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일상 속 평범함을 시로 형상화해서 세상과 소통하시는 수완 스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집 불타의 달빛 요의가 불자 여러분께 위로와 지혜,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불자님들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향 불자님, 박봉래 불자님, 그리고 정규자 불자가족 여러분, 더불어서 부따회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따뜻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뭐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바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오유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은 과학의 도시 대전에 위치한 보문고등학교입니다. 이 보문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꿈나무들과 함께 좋은 강연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 이 보문고등학교에 과학 동아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1: 네!
0: 네. 나 혹시 과학 동아리 하고 있다 손! 오, 네. 아주 좋아요. 네, 이제 내려줘도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과학에 관련된 질문을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그 답은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많은 큰 영향을 미쳤는데 뭐 불도 생겼고요, 자동차도 생겼고, 또 요즘 핫한 AI 인공지능도 우리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우리 삶을 윤택하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줬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구를 많이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인간은 그동안 이 지구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바꿔왔을지, 또 이 변화된 지구의 기후 위기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오늘 강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 과학자이시죠.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내셨던 조천호 박사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보문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학생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은퇴를 했고요.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런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0: 네, 방금 기후위기라고 해주셨는데 요즘 이 기후위기가 굉장한 화두로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혹시 이런 더위도 기후위기와 영향이 있을까요?
2: 우리가 특정한 한날을 뭐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100년 이상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도 폭염이 일어나고 다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보다 이 폭염의 날수가 지금 2배 정도 늘어났어요. 열대야는 한 4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사건을 갖고서는 기후위기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지난 100년 동안의 이 변화의 경향을 보았을 때에는 바로 이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강해지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 속에서는 우리가 기후위기가 일어났고 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네. 또 제가 앞서서 인간이 지구를 굉장히 많이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바꾼 걸까요?
2: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이 문명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0: 많이 태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문명이 다시 무너지게 되는 바로 이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이 일으키고 있는 바로 변화입니다.
1: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강연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강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0: 네, 첫 번째로다가는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이런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구의 역사에서 이 기후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났죠. 그다음에 이 지층에 그래서 각각 다른 생명체들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지질시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오늘날 그 인간이 지금 지구에 미치는 이 영향은 지금까지 지구 자체의 이 변화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변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수백만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살았던 이 지층을 다시 뒤지게 되면 여기에는 인간의 그 흔적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1: 네, 그러면 또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변화시켰을지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네, 인류세에 대한 강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류세에서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기후조건에서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탄생을 했고 우리의 문명은 어떠한 기후조건에서 또 이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주정거장에서 해가 뜰 때, 일출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이 대기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우주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얇은 막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생물의 종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등장했던 이 생물 종 중에서 99% 이상이 다 멸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이 지구상에 등장한 다음에 영원 무궁토록 살아남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멸종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열고 여린 막이기 때문에 저기에 겨우 적응을 해서 어떤 생명체가 등장을 했지만 여기에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생명은 멸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이때까지는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이 넓은 막이 변화가 일어났고 생명들이 멸종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바로 이 열고 여린 이 막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위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등장을 했는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현재고요. 저 끝이 550만 년 전이에요. 자, 우리 기후학자들은 정말 수억 년 동안의 이 기온의 변화를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550만 년 동안에 이 기온을 보니까 이게 일정하지가 않죠.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제가 요 550만 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0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있죠. 저거는 산업화 이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4도였어요. 그걸 0이라고 하는 기준점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난 550만 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죠. 우리가 UN에서 파리기후 협정을 통해서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올리는 것을 막자라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올려버리면

우리 인류는 단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기후 환경 조건으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55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유는 저 550만 년은 저 때가 바로 인간은 두 발로 이제 서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직립 인간에 출현했던 그.

고대 인간들은 왜 저기에서 유골들이 나오게 될까? 원래 저 지역은 이렇게 지금 이 아프리카 이러한 밀림 지역이었어요. 숲이 아주 우거진 밀림 지역이었는데 3천만 년 전부터 지각 운동으로다가 땅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 지역에 보면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산이지만 산꼭대기에 빙하가 있습니다. 산이 높아지면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자, 이 지역이 이제 고원지대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밀림 지역이 조금씩 밀림이 파괴가 되면서 초원지대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초원지대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여기 숲에서 이렇게 살다가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다른 숲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초원지대를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밀림 지역에서 내가 쓰던 이러한 도구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 초원지대를 건너가게 되니까 결국 그걸 들고 가려니까 네 발로 가는 것보다는 두 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저 초원지대에서 바로 우리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이제 그 직립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 이제 300만 년 전쯤이 되게 되면 이 아프리카 이 동북부 지역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사는 곳은 밀림이 아니죠. 초지가 쫙 깔려 있고 군데군데 나무들이 몇 그루 있는 우리가 그런 걸 초원지대, 그다음에 약간 기후학에서는 사바나 기후라고 합니다. 바로 300만 년 전이 되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이 사바나 기후로다가 싹다 바뀌게 이제 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게 결국 여기서 이게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숲이 우거졌을 때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좀 편히 살았는데 저렇게 초지가 이제 쫙 깔리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먹을 거를 구한다 해도 딱딱한 걸 구하고 질긴 거를 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은 진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파란트로프스 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300만 년 전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그 거칠은 식량을 먹기 위해서 이 턱하고 이빨이 튼튼한 이러한 존재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300만 년 전에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호모속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턱하고 이빨을 튼튼하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식을 취했냐? 여기 보니까 두뇌가 커지고 있잖아요. 바로 똑똑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져갖고 결국 우리는 부엌살림을 차리기 시작을 했어요. 딱딱한 거를 이제 구해왔다? 그럼 돌멩이로 깨먹고, 그다음에 질긴 나무뿌리를 구해왔다? 그러면 돌멩이로 쪄갖고 아주 부드럽게 해서 먹고, 바로 부엌살림을 잘 차려갖고 그런 거칠은 그런 식량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300만 년전이 이후부터는 보니까 본격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분명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것이 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300만 년 전부터 저런 일이 왜 일어났냐? 공룡이 살았던 1억 년 전에는 이 지구상에 빙하가 없었어요. 우리 아기 공룡 둘리가 빙하를 타고 내려왔다. 그거 과학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노래입니다. 공룡이 살았을 땐 빙하 같은 거는 없었고요. 자, 근데 300만 년 전이 되게 되면은 이제 기온이 저렇게 내려가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자리를 딱 잡게 돼요. 그때부터 이 빙기와 간빙기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났고 처음에는 4만 천년의 주기, 지구 자전 주기 4만 천년의 그 주기로다가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빙기와 간빙기를 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00만 년 전부터는 이게 다시 10만 년 주기로 바뀌게 돼요. 이거를 이때는 10만 년 주기로 왜 바뀌었냐면 이 태양을 갖다 지구가 동그랗게 돌다가 타원형으로 돌다가 이거를 우리가 20률의 변화라고 하죠. 이게 10만 년 주기로 변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빙기와 간빙기를 오가게 되었어요. 훨씬 더이 변화의 폭이 커지게 되죠. 우리가 이 새벽에 굉장히 낮은 온도, 낮에 굉장히 높은 온도, 이 온도 차이가 크게 되면 감기도 잘 걸리고 이러잖아요. 온도의 이 변화가 굉장히 크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이렇게 결국 이 10만 년 주기에 저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파란 트러플 속은 그 딱 그 변화에 맞춰졌던 이빨하고 턱을 튼튼히 만들었던 이러한 존재들은 더 이상 이 변화에 견뎌내질 못하고 다 저때 100만 년 전에 멸종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이 호모속들은 이렇게 기후 조건이 더안 좋아지게 되니까 보니까 머리가 더 커지는, 다시 말해서 두뇌가 더 좋아지는, 더욱더 똑똑해지면서 저런 거칠은 이러한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인간이 된 이유는 바로 거칠은 이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이 과정에서 바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이러한 먹이사슬, 이 생태에 있어서 가장 지금 꼭대기에 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졌다라고 해도 문명이 아무 도움을 받지를 않고 우리가 야생에 내던져졌다. 우리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야생에서 수컷 침팬치를 만나잖아요. 우리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침팬지랑 한번 싸우겠다고 붙었다가는 침팬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힘센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먹이사슬, 이 생태계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뭔가 이 똑똑한 거 말고 뭔가가 하나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실험인데요. 독일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연구소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 2살 반짜리 어린아이 약 100명, 그 다음에 오랑우탕, 그 다음에 침팬치를 각각 한 100마리 정도를 갖고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인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진짜 처음에 공간에 대한 실험입니다. 먹을 거를 여기저기 이제 흩어다 놓고 그거를 잘 기억하는지를 본 실험이에요. 2살 반짜리 아이나 오랑우탕, 침팬치 별 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먹을 거를 줄였다가 늘렸다 했었을 때 그 수량의 변화를 잘 인지를 하는가를 봤더니 그것도 2살 반짜리 아이나 오랑우탕, 침팬치 별 차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호두처럼 딱딱한 거 이렇게 깔아놓고 옆에 이제 돌멩이를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 돌멩이 갖고 그거를 깨트려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인지 능력을 봤는데도 2살 반짜리 아이나 침팬치나 오랑우탕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바로 사회적 학습 능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굉장히 좀 어려운 데다 숨겨두고 선생님이 그거를 그거를 빼는 방법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2살 반짜리 아이는 그거를 잘 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해서 곧 먹을 거를 빼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침팬치나 오랑우탕은 그거를 빼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런 학습 능력으로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과거 원시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돌아다니다가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그다음에 먹을 곳이 많은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어디에 가면 따뜻하게 잘 수 있고 먹을 게 많아,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자기 혼자 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정보를 알게 되면 내 가족, 내 친구한테 그 좋은 정보를 알려줘요. 그러면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돌아다니다가 좋은 정보를 알게 되고 그걸 또 나한테 알려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두 개 합쳐지게 되면 더욱더 좋은 정보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집단 지성을 이제 만들면서 바로 점차적으로다가 이러한 어떤 사회와 가정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태어나요.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침팬치 오랑우탕은 2살 반이 되면 야생으로다가 독립을 해서 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2살 반짜리 아이를 갖다가 그냥 사회에 내보낸다? 그거 죽으라고 그거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 침팬치 오랑우탕보다 과거에 우리가 누적되었던 바로 이 사회적 그 학습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 20살이 될 때까지 학습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이 사회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똑똑한 머리와 함께 연대와 협력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인간이 된 건 바로 거칠은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문명은 또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지난 40

1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100만 년 전부터는 10만 년의 주기로다가 빙기 간빙기를 오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0만 년 주기로다가 저런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녹색의 라인이 산업화 이전의 지구 평균 기온을 이제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간빙기 때 온도가 올라갈 땐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도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빙기 빙하가 굉장히 많이 덮었을 때는 지구 평균 기온이 한 5도 정도 내려가요. 그래서 빙기 간빙기의 지구 평균 기온의 차이는 한 7도 정도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이러한 존재가 지구상에 등장한 거는 약 한 30만 년 전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30만 년 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정도의 이 기후 변화에는 다 적응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남았고 바로 문명까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존재는 아까 25만 년, 3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뇌가 우리하고 거의 동일한 존재, 우리가 인지혁명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뇌가 우리와 동일한 존재는 약 한 5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5만 년 전이면 동물의 뼈를 갈아갖고 온갖 도구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때 바늘까지 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5만 년 전이면 이 가죽옷을 갖다가 꿰매 입기 시작을 합니다. 5만 년 전은 여기 빙기 때거든요. 추웠을 때예요. 저때 바로 우리 인간은 그 아프리카를 나와서 저 유럽까지 다 진출하거든요. 추웠을 때인데 바로 가죽옷을 꿰매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추운데도 바로 저 북쪽을 향해서 진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5만 년 전이면 그 유럽의 그 동굴에다가 거의 완벽하게 짐승의 그림까지 다 그려냅니다. 바느질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요. 그러면 결국 뇌가 거의 우리하고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세계사 시간에 우리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 우리가 농업을 시작한 이 신석기는 만 년 전에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다 바꿔내는 이러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아와 동일한 이런 뇌를 갖고서 수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을까? 바로 이 자료가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 보니까 기온이 낮죠. 빙기 때요. 추웠을 때예요. 이렇게 기온이 낮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호수라든가 바다에서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지금보다 구름이 매우 적었겠죠. 그러니까 비가 지금보다 굉장히 적게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건조했습니다. 이 추웠을 때는. 자, 오늘 이 농사라고 하는 거는 비가 좀 잘 내려야 되는데 워낙 건조해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온도가 좀 내려가게 돼요. 많이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돼요. 지금 기후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저 빙기 때는 오늘날보다 약 10배 정도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극단적인 날씨 하면 태풍이 될 텐데 태풍이 하나 우리 평야지대를 쓸고 지나가요. 자, 그러면 벼세우기를 해갖고 한해 추수가 겨우겨우 가능하죠. 자, 그런데 매년 태풍이 한 10개 우리나라를 통과한다라고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허리 아프게 농사를 전았는데 나달이 서너 개밖에 달리지 않는 그런 해가 있다. 인간은 결코 그러한 기후 조건에서는 농사짓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저 구석기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냐? 바로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동물들 쫓아다니면서 때려잡아먹고 이미 달려있는 거 따먹는 수렵과 채집으로 밖에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구석기 시절에 이분들은 우리보다 갤러 터지거나 머리가 나빠서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바로 기후 환경 조건이 농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구석기 시절의 생존 방식으로 밖에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2만 년 전부터 다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12,000년 전이 되니까 기온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온이 상승했다만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원이 이때부터 12,000년부터는 기원이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후가

저렇게 이제 안정이 되니까 저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은 씨앗에 심는 농업이 저기에서 출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 구석기 시절의 생존 방식인 수렵과 채집으로 이 80억을 못 먹여 살립니다. 오직 이건 농업 하나만이 바로 이 80억 이상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문명하면 멋진 차, 그다음에 화려한 휴대폰, 정교한 반 반도체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런 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도 우리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먹거리는 우리가 모자란다고 모자라게 먹고 없다고 굶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문명의 기반은 바로 이 80억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바로 문명의 가장 기반이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 바로 우리의 이러한 생존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만 년 전에 제가 이제 농업은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문명의 탄생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6천 년 전쯤이다라고 또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아,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농사도 시작을 했으면 빨리 문명을 탄생해야 됐는데 왜 몇천 년을 또 우리 인간은 기다려야 됐을까? 그건 기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해수면의 지금 높이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2만 년 전에 그때는 빙기 때죠. 자, 빙기 때 추웠어요. 추우니까 이때는 비보다 눈이 많이 내리게 되죠. 육지 위에 눈이 내리게 되니까 또 추우니까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게 되겠죠. 육지 위에 계속 눈이 얼어서 이 빙하가 점점 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빙기 때에는 해수면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2만 년 전에는 해수면이 지금 보다 약 120m 아래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년 전에는 우리나라 서해, 남해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바다가 아니라 2만 년 전에는 육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의 빌레못 그 동굴에서 수만 년 전 사람들이 살았던 구석기 시절의 유물들이 나와요. 그분들은 제주도 갈 때 수만 년 전에 배 타고 제주도 간 게 아니죠. 남해가 육지였기 때문에 터벅터벅 걸어서 제주도의 구석기 시절에 그러한 유물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기온이 상승을 하죠. 2만 년 전부터. 그러니까 빙하가 녹죠. 자, 그러면 해수면이 쭉쭉쭉쭉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앞에 그림에서는 1만 2천 년 전부터는 기온이 안정화가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도 빙하는 계속 녹습니다. 온도는 안정이 되었는데 이거 왜 그러냐? 얼음 덩어리는 온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우리가 여름철 그 땡볕에 이따만한 얼음 덩어리를 그 내놨다라고 해서 순간에 다 없어지지는 않죠. 오랜 시간 그 얼음 덩어리가 자기의 모습을 유지를 하잖아요. 이 빙하는 높이가 수 킬로미터고 길이가 수천 킬로짜리의 그러한 거대한 얼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녹는데 수천 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녹아서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쯤이 돼서야 더 이상 해수면 올라오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보는 이 해안선은 바로 6천 년 전에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이 문명이 탄생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강 하구에는 물이 이제 많은데 여기 이제 계속 이게 물이 올라오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때는 우리가 인공적인 이 비료라는 게 없죠. 자연적인 비료는 강 상류로부터 퇴적층이 내려와야지 그게 자연적인 비료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게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니까 강 하구에 이런 퇴적층이 발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못 먹여 살리니까 결국 문명 탄생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6천 년 전이 이제 되니까 더 이상 해수면이 올라오질 않아요. 이제는 강 상류에서 이 퇴적층이
태풍이 내려와서 강하구에 우리 강하구의 삼각주라고 하는 이런 퇴적층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바로 거기에서 문명은 탄생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인간이 된 거 굉장히 안 좋은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되었고 오늘날 문명은 그와는 반대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후 조건, 그다음에 해수면이 안정화가 되어져 우리 해안가의 대부분의 이러한 인프라라든가 기관 시설, 항만, 그다음에 우리 대단히 이러한 농지들이 다 해안가에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우리의 문명은 거의 붕괴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이 기후 조건에 있어야지만이 이 문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모든 강하구에서 문명은 탄생했었다 그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이 4대 문명이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4대 강이 있고 그 밖에 얼마나 강이 많고 전 세계에 수천 개의 강이 있는데 왜 이 네 개의 강에서만 문명은 탄생됐니?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자, 기후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 자, 6천년 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강하구는 다 개간을 해서 논 밭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6천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강하구에는 숲이 우거지고 나무뿌리가 엉켜져 있고 이러한 세상이겠죠. 자, 그런데 6천년 전은 어떤 시대냐?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는 이거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금속을 사용한 건 이건 철기 시대 이후의 일이고요. 자, 그런데 숲이 우거지고 나무 뿌리가 엉켜져 있는데 쇠조각이 하나도 없이 거기를 무슨 수로 개간을 합니까? 5천년, 6천년 전에 이 강하구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강은 공통점이 있어요. 강 상류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근데 강하구 쪽은 다 건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강하구에는 숲이 발달을 하지 않았죠. 땅이 푸석푸석해요. 문명은 바로 관계시설, 강으로부터 물기를 내야지 농업 생산량을 높여갖고 문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네 지역은 공통적으로 강하구가 건조해서 숲이 발달을 안 하고 땅을 쉽게 팔 수 있는 관계시설 뚫기가 용이했던 이 네 지역에서 문명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날 이 기후가 이 문명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기후가 이 문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제가 지난 이제 1만 년 동안에는 기후가 안정적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농업이 가능해서 오늘날 이 문명을 꽃피웠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 1만 년 동안에도 우리 이제 1만 년이면 역사책 보게 되면 과거에 뭐 가뭄 들었다, 홍수 났다, 뭐 감염병 돌았다, 옛날에도 이 자연재난은 끊임없이 이 1만 년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기온이 올라갈 때는 산업화 이전에 지금 평균 기온에서 올라갈 때는 1도 정도 올라갔고요. 내려갈 때는 1도 정도 떨어졌고 여기 이제 이 하나하나의 이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그렇고요. 지금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이때를 우리가 추계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축! 우리가 뭔가 이 중심이 되었던 이 시대, 바로 이때 종교, 철학이 바로 이때 다 등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추계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기후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기후가 안 좋다. 우리가 역사에서 기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져 갖고 먹을 게 부족한 세상이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게 돼요. 자, 먹을 게 부족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저 때는 오늘날처럼 국경선이 명확하지가 않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이 종족이 움직이게 되죠. 뭐 좀 더 농업 생산량이 좋은 곳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종족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이때 기원전 이 1000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철기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종족과 종족이 맞부딪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모두가 있어요. 철기를 갖다 다 들고 있어요. 대량 살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는 부족하죠. 전쟁이 붙으면 대량 살상이 일어나죠. 엄청나게 비참한 시절이었어요. 바로 이때가 중국은 춘추 전국의 시대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이건 전쟁의 시대를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로 공자, 맹자가 이때 등장을 하죠. 이 혼돈된 세상을 어떻게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볼까 하면서 바로 유교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이때 갠지스강 그 일대로다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농지가 확장돼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왕국들이 엄청난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바로 이때 석가모니가 이제 탄생을 했고,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까 하는 불교가 이때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이쪽을 가게 되면 이 유태인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이에요. 이들은 그 민족 자체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만 하느냐는 이 질문을 집요하게 자기의 신에게 질문을 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코 우리가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거는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의 등장을 바로 이때 그러한 것들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이때 그리스 자체에서는 그 식량 생산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이제 이 무역을 통해서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곡물을 수입을 해다가 그렇게 이제 먹고 살았고,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민주주의를 했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무조건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정권을 쟁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사람을 설득을 해서 표를 많이 얻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전쟁에 나가서 굉장히 이제 그 승리를 했던 이러한 장군들이다. 저 사람이 만약 돌아오게 되면 저 사람은 인기가 좋아서 정권을 쟁취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저거를 각종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런 식으로 다가 그래서 옳고 그름 진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직 표를 모은다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 오늘날 우리 좋아요를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이때 바로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아테네가 결국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이제 전쟁이 이제 붙게 되는데 결국 이 아테네가의 이 민주주의는 오직 표를 모으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아테네는 결국 스파르타한테 붕괴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전쟁의 이 와중에 바로 소크라테스가 이때 등장을 하면서 야, 옳은 거를 따져야지. 표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를 찾아야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때 이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 사람을 결국 독살을 시켜버리는 사태가 일어난 것도 이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파르타한테 이제 패전 이후에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고, 그래서 이 이제 무질서한 이러한 세상, 그 전쟁에 패전을 한 이러한 아테네를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까? 이러한 거를 꿈꿨던 것이 바로 플라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대의 이러한 철학자들이 배가 불러갖고 할 일이 없어서 철학을 한게 아니라 굉장히 그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을 꾸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철학자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국, 인도,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중동, 그 그리스까지 해서 서로 연결이 다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다가 이때 바로 이 철학과 종교의 맹아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동시에 이네 지역들 다 이때 먹을 게 부족하고 전쟁은 심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타인이 너에게 한 그것이 네가 너무 싫어. 그러면 타인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 이러한 것들에 바로 인간의 그런 가장 중요한 면들이 이때다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추계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로마 온난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서양 애들이 이제 기후를 다 정해내서 로마 온난기라고 하는데 이때 기후 조건이 좋았습니다. 먹을 게 많이 생산이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때 바로 로마가 제국을 만들어요. 로마만 제국을 만든 게 아니죠. 바로 중국에서는 한 나라가 동시에 제국을 만듭니다. 제국은 바로 그 많은 그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후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국민들을 먹여 살려서 이런 제국들이 등장을 했고요. 다시 바로 이 기후 조건이 이제 뚝 떨어졌어요. 기후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 한 나라라든가 로마 제국은 또 해체가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중세 5세기에서 13세기 우리가
우리가 이때를 중세 이제 온난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 온난기 이때 인구가 2억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때 4억까지 늘어나요. 기후 조건이 좋아갖고 먹을 게 많으니까 인구가

0: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를 갖다 이제 사업까지 두 배로 늘려놨는데 우리 중세 소빙기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후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 때가 바로 우리 조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실록을 보게 되면 맨날 홍수 났다, 가뭄 났다, 뭐 전염병 돌았다. 이게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도 기후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기후 조건이 안 좋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그 패스트가 이제 그 전염병이 이제 돌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많이 못 먹으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러한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뭔가 이 위험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인가 그렇게 책임을 지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떤 그 희생양을 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또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럽에서는 바로 이 패스트로다가 죽어나가는 이 사람들을 내 그 원인으로다가 누구를 잡았냐? 바로 마녀를 이제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녀라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바로 홀로 사는 늙은 할머니들을 의미를 해요. 사회적으로 생산력이 가장 떨어진 사람이죠. 약자이고요. 이렇게 가족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늙은 할머니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자그마치 5만 명이나 불태워 죽여버리는 이러한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5만 명이나 그렇게 늙은 할머니들을 불태워 죽였는데도 결코 이러한 어떤 식량의 문제, 이러한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야, 이거 갖고는 아닌가 봬요. 결국 여기에서 뭔가 합리적인 거를 생각하게 되죠. 이때부터 우리는 증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생겼고요. 결국 그래서 바로 이때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등장을 하는 이건 다 증거와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합리적인 세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녀를 통해서도 결코 이러한 식량 문제가 해결이 안 났잖아요. 봤더니 이거는 마녀를 이게 태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왕이 시원찮아갖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해갖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의 목을 잘라버리는 이러한 사태도 이때 일어나는. 그래서 바로 가장 안 좋았던 이러한 조건 속에서 더 나은 그전에는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늘 안 좋았던 이러한 기후 조건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세상,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이건 단지 그냥 위험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살았던 이 세상이 아닌 좀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강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조천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제 인류세의 시작을 또 알아봤는데요. 한 번쯤은 2026년 지금의 나는 지구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 다락방 저희가 준비한 지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아사제앙울야 세존수월의 무주상구시복도 역구역시 불가사장수월의 보살라능유소교주수월

우리의 수설시 경례지 사국의 능낭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불탐여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니라.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더라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새 동영상 채널에 제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AI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그냥 가짜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가짜 이야기, 가짜 법문, 가짜 강의를 올리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아주 악질적이고 사기 범죄와 다름없는 그런 가짜 동영상 채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 이거 광우쌤이 이야기한 거 아니구나, 이거 AI로 만든 가짜 법문 영상이구나 라는 걸 아시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속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제 얼굴 사진과 제 목소리를 그대로 따가지고 만든 가짜 영상, 가짜 법문 채널이 이름만 바꾸면서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당황스러운 게 저희가 계속 신고하고 신고하고 또 신고해서 영상 하나를 채널을 삭제시키면 다른 데 또 생기고 다른 데 또 생기고 지금 이렇게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공부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절대 이런 거에 속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뭐 산소에 가서 소주를 올리면 복을 받는다, 뭐 생수병을 어느 쪽 방향에 두면 복을 받는다, 아파트 몇 층에서 살면 복을 받는다, 냉장고에 만 원짜리를 집어넣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그리고 쌀독에 돈을 집어넣으면 복을 받는다, 뭐 현관문에 들어갈 때 어떤 물건을 두면 복을 받는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 얼굴 사진 올려놓고 제 목소리를 똑같이 조작해서 가짜 법문, 가짜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또 신고해서 그 채널들을 삭제하고 있는데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가짜 영상, 가짜 법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오직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마음 밖에서 찾지 말아라,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 찾지 말아라, 오직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요새 뭐 성철 스님이니 법정 스님이니 이런 큰 스님들 가짜 법문, 가짜 동영상이 돌고 있고 또 제 얼굴 사진과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가짜 법문, 가짜 영상, 가짜 채널이 많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절대 절대 속지 마시고 주변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담긴 참으로 감동이 가득하고 소중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이 지방에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몹시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남편분께서는 비록 가난하지만 아주 아주 성실한 분이었고, 아내가 되는 분은 심성은 좋았지만 몸에 큰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 둘을 낳고 또 애를 가진 상태였는데 남편이, 이 순진한 남편이 그만 못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억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구구구, 하늘도 무심하죠. 가뜩이나 가난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못된 사람들한테,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잘못 없고 평범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진한 사람들 꼬대겨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나 봐요. 억대 빚을 지게 된 이 남편이 임신을 해서 이제 만삭이 된 아내에게 솔직하게 상황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가난한데 남편이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분께서 눈앞이 깜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졸도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에구구구. 그렇게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었는데 가까스로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지만 그 충격에 마음이 쉽게 가시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예쁜 공주님을 낳았는데 이 딸이 점점 커가면서 보통의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좀 다르더랍니다. 행동도 너무 느리고 말도 그때 평범한 애들에 비해서 말도 좀 잘 못하고 우리 딸이 왜 그러나 우리 딸이 왜 그러나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체장애인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 아들은 멀쩡했거든요. 딸이 지체장애인으로 판명을 받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남편이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는데 그때 뱃속에 있는 우리 딸이 같이 충격을 받아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어미 때문에 우리 딸이 뱃속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어머니가 너무나 막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딸아 미안하다. 우리 딸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아픈 딸을 안고서 남편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또 갑자기 남편이 일자리를 잃고 일이 잘 안 들어와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힘들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집안은 왜 이렇게 더 힘들고 더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참 먹먹하죠. 그나마 주변에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그래도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나마 밥은 굶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밥은 굶지는 않았대요. 그렇게 좀 몇 년이 지났나 봐요. 어느 날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을 짓고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그나마 한 가닥 복이 있고 그나마 좋은 인연을 부지런히 지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너무나 힘겨울 때 쥐어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복을 짓고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그때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남편이 사기로 당한 그 억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법률사무소의 직원을 만나게 되었대요. 어찌어찌 어떤 인연으로 법률사무소의 직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직원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억대 빚을 지고 있었던 남편의 채무를, 부채를 해결할 수가 있었대요. 남편의 빚을 해결하게 되었대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의 빚을 법적으로 해결해 준 그 직원이 부처님같이 보이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직원이 부처님처럼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직원이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개님, 인생이란 게 내 뜻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개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건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간절하게 정성껏 기도해서 그 업보를 소멸하면 새로운 희망으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제부터라도 절에 다닙시다, 절에 좀 다닙시다 하고, 그렇게 절에 다니라고 권유하고 어디 절에 다닙시다 하고 권유를 해주더랍니다. 그 귀한 분을 만나서, 정말 부처님처럼 보이는 그 귀한 분을 만났는데, 절에 다닙시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이 업보가 소멸하고 새로운 희망, 좋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절에 다닙시다, 그 순간 이 어머님이 예, 그 오늘부터 다니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절에 다니겠습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오늘부터 제가 절에 다니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절에 갔대요. 그날 저녁부터 절에를 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절에 가기 시작하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절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이 온 가족이 다 절에 가는 날이었대요.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이 어머님이 절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비로소 집안에 훈훈한 좋은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점점 편안해지면서 점점 좋은 일이 생기더래요. 첫 번째로 눈에 확 번쩍 뜨이게 된 게, 일이 없어서 계속 손을 놓고 있었던 남편이 새로운 일감이 자꾸 들어오고 꾸준히 일거리가 들어오면서 쌀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살림이 점점 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지난 몇 년 동안 하루하루 먹을 쌀 걱정을 하면서 저축할 여유조차 없었구나. 그 몇 년 동안 통장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여유조차 없었나 보구나. 왜 이렇게 마음이 찡할까요? 남편의 일이 천천히 서서히 꾸준히 들어오면서 그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점점 생기고

시몬도 뭔가 점점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고 한 1, 2년이 지나가고 그 나이 어린 딸이 몸에 지체 장애가 있는 그 우리 딸이 갑자기 음식을 먹기만 하면 막 토를 하더랍니다. What? What? 이렇게 토를 하더래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를 하고,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를 하고, 나중에 막 그니까 물을 마셔도 막 토를 하더래요. What? What? 이렇게 토를 하더래요, 애가. 그래서 어디 뭐 약도 먹이고 병원도 다녀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래요. 먹기만 하면 토를 하고 애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까 그 어린 애기가 축 처져가지고 누워있는데 한 번씩 숨이 뚝 멈춘 것처럼 애가 막 정신을 잃더래요. 애기야, 우리 딸아,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처럼 쉐익거리면서 정신을 잃었다 깨고 정신을 잃었다 깨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뭘 먹기만 하면 토를 하면서 애가 축 처져버렸더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병, 질병, 몸 아픈 게 제일 무섭잖아요. 가난, 또 가난이 무섭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게 자식이 아픈 거래요. 아픈 자식을 확 껴안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애기야 애기야 차라리 부모인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병이 무섭고 가난이 무섭지만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은 사람들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게 바로 자식이 아픈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우리 아기가 확 아파서 축 처져 있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큰 병원을 갔대요.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싹 받았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사가 딱 검사 결과,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소아암인 것 같습니다. 온몸에 암이 다 전이돼가지고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다시 검사 좀 해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근데 어떡해요? 병원에 사는 얘기가, 아기가 온몸에 암이 전이돼가지고 이제 뭐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큰 병 진단을 받을 때는 다른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봐라,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오진일 경우도 있고 또 자기하고 궁합이 맞는 병원이 또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종합검사 결과가 나온 결과지를 손에 쥐고 애를 안고서 다른 여러 병원을 다녀서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딸 좀 봐주세요 하면 의사가 하는 한결같은 얘기가, 다른 병원의 의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이 검사 결과를 보면 아, 아이가 지금 도저히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우리 딸 어떡합니까? 우리 딸 어떡합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와,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면 아, 우리 중생들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막 억장이 무너질까요? 서울의 큰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어찌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가지고 장애인 협회에서 우리 딸이 또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았는데 그 장애인 협회에서 너무나 고맙게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도 장애인 협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모든 치료비를 우리가 대줄 테니까 빨리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고 장애인 협회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잘 됐나 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협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딸을 데리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가게 됐는데 가기 전날에 남편, 아내, 우리 아픈 딸, 멀쩡한 두 아들, 건강한 두 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식구가 저녁을 같이 한 자리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들아, 우리 딸이 서울의 병원에 가잖냐. 오늘의 우리 식구가, 온 식구가 한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식구가 같이 모여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저녁을 지금 우리 식구가, 온 식구가 다 모여서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수 있는 지금 이 저녁을 하는 거다. 얘기하니까 막 아버지도 막 울고 엄마도 막 울고 아들도 막 울고 밥 먹다가 막 그날 막 우느라고 잠을 못 잤대요. 막 울었대요. 막 울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서울 올라갔대요. 미리 예약이 다 됐겠죠? 서울에 다 올라가서 이제 서울에서 다시 정밀 종합 검사를 받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무슨 암인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이제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왜요? 어머니가. 아니 왜요? 아기가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쇠약한 상태라서 이거 조직 검사를 세밀하게 하려면 전신 마취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하면 아기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조직 검사하기가 힘듭니다 하더래요. 아닙니다. 해주십시오. 전신 마취가 안 되면 부분 마취를 해서라도 좀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무슨 병인지 좀 확실하게 좀 검사 좀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사정사정을 했대요. 사정사정을 했대요. 여차저차 해서 어쨌거나 병원에서 무사히 이제 조직검사를 마쳤는데 조직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이제 또 며칠 걸려야 된대요. 그래서 아기 몸 상태가 너무 쇠약해진 상태라서 격리실로 보냈대요. 아기를 격리실로. 너무나 쇠약해진 상태에서 격리실로 보냈는데 격리실에는 이제 보호자 엄마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독방 같은 1인실 격리실에 아기를 다 눕혀놓고 어머니가 아기 옆에 딱 앉았는데 관세음보살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루 종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아기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울면서 관.

인생보살을 불렀대. 억지로 운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눈물이 쭈르륵 쭈르륵 흐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기를 지켜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기가 나중에라도 떠날 때 떠나더라도 깨끗한 몸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기를, 우리 아기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관세음보살.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기가 갑자기 웩 하고 토를 하는데 막 피를 토하듯이 아기가 막 토를 하더래요. 웩! 웩! 하고 먹은 것도 없는데 막 토를 하더래 아기가. 근데 막 피를 토하듯이 토를 하는데 토한 그게 퍼렇더래요. 막 파란 피, 퍼런 빨간 게 아니라 퍼런 피 같은 걸 막 토해내더래요. 어머니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왔구나, 이제 갈 때가 되었나 보다, 우리 내 새끼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떡하냐, 관세음보살 하면서 우셨대요. 이제 우리 애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죽나 보구나, 막 퍼런 막 피 같은 막 퍼런 걸 막 토해내니까 애기가. 그거 애기가 쓰러져 버렸는데 그 다음날부터 밥을 먹더래요 애기가. 첫날에 퍼런 피 같은 걸 막 토해내가지고 어머니가 막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우리 딸 이제 죽나 보구나 하고 막 엉엉 울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그 다음날 애기가 밥을 달래요. 밥을 달라고 하더니 밥을 먹더래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먹는데 토를 안 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머 이게 뭐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암이 아니래요. 아니 딴 병원에 다 찾아갔을 때 아 이거 암인 것 같습니다, 온몸에 다 전이 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래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도 어리둥절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대요. 심지어 막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고 먹기만 하면 토를 하니까 뇌에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뇌검사까지 다 받았대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 애기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한참을 지켜보더니 어머니 그냥 퇴원하시지요? 이러더래요. 두둥! 어머니 그냥 퇴원하시지요? 예? 아무리 봐도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애기가 지금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밥도 잘 먹고 아 그냥 일단은 퇴원하시지요. 세상에 세상에. 어머니가 놀래서 의사한테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의사도 어리둥절? 의사도 뭐 모르겠대요. 자기네들 모르겠대요. 아 모르겠다고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 지금 상태를 보니까 지금 많이 호전됐으니까 몸에 이상은 없고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일단은 집에 좀 가보시지요. 엄마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옆에 있는 간호사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옆에 있는 깨그락지도 놀라고 깨굴거리고. 그래서 상태가 많이 호전된 애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시골집으로 돌아왔대요. 아니 어쨌거나 애가 멀쩡해져서 돌아왔잖아요. 세상에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집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 딸내미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시퍼런 피를 토하고 쓰러진 뒤에 그 다음날 엄마 배고파 하고 그 다음날 밥을 먹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몸에 큰 병 없이 비록 그 타고난 선천적인 장애인으로서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 이후로 밥 잘 먹고 지금 그때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불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머님이 어머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딸 살려주셨다. 부처님 은혜로 우리 딸이 살아난 것이다. 그날 이후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집안이 너무 편안해졌고 온 가족이 아들도 술술 잘 크고 온 가족이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집안이 너무나 편안하고 기쁜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는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저는 늘 불자님들에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오직 부처님께만 의지해라. 오직 염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께만 의지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싶으면 마음을 잘 닦고 공양을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써야지. 뭐 산소에 가서 소조를 올리면 복을 받아요. 쌀독에 돈을 넣으면 복을 받아요. 냉장고에 돈을 넣으면 복을 받아요. 아파트 몇 층에 살아야 복을 받아요. 잠잘 때 생수병을 어디에다 놓아야 복을 받아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잘 써라. 마음심, 마음을 잘 써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염불하고 기도해라. 오직 부처님을 의지해라. 저는 그렇게 강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염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마음을 잘 써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 법문을 꾸준히 들은 진정한 불자님들이라면 해답을 아실 겁니다. 정답을 아실 겁니다. 아,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보들,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크게 갚아야 할 전생에 빚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그나마 닦고 닦고 닦아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0: 없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휩쓸리지 않고 한결같이 한결같이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바르게 바르게 올바르게 닦아야 하겠구나. 한결같이 묵묵히 꾸준히 닦아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진정한 불자라면 명심하고 명심하고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다가 효험이 없으면 내 절에 다니네 마네 기도를 깨서 하네 마네 해봤자 영험없네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무슨 가피를 받겠습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어느 큰 스님께 스님 기도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간절하고 어떻게 해야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까? 그 큰 스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하게 하라.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는 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거다. 꾸준하게 해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꾸준하게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정진하고 또한 정진해라 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괴로운 사바세계 그래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은 한 가닥 복과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히 정진하고 정진하고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찬느니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 부만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함성은 없었잖아요. 주문 상황에.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사랑해 주셔서 보통 처음 시작하면 왜 그 속된 말로 그러죠. 오픈빨이라 그러잖아요. 장사도 왜 자영업도 시작하면 3개월 간다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간씩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산혜진미는 갈수록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제가 부족하게 말씀을 드려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수행의 노력이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특히 우리 남성분들 평일날 이 자리에 오시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스스로가 이 강의에 공감하고 변화해 가려는 노력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을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수행자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도 벌써 몇 번째 강의인지 기억을 잘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근데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과하는 법 배웠죠, 그죠? 예, 사과하는 법. 그리고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얘기하는 법. 이거 남성분들을 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시는데 저한테 하지 마시고 가족분들한테 하셔야 돼요. 제가 약간 무섭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제가 미안해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봐. 남자들은 대답 아무도 못하고 여자들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 아니면 어머니 아니면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그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서 많이 속상하고 불편하셨죠? 정말 미안해요.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옛날 기억이 자꾸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욱 하는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내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말의 내용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눈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부사님도 어떨 것 같아요? 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에 반한다고. 맞죠? 이거는 멋진 남자가 되는 길이에요. 사과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과를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졌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어른이 용기 있는 자가 먼저 하는 것이 사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사과야말로 그 아랫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한 거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이도 많고 너희보다 경험도 많고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앞으로 내 자신을 잘 돌아볼게 라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멋지게 말씀하시는 연습 우리 해보자 라고 해서 사과하는 법.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있죠? 덕분입니다. 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죠? 들으시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듣는 자가 없으면 떠드는 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배우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냐면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를 표현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아셨죠? 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요. 내 얘기 좀 들어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듣는 법 먼저 들어보자. 그래서 세 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문, 그렇죠. 사, 수. 듣고 생각하고 닦을 숫자예요. 예, 네. 그대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귀를 기울여서 얘기를 듣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저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하고 가만히 사유해보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대로 내가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매우 매우 멋진 남성들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 제가 뭘 했냐면은 드디어 이제 말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저 오늘 여기 녹화하러 오기 전에 PD님 잠깐 같이 들어왔는데 PD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스님 강의 듣고 똑같이 실천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에서는 제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어떤 분을 거론했죠? 부르나존자를 거론했어요.
설법죄인, 말씀을 가장 유려하게 잘하셨던 브루나 존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를 세 가지로 제가 적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변제입니다. 변제는요, 아주 유려하게 말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을 화려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병석에 누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인과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 이럴 만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게 바로 변제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외로워하면 외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누군가가 과거에 매여서 힘들어하면 아니에요. 그 과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요. 변제.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열어요. 자기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고언. 쓸 고자예요. 쓴소리 하는 거. 그때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요거를 생략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일로 들어가요. 맞죠?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외로워진 거는 사실 당신이 그렇게 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지 않았겠어요? 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아 맞네. 내가 그렇게 했었네. 내가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했네.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많이 했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로워졌군요. 라고 알았다고 치자고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해주신 건 뭐냐면 당신이 옛날에 그랬다고 해도 지나간 과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어리석음에 빠져있지 않도록 지난날의 자기의 어리석음에 빠져있지 않도록 무엇이든 남지 않았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공. 비어있음. 지나간 것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벌 주지 마세요. 충분히 잘해왔으니까. 이 말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지난 강의 제가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엄청나죠, 이것만 해도. 근데 우리 피디님이 저를 보자마자 스님, 제가 변제와 고언을 써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잘하셨다고.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내 스스로가 난 정말 이렇게 했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그러니까 하지 말려 그랬는데 너가 고집부려서 이렇게 됐잖아 라고 바로 여기로 들어가진 않았을까? 그리고 대화라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중간에 말을 끊고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듣는 법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이거는 자제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 불교 심리학을 제가 하기 전에 수많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자식하고 자제분하고 둘이 앉아 있으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제분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제가 나중에 주제로 잡아놨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는 이 남성분들이 대화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제는 오늘 주제는 좀 달라요. 오늘은 뭐냐면 아까 처음 오신 분 많이 계시는데 퇴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퇴직하면 남자들이 이 사춘기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거에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맞죠? 네네네. 그 얘기로 같이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어디서 봤던 책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 봤던 동화책 같은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저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얘기였어요. 썰매 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뭐 영화로도 많고 소설로도 있고요.
근데 이 썰매 개가 아, 제가 그림을 또

0: 잘 그리잖아요.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봐도 썰매잖아요. 맞죠? 이거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썰매예요. 그러면 여기에 줄이 쭉 묶여 있고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에서 본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수의 강아지가 묶여요. 그리고 이 맨 앞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묶이는 게 아니고 여기 묶여요. 맞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썰매 개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묶여서 이 썰매, 뭐 우편도, 식량도, 기름도, 물도 뭐 이렇게 썰매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 썰매개가 메어지는 순서 있잖아요. 순서. 1번부터 메어지잖아요. 이 메이는 순서가 개들의 서열에 의해서 메어진대요. 주인이 너는 예쁘니까 앞에가 이게 아니고 이 개들 사이에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열을 이 썰매개 주인은 안답니다. 그래서 그 서열대로 묶어준대요. 그럼 서열 1위가 어디 서겠어요? 그렇지. 얘가 1번이에요. 얘가 1번이에요. 얘가 알파예요. 그리고 점점 서열이 낮은 애들이 여기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며칠 되지도 않고 뭐 이런 애들 또 소심한 애들이 조금 뒤에 묶일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여기가 지금 달리는 데가 땅이 어떻게 돼 있죠? 얼음과 눈이잖아요. 근데 이 썰매개가 달리는 이 길은 도로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썰매를 자동차가 아닌 썰매를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눈이 쌓여 있는 데를 여러분 뛰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개들 중에 가장 힘든 개가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이에요. 1번은 다져지지 않은 눈을 밟고 가기 때문에 가장 힘들다라고 그 책에 써 있었어요. 제가 상상을 한 거죠, 어릴 때. 아, 그렇겠네. 그래, 막 푹푹 빠지겠네, 앞에 있는 놈은. 그러면 앞에 있는 놈 가고, 두 번째 놈 가고,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이 뒤에는 어느새 길이 만들어져서 좀 편하게 가겠구나. 맞네, 앞이 제일 힘들겠구나. 그래서 또 이 서열 1번 여기다 묶어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썰매개들도 나이를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번 개가 나이를 먹으면 주인이 개들을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래서 이 썰매개 1번한테 너 나이 먹고 힘드니까 매일 앞에서 그 다져지지도 않은 눈 헤쳐나가기 힘드니까 너 조금 편한 데로 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바꾼 거예요. 아니죠. 얘 자리에 얘를 넣어준 거죠. 이렇게. 그 얘가 여기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썰매 뭐 사람이 묶으니까 지금 가긴 했겠지만 개가 이제 개들이 출발을 했어요. 뛰면서 이놈을 계속 무는 거예요. 뒷다리를. 누가? 얘가. 1번이. 계속 무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비켜. 너 1번 아니잖아. 여기 리더는 나잖아. 비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애 다리하고 엉덩이를 뛰는 내내 문대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다시 얘를 앞으로 묶습니다. 맨 앞에다가 묶어놔요. 그리고 이 1번 썰매개는 죽을 때까지 1번에서 뛰다가 죽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책을 봤어요. 그때는 야, 이 개들이 참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서열이 있고 나름의 사회가 있고 되게 철저하구나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퇴직자의 모습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남성의 모습 같아요. 평생을 일만 하다가 입에는 쉬고 싶다 쉬고 싶다를 달고 살지만 정작 쉬는 시간을 주면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고요. 자기가 여기서 여기로 간 것이 서열에서 밀렸다라고 생각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 살 때는 은퇴를 꿈꾸지만 은퇴를 하신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은퇴하고 나서 다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부럽대요. 맞습니까? 네. 이 썰매개처럼 늙어서 병들어서 쓰러질 때까지도 이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게 우리 남성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퇴직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어린 시절 읽었던 바로 이 이야기가 저에게 떠올랐어요. 아, 죽어도 맨 앞에서 죽어야 행복하겠구나. 근데 이 개는 쉬는 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자기 방이 있나요? 아, 울라 그러지 마시고, 거사님. 자기 방이 있냐니까 없어요. 울지 마시고. 아직 퇴직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큰딸 방도 있고 둘째 아들 방도 있어요. 근데 남자 방은 없어요. 물론 뭐 아내 방도 없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아동 심리학이라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그래서 나의 공간이 필요해요. 남자들도. 근데 이 공간 자체가 퇴직한 남성들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보통 어디를 자기가 차지하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하네. 거실에 정확히는? 그렇죠, 그렇죠. 소파 위에. 그리고 항상 손에는 뭘 들고 있죠?
1: 리모컨.
0: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리모컨을 들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내가 1번이야를 표현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남성들에게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방이 없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가정 내에서의, 가정 내에서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공간이 없어요. 가족 내에서의 공간도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잘하는 거죠. 밤중에 퇴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약속 있고 어느 순간에 자제분들이 태어나서 쭉 자라는 그 시간에 기억나고 함께 했던 장면이 몇 장면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아버지들이 무책임한 사람이라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 많은 일들을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들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일의 종류와 양도 엄청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힘든 것은 그 안에서의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서열 말이에요, 서열. 수컷들의 본능인가요, 이게? 그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서열로, 이 순서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단순히 출퇴근하는 거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가족 때문이다. 라고 합리화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합리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남자의 욕심이 보여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은 게 과연 가족 때문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머지도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이거 같아요. 나. 이거를 불교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아상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생각. 근데 그 나라는 생각은 사실은 본래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족 안에서의 공간이 없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남자는 내가 오늘부터 쉬어요 이제. 그럼 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안방에 있어야 되나요? 아, 안방에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식탁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거기도 내 자리는 아니에요. 방도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아내는 자기 일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공간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직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용돈이라도 벌어야 막말로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 수많은 상담을 했던 퇴직자분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야 스님 사람 구실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평생을 노력하고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마일리지가 없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요 마일리지 쌓이죠. 또 백화점 가도 무슨 뭐 그 포인트 이런 거 있고요. 마트도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가서 왕창 채우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 평상시에.
0: 평상시에.
1: 조금씩.
0: 조금씩은 아니죠. 많이씩. 꾸준히. 가서 마트에서 물건도 사고 백화점에서 사고 비행기도 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 마일리지가 많이 차요. 그죠? 마일리지가 많이 차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네. 그렇죠.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 솔직히 얘기하면 퇴근해서 이제 그분 직접 얘기한 거예요. 퇴근해서 문을 탁 열면 아기가 어리대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막 뛰어와서 아빠! 그러고 막 뛰어온대요. 퇴근하면. 그럼 아빠가 현관문에서 어이구 어이구 잘 있었어?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 그러고 안아줘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 그래요? 어 엄마한테 가. 이렇게 얘기한. 안아주고 어 엄마한테 가. 무슨 뜻이? 나는 어떻다?
1: 피곤해.
0: 피곤해. 힘들어. 지쳐. 회사에서, 사회에서의 그 노동과 아까 얘기한 이 서열에 의한 스트레스의 연장선이 가정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죠. 저는 남성들이 갖고 있는 이 업무, 이 삶의 무게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렇게 노력하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여러분 잘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MZ들처럼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면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가 들어도 가슴이 턱턱 막힐 만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만큼 구석에 몰려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뽑질 않아요, 사람을. 또 뽑는다고 하면 경쟁률이 말도 못하고 나 같은 스펙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야, 너가 눈을 낮추면 직업이 왜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눈을 낮춰서 들어가게 되면 그 직장 이후의 직장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 거냐 이거예요. 옮겨 다니는 자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철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화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름의 고민이 다 있습니다. 나름의 외로움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언젠가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서 우리 퇴직자의 우리 아버님 세대가 됐을 때 그 친구들도 바로 이러한 고통을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 나이 먹고 늙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에서 은퇴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슬픈 일이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어릴 때 저기 애들 데리고 저 주말인데 우리 보살님들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주말에는 어디를 가야 되죠? 예? 그렇죠 그렇죠. 답 나오잖아요. 맞죠? 맞죠? 주말에는 마트를 가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거사님 가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죠. 대답이 안 나와 빨리. 차라리 마트 말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마트는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거 끌고 너무 지겨워. 저도 가끔 마트를 가거든요. 그러면 남자분들의 표정을 봐요. 정말 목줄을 달고 끌려 나온 표정이에요. 너무 피곤해. 그런데요. 이게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이 아니라 이게 내 남성분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와 결혼한 분들, 내 자식들에게 이 날이 사진처럼 찍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기억은 대단한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요, 행복했던 기억은요, 사진처럼 찍혀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힘들었던 기억은 영화처럼 길어요. 그건 사진처럼 안 남아요.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처럼 남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부처님 얘기 아니에요.

0: 입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 행복했던 건 찰나찰나, 힘들었던 건 이 날이 휴일인데 모처럼 애들 데리고 마트 좀 다녀오죠 라고 얘기한 그 말에 그럽시다 갑시다 라고 했던 그날이 이 친구들에게 사진처럼 남은 행복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일이 영화 찍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 찍으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남성분들이 나의 인생을 회사에, 사회에 너무 많이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애들 보는 것도 일이고요. 아내가 옆집에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은 해결 방안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랬구나. 이 얘기를 사실은 저희 큰 스님께서 참 많이 하셨어요. 스님, 제가 이렇고요, 이렇고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요. 그러면 큰 스님, 그래? 끝.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뭔가 해성 같은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 왜 이 말씀을 안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떤 말씀이셨냐면, 지나갔잖아. 라는 뜻이에요. 없어졌잖아. 맞네요? 그때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 근데 지나갔잖아. 네.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라고 한 거야. 너가 만약에 지나간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공부를 했다면 그거는 이런 거고 그건 지나간 거고 내가 얘기할 거야. 하지만 너 알잖아. 다 지나갔다는 거. 예.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돼 너한테? 그랬구나. 끝.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고사님들 얘기하면 쫓아가서 주먹질하고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럼 그랬구나. 고생했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못해요. 남자들 잘 못합니다. 이거 저도 잘 못해요. 그리고 뭐 다른 얘기지만요. 끝에 사자 붙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제가 아는 분이 이 선을 보셨대요. 근데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의사, 검사, 요 뒤에 사자 붙은 분 있죠. 많죠. 요분들은 그 상황을, 그 현상을, 그 사람을, 그 사건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것들로 그거를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자꾸 얘기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을 여러 번 봤는데요. 이런 분들하고는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사자 붙은 분들. 근데 이 사자 붙은 분들 중에 가장 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강사들은 떠드는 게 직업이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 그랬구나를 할 줄 모르는 남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트에 하루 애들 손잡고 가서 오늘은 아빠가 다 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안 내려가도 돼요. 근데 하나만 사달라고 뒹구는 애들한테 그러지 말랬지! 이거 말고 오늘은 아빠가 다 쏠 테니까 먹고 싶은 거 골라. 라고 한 번 얘기했을 때 걔네들이 그게 사진처럼 찍힌다니까요. 별거 아니지만. 그거 한 번을 못했던 남자. 그리고 주말마다 소파에 누워서 나 건들지 마.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야. 물론 그 피곤함을 풀 수 있는 데는 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이 가족들과 함께 무언가 행복했던 사진들, 행복이라는 사진을 찍었던 순간이 과연 몇 장이나 됐을까? 뭔가를 상의하자고 얘기하면 나는 싸움으로 그것을 되갚지 않았을까? 너가 잘못하니까. 이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일리지입니다. 매일매일 쌓인. 이게 없다 보니까 보세요.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남성분들이 아니라 아내분, 여성분과 특히 자제분들,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님, 대한민국 아빠는 언제나 부재중이잖아요. 고등학생이 한 얘기. 대한민국의 아빠는 언제나 부재중이래요. 집에 들어와도 부재중이래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대요. 왜요? 쇼파와 하나가 돼 있거든. 아, 몰라. 엄마랑 얘기해. 자, 보세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바빠요. 바쁘다는 것도 알고 스트레스 받는 걸 알고 날카롭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입을 닫습니다. 조심해요.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아내는 조심합니다. 애들은요? 애들 조심해요. 그리고 상의할 게 있으면 아빠를 기다릴까요? 엄마한테 할까요? 엄마한테 합니다. 그리고 아빠와 대화를 할 때는 혼날 일이 있을 때뿐이에요. 애들은. 아빠는 짜증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집안에서 살고 있는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제분들이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쯤 될까요? 밥 먹을 때도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요. 마일리지가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10대가 지나가고 20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재중인 게 당연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부재중인 게 당연해요. 엄마하고만 상의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버지와 둘이 있으면 어떻게 대화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색해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아버지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걸 수도 있다. 이거는 상당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자리가 애초부터 없었어요. 퇴직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퇴직하고 돌아와 보니 내 자리가 없다. 아니, 그 전부터 없었어요. 본인이 몰랐을 뿐이지.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미 엄마하고 얘기해 라고 할 때 내 자리는 없어지고 있고요. 잠깐 나갔다 올까요? 할 때 귀찮아 피곤해 할 때 내 자리는 없어지고 있고요.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내가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내 집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정말 냉혈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내 자리를 피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슬픈 일, 나쁜 일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나이 들고 퇴직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나는 이거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난 이게 인정이 안 될까요? 왜 나는 똑같이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한 뒤에도 가족들에게 어른이고 아버지고 가장이고 아까 얘기한 알파, 리더이길 원할까요? 왜 내 앞에 내 아들이 앞서가면은 뒤에서 물어버릴까요? 어따 대고 조그만 게, 야, 많이 컸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생각은 어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따 건방지게 어따 대고 하고 이미 성장한 자제분을 또 이미 남편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을 길게 지내서 이제는 남편이 없는 시간이 익숙해진 그 아내에게 왜 자꾸 물으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옹졸하는 내가 자꾸 될까요? 이 질문도 우리 퇴직자 거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질문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안 되는 법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까 아상이라는 얘기 했어요. 그죠? 나라는 생각. 근데 아상은 내 갖고 오는 거라 그랬나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나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이 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거사님이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27살 우리 방청객 오셨는데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무서워요?
1: 아니죠? 아니죠?
0: 예, 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그릇이에요. 맞죠? 그림 잘 그리죠. 이 그릇에 내가 쌀 넣었어요. 쌀. 여기에 이름표가 있습니다. 이름표에 뭐라고 적으면 되죠? 쌀통? 쌀가마니? 쌀통? 좋아, 쌀통. 좋아, 쌀통. 여기다 국 넣었어요, 국. 미역국 넣었어요. 그럼 이름 뭐예요? 그렇지, 국그릇. 국그릇. 그럼 여기다가 보석을 넣으면?
2: 보석함.
0: 맞습니다, 보석함. 그럼 여기다가 쓰레기 넣으면?
2: 쓰레기.
0: 대답도 잘하네. 이 안에 음식, 아니 음식이 아니라 내용물이 담기는 것 때문에 무엇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릇의 이름이 결정된다. 정확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거를, 이 그릇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이름은, 우리나라고 하는 마음의 이름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이 안에 들어간 내용물.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억입니다. 나의 기억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변한다는 이 얘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려면 무엇이 들어가야겠어요? 좋은 기억이 들어가야죠. 좋은 기억이. 남성분들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어? 나의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아름답고 행복하고 웃고 유쾌하고 가벼운 기억이 많았나? 아니면 진지하고 심각하고 화내고 불안했던 기억이 많았나? 가만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그릇의 이름을 정의할 수는 없어도 대충 견적은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 자식들의 마음의 그릇은 어떤 이름일까? 그리고 내 자식들의 그릇에 이름을 붙이는 그 일에 나는 과연 어떤 기억을 그 친구들에게 넣어줬을까?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삶에 플러스 더 많은 것들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가정에서 대화하시고 자제분과 대화하시면서 아 그랬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때 너는 그랬구나 라고 들어주셔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근데 아빠는 말이야, 근데 저는 말이에요 라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너는 얘기하지 마. 넌 내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잖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라고 하는 데서는 점점 무엇이 안 쌓이냐면 마일리지가 안 쌓여요. 그러면 퇴직하고 와서 아, 난 정말 퇴직하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꺼내잖아요.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그게 공감이 될까요? 어, 아빠는 항상 안 계셨잖아요. 내가 힘들 때 아빠 여기 옆에 없었잖아요. 마일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다 보니까 서운함만 가득한 가정이 되고 거기에는 남성분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자리가 없죠.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마음으로 3계가 생긴 것이고 12가지 인연도 그러하고 생사가 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마음이 다하면 생사도 사라질 것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는 없습니다.
1: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0: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성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나산도
1: 지역진의
0: 결합 열정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김용필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나와 같이 늙어 가주어 너무 좋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1집 앨범 4개 중에서 이런 네. 가을 테마예요. 누구나 가을. 네, 그렇죠. 봄에 사랑을 만나서 여름에 사랑을 뜨겁게 불태우고 또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어찌 보면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이죠. 나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을 당신이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주겠다라는 다짐과 약속이 들어있는 노래예요.
0: 아, 네. 좋습니다. 자, BTN 불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060-800-7000번 ARS로 BTN 불교TV 후원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김용필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김용필 씨,
2: 예,
1: 팬들과 영상통화 해본 적 있으세요?
2: 아니, 가수가 팬분들과 영상통화를
1: 그렇죠.
2: 어떻게
1: 해요? 쉽지 않죠.
2: 한 번 딱 있었는데 그때 네. 그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스피노프 프로그램
0: 아,
2: 할 때
0: 네, 맞아, 맞아, 맞아.
2: 그 방송에서 한 번 말고는 사실 우리 사적으로 할 기회가 없죠.
1: 재밌어. 예.
0: 거의 없죠. 근데 야. 진짜 재밌어요.
2: 그래요?
0: 이 코너가 굉장히 재밌고 많은 분들께서 끝나고 나서 예. 지금 이 코너를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시거든요.
2: 지금 이거 녹화가 아니고 생방송이잖아요.
0: 생방송입니다.
2: 야, 무슨 말씀하실까 예. 굉장히 예.
0: 야, 이게 진짜 그 팬분들의 성향도 다 알 수 있거든요.
2: 예.
0: 우리 용필 씨가 생각하는 팬들의 성향은 어떤 편인가요?
2: 우리 이제 팬은 가수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1: 완전 맞아요. 완전.
2: 완전. 우리 용필 하모니도 굉장히 젠틀하시고 어디가 매너 잘
1: 지키시고
2: 포용력 있게 그렇게 저도 또 서로 그런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디가나 우린 용필 하모니다. 조화가 중요하고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공연을 즐기자 이런 말씀을
0: 드렸죠. 진짜 그 팬분들을 제가 자주 보잖아요.
2: 예예. 예.
0: 사자성어 딱 말씀드리면
2: 달라요?
0: 엘레강스.
2: 아, 진짜요?
0: 진짜 품격 있는 분들이에요.
2: 와.
0: 그 하모님들께서
2: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산도 씨.
0: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거든요.
2: 네, 맞아요.
0: 저도
2: 맞아요.
0: 항상
2: 되게 좋아해. 용필 하모니가 네. 네, 상도 씨도 좋아하고 혁진 씨하고 나도 가까운 거 아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1: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0: 그런 걸요. 네.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자, 첫 번째 만나볼 팬은 이분입니다.
1: 야.
0: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예. 최소영님의 사연입니다. 네. 갱년기가 와서 우울한 날들을 보내던 중 미스터트롯2

후보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영필 가수님의 낭만의 대하여를 듣게 되었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당신이란 노래를 들었을 땐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답니다.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린 그 뒤로 우울증이 완전 사라졌어요. 지금도 당신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0: 젠틀하고 스윗하셔서요. 인천 송도부터 땅끝 마을 해남, 제주도, 일본까지 가수님을 따라 참 많이도 다녔네요. 제가 원래 배멀미가 심해서 배를 못 타는데 가수님을 보자마자 멀미가 멎더라고요. 와, 종교 아닙니까? 야, 참 신기한 일이지요. 김용필 가수님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쁨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수님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나가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야. 사연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우리 김용필 씨와 인사 나눠주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선생님.
3: 예,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제가 네. 우리 닉네임을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본명을 잘 몰라요, 우리 아. 가수들은. 그래서 우리 닉네임 어떻게 사용하세요? 어, 아, 저 보인다.
2: 루디아예요.
3: 아, 루디아 필님. 반갑습니다. 아.
2: 네.
3: 아니, 현장에서 자주 뵙는 분이에요.
0: 와, 대박이다. 예. 우리 용필 형님의 노래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2: 네.
0: 지금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2: 네, 지금은 아주 좋아요.
0: 아이고, 다행이다. 특히 어떤 노래를 많이 들으셨어요?
2: 가수님 노래는 다 많이 들었는데요. 당신 노래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0: 당신, 아,
1: 맞죠. 네. 잘 불렀어요.
3: 이 진짜. 현장에서 뵈면요, 이분은요, 굉장히 소녀소녀하세요. 아유. 그리고 미소도 아름다우시고 밝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연 듣고 알았어요. 그 우울증이 좀 있으셨단 네네. 말은 전혀 제가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냥 밝게 사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0: 야, 야, 우울증도 형이 치료해 주시고, 배멀미도 치료해 주시고. 형이 형은 거의 의사시네요.
1: 노래로 치유하는. 와.
3: 나는, 야, 이게. 제가 감동인데요.
0: 아~ 이런 아니 뭔가 이 나도 감동받았어요.
1: 이 허준이에요, 허준 지금. 아.
3: 앞으로 이렇게 밝게 건강하게 계속 같이 다녀 주세요. 제 또 소원입니다.
2: 아~ 네.
0: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미스터 토리 시즌 2에 나상도도 나오고 추혁진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네. 용필 형님의 팬이 된 계기와 용필 형님의 그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불편한 질문.
2: 아, 첫째는 아니, 너무 멋있어요.
1: 아, 진짜.
2: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0: 아, 형님이 피부에 반하셨구나 또.
1: 아, 멋있죠.
0: 근데 저희들은 뭐 아예 언급조차도 없으시고 그냥.
2: 실제로 성격이 네. 너무 자상하세요.
3: 네.
0: 나상도 추혁되는 슈트핏은 별로였는데 저희도 슈트를 많이 입긴 했는데.
2: 아,
3: 과연?
2: 그래도 우리 가수님이 최고예요.
1: 인정. 근데 솔직히 인정합니다. 인정. 예, 그 누구도 우리 김용필 씨의 스튜디오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0: 인정.
1: 이렇게 행사도 많이 다니시고 해외로도 가셨고
0: 그러니까.
1: 그리고 콘서트도 모셨는데 특히나 내가 용필 하모니다 이 사실이 좀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예요?
2: 아, 현장에 갔을 때. 일반인 분들이 가수님 보고 너무 잘생기고 멋있다 그럴 때 좀 용필 하모니인 게 뿌듯해요.
0: 오~
1: 솔직히 제가 봐도 멋있는데요, 뭐.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뭔가 본인 칭찬 받으시는 것보다 형의 칭찬 받는 게 더 기쁘게 다가오실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1: 진짜 이건 용필 하모니가 아니라 용필 어머니 맞네요.
3: 맞아요.
1: 어머니의 마음.
0: 아, 그럼 또 누구는 또 어머니로 아신다고.
1: 아, 죄송합니다.
0: 아니, 카페에다가 아, 용필 어머니 왜 안 나오는 거야? 용필 가입하려고 하는데.
1: 하모니예요, 하모니. 네. F-E-E-L.
0: 어머니로 치면 안 나와요.
1: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0: 헷갈리실 수 있단 말이야.
1: 아, 좋습니다. 예.
0: 그리고 또 김용필 씨와의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한 가지만.
2: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미스터 트롯 2 콘서트.
0: 콘서트에서?
2: 일산에서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3: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1: 아니, 우리 김용필 씨가 정말 많은 무대를 남겼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 무대를 꼭 추천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무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가수님 무대는 다 좋은데요. 어쨌든.

0: 저는 당신 무대가 제일 감동이에요.
1: 감동이었죠, 진짜.
0: 그래서 그 무대가 제일 좋았어요.
1: 약간 그 허공을 바라, 그러니까 뭔가 초점이 없는 그런 눈빛으로 내 품에 안겨 여기서 끝났다.
2: 홀이 잠든 그대여 어느덧 그대 눈가에도 주름이 젖네.
1: 실제로 이거는 좀 비하인드지만 저희가 녹화를 하고 나서 방송은 언제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2: 네네.
1: 근데 첫 번째로 하셨어요, 대결을 그때. 1라운드였어요.
2: 아, 그랬어요?
1: 데스매치 중에. 근데 그때 15대 0으로 이기시고 그렇게 불러버리시니까 이거 수준이 너무 높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3: 아이고.
1: 예. 오프닝이 너무 좋았습니다.
2: 네,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같이 가요.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4: 마지막으로 용필형님께 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가수님, 올해도록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랑합니다.
2: 약속.
4: 너무 소녀소녀하셨어요.
1: 네, 오늘 이렇게 연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용필 하모니, 용필 하모니,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1: 루디아님,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너무 인자해
4: 보이시고. 재밌죠? 영상 통화 재밌죠?
2: 이게, 이거 묘한 감정이 드는데.
4: 재밌어.
2: 왜냐면 뭐 몰랐었던 사연도 알게 되고, 이렇게 대화 나누니까.
4: 또,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1: 네.
2: 계속 있어요?
4: 예.
1: 이번에는 제가 사연을 소개해
4: 네, 읽어주세요.
1: 보겠습니다. 자, 남을수님의 사연입니다. 미스터트롯2 경연에서 김용필 씨를 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48세라는 나이에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이 제 삶과 겹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왔는데요. 하면 할수록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배우고 싶다는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48세에 어렵게 대학원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살림까지 병행하느라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고 힘들었죠. 그런 시기에 김용필 가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잘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경연 무대에 스스로 올라선 용기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수님의 도전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한다는 것을 가수님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가수님의 새로운 도전이 저의 도전과 나란히 놓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의 자리에서 오래도록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가수님만의 목소리로 오래오래 노래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4: 두 번째 팬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4: 아이고.
1: 안녕하세요.
4: 남울순님이시고. 형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안녕하세요, 남달라님. 예,
5: 안녕하세요, 배추님.
2: 남달라님이셨구나.
1: 아니, 사연에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
2: 맞아요.
1: 적어주셨는데,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신가요?
5: 전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지한 여가 강의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웰니스라고 해서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여가와 휴식이라든지
1: 필요하죠.
5: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저희도 약간 그 심사가 뒤틀릴 때가 있는데.
4: 아니, 우리도 강의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1: 저희 받아야 될것 같아요.
2: 이분이 유명한 것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디 우리 버스 타고 팬분들 이동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보령을 간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유래, 이 지명이 어떻게 됐는지,
1: 가이드.
2: 다음에 예, 그 관광지가 뭐가 있고, 이걸 책자를 만들어줘요. 책자.
1: 와.
2: 그래서 팬들 다.
4: 이렇게
2: 저거
4: 이번에.
2: 책이야. 그래서 표지로 제 사진을 넣으시고 안에 보면요, 정말 저한권 들고 가면요, 그 지역에 여행을 다할 정도의,
4: 대박이다.
2: 가서 버스 안에서 팬들의 설명을 강의를 다 해주세요.
1: 와, 이거는 진짜 이거 나오죠.
4: 대박.
1: 대단하시다, 진짜.
4: 아니, 또 전해 듣기로는 또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많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직접 궁금하신 거 여쭤보세요.
5: 가수님.

0: 굉장히 반듯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반듯한 게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1: 성격상 원래 좀 진지했어요.
2: 네.
1: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때나 보면은 애늙은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약간 그게 있었고, 제가 이제 취재라던가 사건, 사고, 시사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어디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뭐 피해자분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디 가서 내가 뭐 해롱되면서 웃고 떠들고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내가 반듯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한쪽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2: 대학 때부터 애늙은이가
1: 애늙은이었고,
2: 별명이셨어요. 저랑
1: 그때는
2: 비슷하네요.
1: 장난기도 심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2: 아,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네.
1: 거예요.
2: 그럼 원숭이 시절 언제 벗어나신 거예요?
1: 원숭이 시절을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2: 원숭이에서 진지한 걸로 넘어가신
1: 맞아요,
2: 거구나.
1: 맞아요. 예.
2: 선호공이 되셨네.
1: 네.
2: 그래서 별명이 엄격, 근엄, 진지, 또 엄금진이라고 또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1: 근데 사실 사석에서는 좀 편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제가 어떤 진솔하게 다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죠. 허투루 안 넘기려고 하죠.
2: 아니, 우리 팬분께서 보실 때 우리 김용필 씨가 뭐 근엄하고 진지하고 뭐 약간 그런 모습들은 저희도 당연히 보이는데 그 외의 모습들 보이신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1: 허당끼라고
0: 가수님이
2: 의외로 장난기가 있다.
0: 가수님 허당끼가 좀 있긴 있으세요.
1: 있어요? 저 언제?
2: 정확하게 보셨네.
1: 언제?
0: 그래서 굉장히 아닌 척 하시긴 하는데 가끔 허당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귀여우세요.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이렇게 팬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 귀여워 보이기 때문에 가수님은 좀 허당할 필요가 있다.
1: 허당끼를 많이 보여달란 말씀이세요?
0: 허당끼를 많이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2: 저희도 사실 용필이 형을 놀리는 이유가 그 허당끼를 보기 위해서 놀리는
3: 맞아요.
2: 거예요.
3: 완벽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실.
1: 그럼 완벽한 건 없죠. 저도 뭐 다 부족한 게 있고 허점이 있죠.
2: 그리고
1: 네.
2: 누나로 이행시를 지어보고 싶다고 먼저 요청을 하셨대요. 우리 용필 형님께서
1: 네.
2: 직접 문을 띄워주시죠.
1: 이행시를 지으신다고요, 지금?
2: 네네, 누나로.
3: 우와, 우와, 우와.
0: 누가 이 세상에서 낭만적인 노래를 가장 잘 부르지?
1: 나! 나?
2: 네, 맞습니다. 본인이셨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센스 있으시네.
1: 이분 되게
2: 약간
1: 재밌으세요.
2: 눈치채시고 민망해 하시는.
1: 민망한데, 저는 이분의 그 개그 코드를 좀 많이 배우고 싶긴 합니다.
3: 너무 유쾌하시다.
1: 네,
3: 이분 한번 만나 뵙고 싶을
2: 진짜
3: 정도.
2: 만나
1: 진짜
2: 뵙고
1: 재밌으세요.
2: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콘서트나 이런 행사가 겹쳤을 때 인사를 진짜
1: 소개해드릴게요.
2: 예, 혁진 씨랑 함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 굉장히 만나 뵈면 유쾌해집니다.
2: 예, 그리고 아까 그 수업하시는 곳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1: 네.
2: 예, 저희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 상담.
0: 네, 수업 꼭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3: 두 분이서
2: 알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0: 네, 가수님. 앞으로 콘서트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잡혀 있는데
1: 네.
0: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늘 건강을 지켜야 되고
1: 네.
0: 이렇게 건강했어야 또 휴대폰도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잖아요.
1: 예.
0: 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용필 할머니한테 기대주세요. 네, 언제든지 어깨를 내어드릴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주님, 응원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전화 주셔서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
0: 고생 사랑합니다.
2: 수업 알려주세요.
1: 이 팬분들이 저한테 감동을 많이 주시네요.
2: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아요. 많은 가수분들께서.
1: 와, 위로가 됩니다.
2: 예,
1: 예.
2: 가슴 깊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자, 여기까지 우리 김용필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람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3: 이번 코너는요, 쾌남 열전의 귀염둥이죠. 쾌둥이가 진행을 도와줄 겁니다.
2: 아, 쾌둥이.

0: 대답이 좀 저한테만 엉근진이요.
1: 맞아, 네. 맞아, 맞아. 예.
2: 쾌둥이가 누구예요?
3: 아,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0: 네. 네, 게스트예요.
2: 저희. 코너가 굉장히 많네요. 예, 다양하네요.
0: 굉장히
2: 네.
0: 많아요. 이거 저번처럼 하면 좀 제가 기분이 또 상할 것 같은데 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을까요?
3: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대답이 애매한 게 많았어요. 예. 직접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둥이를 한번 불러볼게요. 쾌둥아!
4: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0: 자, 업그레이드 됐는지 제가 먼저 질문해보겠습니다. 자, 쾌둥아 질문할게. 가수 나상도, 가수 추혁진의 장점 하나씩만 이야기해줘.
5: 나상도님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인간 비타민 같은 따뜻함이 큰 장점이죠. 반면 추혁진님은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치명적인 샤프함과 카리스마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3: 뭔가 예상치 못한 답변이어서
0: 왜 나는 정말이 안 들어갔고 이쪽은 정말
3: 아니야 기분 다 기분 다
2: 제가 들을 땐 다 인정할 만한 내용이에요.
3: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맞아요. 짚은 것 같아. 뭔가.
2: 강점이에요 두 분의.
0: 그러니까 내가 저번 주에 삐졌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3: 네, 제가 또 질문할게요. 쾌둥아 네. 나도 하나 질문할게. 가수 나상도와 가수 추혁진 중 여심을 더 흔드는 사람은 누굴까? 한 명만 골라줘.
5: 아, 한 명만 고르기는 정말 어렵네요.
2: 그렇지.
5: 나상도님은 편안하고 친근한 매력으로 추혁진님은 세련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각각 다른 세대와 취향의 여심을 사로잡고 있어서 특정한 한 분을 고르기는 어려워요.
3: 아, 쾌둥아 그래도 한 명만 골라줘. 딱 한 명만 골라줘.
0: 꼭 한 명만 골라줘.
5: 딱 한 분만 골라야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여심을 제일 많이 흔들고 계신 분은 바로 김명필님이십니다.
2: 그거 뭐야?
0: 뭐?
2: 아니 둘 중에 골라달라 그랬죠. 둘 중에 선택.
0: 아니 이따가 얘기도 안 했는데.
2: 쾌둥아 나상도 가수, 추혁진 가수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달라고.
5: 두 분의 매력이 너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정말 어려워요.
0: 아,
5: 나상도님은 4070 세대의 깊은 마음을 사로잡고 추혁진님은 2030 세대의 마음을 흔드는 매력이 있으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뭐야? 최고라고 할 수 있죠.
0: 그러니까 나는 4070이고요. 여기 2030.
3: 4070 난 그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2: 근데 누가 하나 꼽는 것보다 이게 공평하잖아요.
3: 아니 봐봐요. 네? 형이랑 나랑 합치잖아? 20대부터 70대까지 다 공략할 수 있어.
0: 그러니까. 같이 가자. 같이 다니자.
2: 역시. 신발질을 해야 돼.
3: 형, 대한민국 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0: 야, 4070 신박하네.
3: 와. 아니 근데 또 둘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용필이 형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
0: 진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2: 이거 진짜예요?
0: 야, 진짜.
3: 아, 진짜
2: 근데 리얼이야. 내가 가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0: 그러니까 되게 놀라워요. 야, 어차피
3: 와, 재밌다.
0: 승자는 김용필이었다. 야,
3: 어우김.
0: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김용필 씨에 대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쾌둥아 질문할게. 가수 김용필은 어떤 사람일까?
2: 기도하네. 무섭다.
5: 김용필님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간 낭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에 밴 젠틀함과 고급 위스키처럼 깊이 있는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인. 걸어다닐 때마다 신사 클래식의 정석을 보여주는 분이랍니다.
0: 야,
3: 정확하다. 정확한 단어 다 나왔어요. 낭만, 고급, 위스키, 신사, 클래식.
0: 와,
2: 제가 지켜가야 될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3: 네. 근데 아니 네. 우리를 물어봐도 이렇게 인간 낭만 뭐 고급 위스키 안 나와요. 막걸리 뭐 소주 그런 건 나오지 우리는.
0: 4070.
2: 맞잖아요.
0: 와, 나 잠깐만. 이게,
3: 아니 좋은 아니, 거예요.
2: 우리 맞잖아요. 그게
0: 이게 사람한테 삐지면 말이 되는데 네. AI한테 삐지는 게 이게 아, 말이 안 되지.
3: 진짜 저출산 시대여가지고 4070 너무 좋아요.
0: 알겠습니다.
3: 네.
0: 알겠습니다.
2: 기가 막히네요.
0: 쾌둥아 질문 더 해볼게. 사람들이 가수 김용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훌륭한 외모, 깊이 있는 목소리, 가수 김용필의 장점을 다 말해줘.
5: 외모와 목소리도 훌륭하지만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피지컬, 비율, 목소리 3박자가 완벽해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지셨기 때문이죠.
0: 와, 형님 용돈 줬어요?
3: 아니 뭐 용돈이야, 업그레이드야, 뭐야? 왜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잘해?
0: 저번보다 너무 업그레이드했는데.
3: 아이고, 누가 잡돌이 했나 본데 이거?
2: 이거 정말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3: 네네.
2: AI가?
3: 지금 우리의 질문을 듣고 바로 하는 거예요.
2: 와.
0: 이 질문 재밌을 것 같아요.
2: 네.
0: 와, 보세요.
3: 와, 오케이. 쾌둥아 질문.

0: 질문 이어서 해볼게. 가수 김용필이 배우에 도전한다면 어떤 역할이 어울릴까? 배역 하나 추천해주고 대사도 한 줄 추천해줘. 오.
1: 비밀을 간직한 느와르 영화 속 낭만 탐정 역할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대사 한 줄을 들려드리자면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내 마음을 훔쳐간 당신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좀 흔들리셨나요? 오.
2: 아, 이 사건의 범인은 내 마음을 훔쳐간 당신입니다.
3: 와.
4: 이런 거예요?
3: 이런 것 같아. 야.
5: 근데 느와르 느낌이 좀 있다, 형.
3: 그 약간 우수해져서 눈빛.
4: 신기하다.
3: 약간 이런 영화가 뭐가 있었죠? 약 비밀을 간직한 느와르 탐정. 와. 뭐 이런 경찰.
2: 네. 네.
3: 무관도?
2: 네.
3: 이런 느낌. 이것도 괜찮고. 그렇죠.
0: 아니, 톤이 너무 좋으시고, 예. 암기력도 좋으시니까.
6: 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내 마음을 훔쳐간 당신이야.
0: 바로 코미디 내잖아요, 형님.
6: 바로 자식아.
0: 바로 코미디잖아. 아니, 형, 실제로 네. 연기에 욕심이 좀 있으신가요?
3: 잠깐만요. 잠시만요. 내가 이 대사를 했는데 작가님께서 지금 뭐라고 적었냐면 지금 약간 낭만 위스키하고 있는데 경박이라고.
0: 갑자기 로 코미디 되잖아요.
2: 아니, 재밌어요.
6: 내 기분을 망치게 한 건 당신이야.
2: 일부러
0: 아, 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뭐 이렇게
2: 연기를 직접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왜냐면은 저도 주변에 연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 네.
2: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어요.
3: 아.
2: 매우 힘들어요. 가수도 저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연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3: 그러면
2: 예, 예.
3: 이게 피두기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 김용필 씨가 봤을 때
2: 네.
3: 저희가 만약에 배우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역할이 어울릴지
2: 그리고 갑자기
3: 어울리는 대사 하나도 좀 말씀해 주세요.
2: 대사까지요?
3: 예. Yeah. 아, 어떤 역할 좀 딱 무게 있고 당신이에요.
2: 상도 씨는
3: 네.
2: 몸이 가벼워요.
3: 예.
2: 몸이 네. 가벼워서
3: 입도 가벼워요.
2: 좀 액션이나 날아다니는 역할 있잖아요.
0: 오, 액션 좋다. 네.
2: 딱 날리면은 정말 멋있게
3: 예.
2: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연기 잘할 것 같아.
3: 오. 그리고, 아, 그럼 엑스트라요? 네.
0: 그럼 아, 이화의 죽는.
3: 야, 되게
2: 굉장히 강렬하게
3: 그렇죠.
2: 네, 표정이 살아 있잖아요.
3: 아, 네. 알죠. 표정 딱
2: 살아. 어쨌든 그 액션 배우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액션 배우가
0: 몸을
2: 잘 봐 좀 나오잖아.
0: 몸을 잘 쓰니까.
3: 네. 네.
2: 액션 배우가 잘 어울려.
3: 혁진 씨는?
2: 혁진 씨는 약간 그 청춘 드라마 쪽 있잖아요.
3: 오, 청춘 드라마.
2: 그러니까 옷도 지금 의상도 그렇고 그런 예. 쪽이 잘 맞을 것 같아요.
3: 오, 네. 오 청춘 드라마. 예. 거기서 친구 3?
2: 예.
0: 청춘 드라마, 그러니까 2030을 공략하는 청춘 드라마.
3: 그래서 이제 40,
0: 4070에서 이제 철사거리는 약간 날아다니는 이제
2: 멜로디는 이제 좌충우돌한 그들만의 고민과 우리 청춘. 뭐 청춘 드라마 쪽에 잘
0: 아
2: 맞죠.
0: 좋다 좋다.
3: 아, 나 질문 할래. 네.
0: 아, 좋다 좋다 좋다.
6: 캐동아 질문 더 해볼게. 가수 김용필 지금 이름도 멋있지만 만약 예명을 짓는다면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2: 예명이 나온다고?
1: 응. 고급스럽고 입에 척척 부는 예명으로 김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3: 김낭만.
1: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대한민국 낭만지수 1위 가수에 딱 어울리지 않나요?
3: 오, 김낭만 괜찮네.
2: 아니, 얘 너무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얘기하는 것 같아.
3: 막 뱉어요.
2: 그러니까, 그 약간
3: 우리 동생이잖아요. 네, 저희랑 스타일이 비슷한데 김낭만.
2: 실제로 난 쓸 수 있는 예명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0: 그거.
2: 사실 귀담아 듣고 있었는데.
0: 아니 지금까지 답변이 좋아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네. 요거는 약간 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지금.
3: 아마 근데 김낭만 괜찮은데.
0: 또 김낭만.
2: 하긴 조재즈 씨도 있으니까 김클래식 예. 이런 것도 좀 붙일만
0: 김낭만. 김낭만 괜찮다.
2: 김낭만이요?
0: 네. 나 낭만킴.
2: 낭만킴으로 활동을 한다?
0: 네. 네. 낭만킴.
2: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3: 김낭만, 추댄스, 네. 김뽕짝 해가지고 갈까요? 나뽕짝에서?
2: 나뽕짝.
3: 예.
2: 춥댄스 나뽕짝 김낭만.
3: 그런 느낌이잖아요.
2: 아 트리오로?
0: 아니 나사공 네. 뭐 나칠공 이렇게 그 연령대를 공략하는.
3: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0: 낭만킴 괜찮은 것 같아. 저도 한번 질문 해볼게요. 캐둥아 네. 질문 이어갈게. 김용필 씨가 어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요즘 유행하는 것 좀 알려줘.
1: 요즘 어린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쇼폼 댄스 챌린지가 필수예요. 100마디 말보다 틱톡이나 릴스 춤만 하면 바로 인사되거든요. 혹시 어떤 챌린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2: 우와. 아니 챌린지를 하라고요?
3: 챌린지 어떤?
0: 우와.
2: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가
3: 아! 이거 용필이 한다고?
2: 이거 뭐예요?

0: 이건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형님은 따따라따따 하는 거 라따라따 알았다 시절이기 때문에
1: 이건 무슨 댄스예요?
2: 그러니까 최예나 가수라고 예, 예, 예. 캐치캐치라는 노래인데
1: 아, 캐치캐치.
2: 이 안무가 재밌어가지고 예, 예, 예. 이거를
1: 아 알았어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0: 연습해서 다음 주
2: 내가 방금 이제 네.
0: 바로 해야 돼
1: 여기서 봤, 이걸 한다고
2: 봤으니까 아니, 알려만 드릴게요
0: 일단 추디가
2: 그러니까 저도 방금 봐서 뭐 따 따라따 밑으로 누르는 거야. 네. 따라따따 따 따라따따 따따따 열고 모으고 내리고 그 다음에는 옆으로 이렇게 하면 돼.
1: 아 알았어요. 연습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하면 좀 이렇게 소통하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예. 젊은 세대.
2: 근데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라이브거든요. 이제 밥 지금 하셔야 돼요.
1: 아,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2: 예.
1: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2: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0: 노래 제목이 캐치 캐치잖아요. 빨리 캐치를 하셔야죠.
1: 아니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 아...
2: 자, 음악 주세요.
1: 이걸 바로 하라고?
2: 예. 네.
1: 아, 미치겠는데
0: 가능합니까?
2: 와. 5, 6, 7, 8.
0: 오 잘한다.
2: 잘하는데? 어 뭐야?
1: 맞아요?
0: 어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2: 춤이 늘었어요.
0: 요거 오. 히트다 히트.
2: 좋다 네. 좋다. 와.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숨 좀 돌리고 자 진정하고.
2: 와.
0: 자, 아, 자 이렇게 캐둥이와 함께 해봤는데요.
2: 오늘도 너무 고마워 캐둥아. 다음번에는 더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와. 안녕.
1: 안녕.
2: 즐거웠어.
3: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0: 야. 들어가.
2: 사공 즐거워 아주 좋았어.
0: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필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래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와우.
0: 자 아나운서에서 늦깎이 트로트 가수로 용기 있는 도전을 한 도전의 아이콘 김용필 씨. 용기 있게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1: 지금 새로운 분야를 찾는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이제 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지금 가수로서 이제 시작한 만큼 한 20, 30년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서요.
0: 네.
1: 가수로서 자리매김하고 뿌리를 내리고 이 길만 가더라도 수십 년이 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일단 그 공연의 형식을 바꾸는 자체도 네. 전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0: 도전 안에 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1: 그럼 콘서트도 그렇고 맞습니다. 새로운 장르라든가 기존에 없었던 무대를 계속 고민해 가겠습니다.
0: 네.
2: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연구 자체가 너무 멋있는 네. 것 같습니다.
0: 진짜 멋있죠.
2: 앞으로 얻고 싶은 타이틀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낭만 킴이라든지 뭐 클래식 킴 막 이런 네. 거.
1: 나중에 아 김용필 그 사람은 진짜 가수였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영광일
2: 진짜
1: 것
2: 같아요.
1: 진짜
2: 가수? 예. 아... 가짜 가수.
1: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0: 4070 가수.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네. 시간이 뭐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고.
2: 아, 네. 그럼요.
0: 모르는데 네. 난 진짜 네. 이렇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있는 사람.
1: 네.
0: 멋진 사람으로 맞아요. 난 기억할 것 같아요.
1: 그래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나는 여기 계시는 나상도, 추혁진, 캐남열전의 두 MC하고 오랜 세월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2: 아, 영광입니다.
0: 아, 지금도 이렇게 멋지게 네. 이곡하고 계신데 네. 30년 뒤에 우리 김용필 씨의 모습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1: 그게 나와요?
2: 새로운 코너입니다.
0: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는데 뒤에 한번 봐주실래요?
2: 형님의 미래를 보일 수 있는
1: 네. 이거를
2: 이게 지금이고요.
0: 아, 약간 최백호 선생님 느낌 있어요.
2: 약간 정보석 선배님 같기도 하고.
1: 야, 네, 처음 봐요. 아, 이 정도면요. 제가 괜찮습니다.
2: 아니, 너무 멋있죠.
1: 지금 멋있다. 머리숱도 많으신 거예요, 저 정도면.
2: 그럼요, 그럼요.
1: 그죠? 저도 언젠간 백발을 할 생각은 있었는데. 아. 그리고 슬프지 않네요. 근데 그 늙은 네. 모습 보면 슬프다고들 하시는데 저는요 저렇게만 나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2: 와, 네. 아니, 너무 멋있다. 네. 너무 잘 어울리고
1: 팔뚝에 근육이 아직 살아계시네요.
2: 아, 충분히 그럴 법한 미래인 네. 것 같아요.
0: 벌써 잘 가시고
1: 오, 저렇게 나이 드는구나.
0: 지금 이대로 가시면
1: 예,
2: 아 그럼
0: 진짜 미래실 것 같아요.
1: 야, 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면은 훨씬 멋있겠는데요?
0: 지금. 형님 아니 네. 본인인데 형님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1: 형님이죠.
0: 본인의 네. 미래신데
1: 네.
0: 지금 뒤에 계신 분을 보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0: 미래의 김용필에게 한마디.
1: 예. 야, 기분이 이상한데요. 사실 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 제가 가수로서 하는 고민들 충분히 무대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가다 보면 미래 제 모습처럼 아주 멋있는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그런 또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가수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2: 멋있습니다. 네,
1: 지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저때 되면
1: 기분이
2: 진짜
1: 이상해요. 예.
2: 정말 더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그리고 같이 나와 같이 늙어가지고
3: 아이고
2: 지금 저보고 웃는 거예요? 앞에 저때도 제가 재롱 떨고 있을 거거든요. 형님 여기 보세요 이러고
1: 좋아 좋아
2: 예, 근데 웃겨드리겠습니다. 네,
3: 재밌다.
2: 나상동
3: 지혁진의
2: 쾌남 여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쾌남 여천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1: 저희는 그냥 어찌 보면 토크쇼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왔는데 재미도 재미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 감정의 부분을 좀 건드려 주셨어요. 팬분들의 마음을 좀 더 깊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두 분의 우정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두 시간이 굉장히 오래도록 저를 행복한 기억에 좀 가둬놓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용필 형님과 함께 해보니까 저도 약간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저는 용필 형님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김용필은 어른이다.
4: 비슷한 맥락이에요.
2: 예, 저는 예,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진짜 저한테는 진짜 어른이고 성인이에요. 정말 배울 점도 많고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형님을 따를 것 같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는
1: 아우님들께 잘하겠습니다.
4: 아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김용필은 본보기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2: 맞죠.
4: 뭔가 형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뭔가 본보기가 되어주는 그런 형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겸손하게 만드는.
2: 저도 나 본보기가 됩니다. 되고 싶은데. 네?
4: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인생에서 항상 나에게 봄날은 오고요. 네. 네. 또 생각해서 뜨거운 여름날을 보낼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항상 겨울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 따라서 다시 뜨거운 여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름을 테마로 한 노래 낭만의 계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항상 활기와 건강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4: 우리 용필 형님의 낭만의 계절 들으시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부드러운 미소만큼이나 목소리도 매력적인 김용필 씨. 김용필 씨 노래 들으면서 모두 낭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을 응원한다면 AL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 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에녹 씨였습니다.
1: 아. 네? 형 유부남이었어요?
2: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저한테 좀 컴플렉스였어요. 나와!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시는데 제가 계속 왜 너 자꾸 눈웃음 치니?
3: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와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 좀 선택해주세요.
2: 관객이 없는 작품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1: 아, 그게 3중소예요?
2: 네.
1: 어, 저는 무대, 배우, 입금 이렇게 3중소였어요. 네. 가장 현실적인 그 3중소. 그만

0: 안녕하세요. 쾌남 열정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 상디 나상도.
1: 여러분의 열정 부스터 추디 추혁진입니다.
0: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1: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 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보살이 각가지 방편문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 중생을 제도함이 비유컨대 연꽃에 물이 붙지 않음과 같으니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깊이 믿게 하나니라.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라. 자신을 지키고 반성한다면 그대는 안락하게 살게 되리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여기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9: 정말요?
8: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9: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10: 응? 안 돼!
11: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9: 설치했어요.
12: 당했다!
13: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4: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9: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5: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무량의경 12회차입니다. 특히 이제 강의에 앞서서 질문 내용이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량의경 9페이지를 펴면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대전륜왕, 소전륜왕, 금륜, 을륜, 이제 윤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낭이란 말이 나오는데 유낭은 이제 특히 이제 전륜성왕이란 말을 하죠. 전륜성왕은 부처님 같이 32상을 갖추고 덕이 있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덕치를 하는 그런 왕을 이제 유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덕을 쌓은 그런 왕은 하늘에서 칠보의 윤보가 내려오는데 그 윤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또 세상을 정말 훌륭한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이 무기라 할까요? 아니면은 그런 상징적인 것을 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낭이라는 이 전륜성왕이라든지 또 금륜이라든지 철륜, 동륜 이런 유낭들이 윤보를 가지는데 특히 이 칠보를 갖춘다. 그리고 칠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법화경에서 보면 다보 겸보타부에서 보면은 금은 유리 자금 만우 산우 진주 이렇게 이제 칠보로 돼 있는데 전륜성왕이 되면 일곱 가지의 보배를 갖춘다. 그게 분별공덕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 금륜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 수레를 가지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디든지 가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요즘 말하면 교통수단인데 그러한 걸 가질 수가 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백상보라고 해서 백상이란 말은 코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흰 코끼리. 또 감마. 감마라는 것은 감색의 말, 뭐 천리마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감마라든지 코끼리는 하루에 천하를 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코끼리라든지 또한 이제 말을 가질 수가 있다.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신통한 보배 구슬을 가져서 그 보배로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또 세상을 지혜의 빛으로서 비출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올해가 이제 이 청룡해지 않습니까? 청룡해인데 용의 여의주를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듯이 그러한 신비스러운 보배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보배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지혜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다섯 번째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옥녀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갖는데 그 여인은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털구멍에서 향기가 나오고 그리고 똥을 또 싸지 않는다. 배설물이 없다. 그리고 예의를 낳지 않는 그러한 신통한 옥녀보를 갖는다. 또 여섯 번째는 이제 이 보물을 땅에서 캐서 재물을 담당하는 전재보라고 하는데 그런 보물을 가진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땅에서 금은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재물을 캐가지고 갖다 주는 그러한 칠보를 얻는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병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사가 우리가 이제 마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장애를 뭐 생마니 또 병마니 또 천마라는 말도 합니다. 병이 우리의 공부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병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마구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칠보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덕을 쌓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낭의 그러한 그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절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칠보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공덕을 무한한 공덕을 쌓고 또 보살행을 실천했을 때 그러한 전륜성왕처럼 보배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보배를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상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둔다면은

그게 역시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랑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왕이 가질 수 있는 천하를 탈 수 있는 그런 보배를 가질 수가 있다. 결국 우리가 재물이 좀 부족하고 어떤 인연 성취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덕이 부족하는 것이고 덕을 쌓음으로써 칠보에 그러한 유랑처럼 그런 칠보가 내려와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또 부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살려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6페이지 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전번에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그 찬불에 대한 내용, 부처님을 찬탈한 그 개송 중에서 가장 웅대한 그런 개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의 몸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 이제 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편품에서도 배웠듯이 뭐 상, 성, 체, 력,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성, 상. 이 체라는 것은 본체를 얘기하는데 그게 법신이고 성품이라는 것은 이제 보신입니다. 보신도 법신으로 봅니다만 이게 보이지 않는 몸, 진리의 몸을 법신이라고 하고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을 법신이라고 해요.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을 거기에 대한 탐구를 하고 어떻게 해서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을 설명을 할까. 그래서 여러 그런 성인들이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수행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런 몸을 이뤘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지금 개송의 설명인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보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몸을 갖고 있다. 그게 중생이란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이 선업을 쌓은 공덕으로 보답의 몸을 받았는데 우리하고 몸이 다르고 30 이상 80 종호를 갖추는 것은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은 그런 수행의 공덕, 덕을 쌓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고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인 법신은 우리하고 똑같은 데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은 이 보살도를 실천해야지만이 부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분별 공덕품에 나와 있듯이 사신 오품 수행. 오품 수행이라는 것은 초수이 우리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기뻐하는 것도 수행이에요. 즐거운 마음을 갖고 믿음도 수행이지만은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고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수행입니다. 초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전을 자꾸 독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하고 우리가 말하는 보살들이 실천해야 될 우리 수행도 필요하지만 실천해야 될 육도 수행이 있습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지 선정 육바라밀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바로 겸행 육도 수행이라고 하고 순수한 육바라밀 실천만 하는 것을 정행 육도 수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자꾸 수지하고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기뻐하고 믿음을 갖는다면은 그게 이제 수행 공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알림으로써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같은 그런 부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신다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법신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모습, 법신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라든지 지장보살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형태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을 법신불보살이라고 그래요. 법신불보살. 이 화신이라는 것은 그 법신을 통해 가지고 수행 공덕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몸을 화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공덕이 좀 부족하다. 삶에 어떤 버리는 것이 적고 가지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혹하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많이 가져도 나중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재물을 가져도 무상하고 또 건강도 오래 가지를 않고 어떤 인연 관계도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근데 진리라는 것은 이제 불변을 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행무상, 재범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한다는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은데 그러면 재행무상, 재범무아는 변한 것인데 왜 진리라고 할까요? 그 얘기는 이 재행무상, 재범무아, 이 변한다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를 알면은 열반 적정이고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은 일체 계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게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신은 바로 상주 불면이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본체예요. 부처님 본체. 그래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근본적인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 크라큰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큰 공덕을 쌓을 수가 있다. 뭐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하듯이 모든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는 왜 하느냐? 그 믿음을 갖고 본인이 강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게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을 성인들이 각각 다른 각도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노자께서는 이제 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공맹, 공자라든 맹자는 기라고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하느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열을 가리는 것은 어리석고 그 우주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 성인들이 각각의 사유한 바를 얘기했던 것이지 그게 내 것이 최고고 네 것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폭을 넓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각기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 자체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동일하다 그런 얘기죠. 말만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신도 결국은 화신하고 똑같고 우리가 말하는 성문은 학습주의예요. 학습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그 수행자를 성문이라 하고 체험을 통해가지고 얻어지는 수행자는 연각이라 하고 실천 수행을 얻어가지고 수행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법성 원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성 원흉 무이상. 이 법성이라는 불성하고 같은 말인데, 그 원흉하고 둘이 아니다. 제법부동 본래적. 그 본래의 차별이 있는 그러한 모든 법들은 본래에 조화롭고 공정하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법성계 마지막에 보면은 명이불이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이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지 그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우주

우주의 근본 생명인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근본 생명을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을 인도해 준다는 그런 믿음, 항상 이 상주일체에서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는 그런 마음이 아량이 넓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어떤 발달이 되더라 하더라도 영원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 정신과 육체가 둘이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 자비행을 육도수행이라고 합니다. 자비행.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다른 것은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다르다. 왜 이 설명을 하냐면은 오늘 내용이 그걸 알면은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고 얘기를 할 그런 이제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게 법신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생명이다. 우리의 근본 생명을 법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법신을 어떤 씨앗이라고 그런다면은 씨앗을 어디다가 뿌리냐에 따라서 어떤 연을 맞이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이 귤 씨를 북한에다 심으면은 탱자가 되는데 제주도에 심으면 한라봉이 되더라 그런 것처럼 어떤 법연을 맺으냐에 따라서 최고인 법화경 묘법이란 말은 최고를 뜻하는 것이니까 그 법화경을 만남으로써 달라진다 그에 대한 차별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은 그 일지소생 이류소윤 이제 초목이 각유차별이다. 모든 것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현상적인 차별은 있고 근본적인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육체가 없더라 하더라도 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근데 돌아가시든 살아있든 간에 그분의 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발언을 해주는 것은 감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원래 중생이었는데 그 공덕의 힘에 의해 가지고 달라졌다 우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이제 그 이 18개 또 12처 오음 4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17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넷째 줄 그 몸은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없지도 아니하며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며 나도 남도 아니며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고 짧거나 길지도 아니하며 나오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생하지도 멸하지도 아니하며 넘어가겠습니다. 만드는 것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만들게 되는 것도 아니며 앉은 것도 누운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머무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는 것도 구르는 것도 아니고 한가하고 고요한 것도 아니며 나아가는 것도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지도 이토롭지도 아니하며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며 어찌도 잃지도 아니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가지도 오지도 아니하며 푸르지도 누르지도 않고 빨갛지도 희지도 아니하며 붉은빛도 보랏빛도 아니고 여러 가지 빛깔도 아니네. 이 얘기가 여기까지 법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상 세계에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불구부정이고 불생불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차별 세계에서 보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죽고 사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현상적으로 보면은 크고 적고가 있고 또 옳고 그름이 있고 진태가 있고 나갔다 또 물러섰다 또 손익을 따지고 이것은 현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근본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은 없다. 그리고 반야신경을 보면은 불구부정, 부중불감, 불생불멸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법신에서 봤을 때 근본 생명에서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인 그런 세계에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 세계에서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잃었다 아니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분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심이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 그 말이죠. 어렵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부처님의 거룩한 30 이상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게 우리하고 다른 모습이 나와. 그것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게 업장이 되는 거예요. 업장. 장애가 된다 그 말이죠. 가는 길에. 근데 나중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뇌물 일물의 거역 공수거다.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거역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걸 뭘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나싱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걸 안 합니까? 그게 이제 욕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지. 근데 조금만 우리가 20, 30년만 뒤를 보고 한 30, 40년만 뒤로 본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것이니 저것이니 따지고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미혹해서 그러는 거예요. 앞 한 발자국만 보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동요되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동요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보는 내용, 몸은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없지도 아니하다. 이 부처님께서는 실상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현상계의 원인 결과에 끄달려가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다. 이해가 되죠 다? 그러니까 법성이란 말은 중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법성원흉 무이상이다. 이해가 되죠? 법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흉하고 무이상이다.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무명무상 절일체. 그러니까 상이라든지 이름이 끊어져 있다 그 말이죠. 마지막에 보면은 구례부동 명이불이다. 이름만 그렇다 그 말이죠. 이름만. 이름이 전부 각각 다르다. 뭐 사람이다고 얘기도 하고 또 뭐 나무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인 데서 보면 똑같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주의 이제 실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 이걸 봐야죠. 그래서 실상 세계는 평등하고 또 현상 세계는 차별이 있다. 실상 세계에 이 법성, 불성에서 보면은 평등하고 우리가 말하는 현상 세계에서 보면은 차별이 있다 그 말이죠. 각유 차별이다 이러듯이. 네가 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법신에 대한 찬탄 내용이다. 그렇다면은 만드는 것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들게 되는 것도 아니다. 조작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속적인 데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것을 이 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을 이제 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적이라고 공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상 세계를 초월한 그런 세계, 그건 불이다. 시비가 없다. 옳고 그런 것을 벗어나 있다. 초월한다. 이제 그걸 중도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에 얽매이지만은 바로 이제 이 법신 세계라든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월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신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19페이지 개정의 해탈 해탈 직연에서 나며 삼매 육통 도품에서 일으키고 자비심력 무예에서 일어나며 중생의 선업의 인연에서 나오시네. 여기는 이 보신에 대한 얘기예요. 보신에 대한 얘기. 여러 번 이것은 이제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 맨 처음

하나님의 계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막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오덕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오덕. 그게 이제 계정의 해탈 직연이 바로 오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계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지혜가 열리고, 또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해탈을 하는데, 이 해탈을 본인이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해탈 직연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삼매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한 곳에다 집중하는 것이 삼매죠. 삼매. 그 다음에 육통이라는 것은 육신통을 얘기합니다. 천안통, 그 다음에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 천안통,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 숙명통, 그 다음에 신족통, 누진통. 천안통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부분 말고 그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바로 천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오안을 갖추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안, 천안, 그 다음에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눈은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 깊은 내용을 봐야 되는데, 깊이는 보지 못하고 그 현상적인 것만 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또 삶이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천안이 열리면은 그 심성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 뭐 열 길을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을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제 천안이 열리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진실로 대하면 되겠죠, 뭐. 그 다음 천이란 말은 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그게 바로 천입니다.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혼이 꿰뚫어 보는 것이 타심통이고, 숙명통은 과거, 현재, 미래를 혼이 아는, 운명을 아는 것이죠, 그게. 근데 운명에 대해서 너무 급급할 것도 없고, 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너무 끄달려 가면은 어렵습니다, 그게. 언젠가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관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 변화가 이게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 상태를 좀 바로 알 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상이라는 것은,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만 보는 것은 면상을 보는 거고, 관상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보는 거죠. 결국은 본인이 행동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뭐 잠자는 거, 밥 먹는 것까지는 다 보는 게 관상이에요. 관상을 보는 데는 한 6개월, 1년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개선이 되면은 관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손금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바꾸는 일에 전념을 하고, 어떤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생각하고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본인 인생이 변하는 것이지, 기존에 정해졌던 대로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정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그건 진리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 관상을 잘 보는데 이 사람 삶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태어났던 것하고 삶이 완전히 달리 사니까, 태어날 때는 이렇게 살아야겠는데 살면서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나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사람을 참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완전히 팔자가 바뀌더라.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정해진 데
우리가 극

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길 짝이 없고, 어떻게 정해졌냐 그 말이죠. 인생이 너는 변호사가 되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물장사하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합격해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합격한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두고 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오조르지 말고 열심히 기뻐하고 그런 믿음의 어떤 신앙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품이란 말인데, 이것은 깨달음을 도와주는 이 37가지의 그 도움을 주는 수행법, 37조도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념처, 네 가지 염처, 그 다음에 사여의족, 네 가지 여의족, 그 다음에 사정근, 오근, 그 다음에 오력, 팔정도, 칠각치, 이렇게 하면은 37가지가 됩니다. 이것도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26회차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법화경 26회차를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마음가짐, 몸가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깨달음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수행, 그 조도품이라고 그러죠. 37가지의 도움을 주는 그런 수행법을 바로 도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비. 자비라는 것은 이제 자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주는 것이고, 비라는 것은 괴로움을 빼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을 발고 열악이라고 그랬죠. 발고 열악.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심력. 열 가지의 부처님의 이제 특수한 힘입니다, 그게. 열 가지 힘. 열 가지 힘이 이제 첫 번째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처, 비처를 아는 거. 그러니까, 시처란 말은 이곳, 저곳. 시처, 비처를 아는 힘. 그래, 적당하고 부적당을 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세의 업보를 아는 힘, 지혜의 힘,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힘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모든 선, 해탈, 삼매를 아는 지혜의 힘.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중생의 근기가 뛰어나냐, 또 아니면은 낫냐, 이런 것을 아는 지혜의 힘.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이해력이 있는 사람 또 이해력이 없는 사람을 잘 구분해 짓는 그런 방편설을, 대기설법을, 그래서 대기설법이 나옵니다. 근기에 맞춰서 설법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사람들의 성질, 직업, 생활의 차이를 잘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사람들의 신상에 관계된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 신상에 관계되는 것을 꿰뚫어 본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일체에 이르는 바, 그 곳에 이르는 바를 아는 지혜. 그러니까 앞으로의 걸어가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 뚜렷이 아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럼 여덟 번째는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천한 무예, 아는 남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고 사물의 참모습을 틀리지 않게 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제 이 숙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숙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전생에 그 이룩한 행에 의해 가지고 그 업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걸 안다, 그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혼이 안다. 그 사람의 어떤 미혹함을 혼이 아는 것을 바로
숙명 무루지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열 번째는 누진 지력이라고 해서 그 완전히 습기를 끊어버리는 거, 번뇌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한 것을 아는 힘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바로 부처님의 심력입니다. 이것은 뭐 불교를 깊이 연구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예란 말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두려워지 않는, 거리끼지 않는 그런 마음이 또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네 가지의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 이것은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체지 무소예라고 그래가지고, 일체지 무소예. 일체지 무소예. 무소예는 다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온갖 지혜를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누진 무소예. 무소예는 다 들어갑니다. 사무소예니까. 그래서 이 누라는 것은 미혹함을 얘기하는데, 미혹함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누진, 누란 말은 이제 미혹함,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설장도 무소예. 설장도 무소예. 이 장도란 말은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막는 것을 장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가 어떤 것인지를 훤히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 그래서 두려우지가 않다. 네 번째는 이제 설진 고도 무소예. 설진 고도. 말씀설 다할진 괴로울 고자 길돈자.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우지 않는다. 이 네 가지가 바로 그 사무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부처님의, 이것은 이제 보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수행력을 말씀하는 거고, 이제 16자 붉은 금빛으로 빛나는 몸 보이시고, 여기서부터는 부처님의 이제 화신의 모습,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것은 30 이상은 그 법화경에서도 강의할 때 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30 이상을 뭐 그렇게 깊이 알 필요는 없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32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백호상은 둥근 달과 같으시고, 이거 첫 번째예요. 뒤떨미는 햇살처럼 빛나시면 두 번째. 써놓으면 됩니다. 그때 2, 1, 2, 3 이렇게. 3은 말린 가락 감청색이고, 4는 정수리엔 살상투가 솟아났고, 육계라고 그러죠. 이렇게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맑은 눈은 거울과 같고, 여섯 번째는 위아래로 깜박이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감색 눈썹은 길게 자라고, 여덟 번째는 입과 뺨은 단정하시며, 아홉 번째 입술과, 열 번째 혀는 붉은 꽃과 같으시고, 입술과 혀가 붉게 생겼다 그런 얘기죠. 열한 번째는 흰 치아가 40개고, 그러니까 40이란 말은 구족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구족, 완전히 갖춰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옛날 사람들은 40개였는가 모르죠. 40개는 마치 흰 눈과 같고, 그다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12번째는 40개가 가지런하고, 이건 안 나와 있습니다. 40개는 가지런하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불교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는 이마가 높고, 14번째는 코는 높고 길며, 15번째는 얼굴은 거룩하시고, 15번째 가슴에 만자가 나타나고. 만자란 말은 이 사방이 온만히 갖춰져 있다

이것도 완전하다, 운만하다는 그런 뜻이죠. 훌륭한 법륜을 굴리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 만자를 보면은 열십자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공간과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번째는 사자의 가슴이고, 그 다음에 18번째는 손과 발은 부드럽고, 19번째 1,000개의 수레바퀴와 무늬가 있고, 20번째 겨드랑이와 손바닥이 부드러워. 그 다음에 22번째는 안팎이 잘 잡히네. 맞는가요? 21번째인가요 그게? 22번째는 팔뚝은 길고, 그 다음에 23번째가 이 팔뚝, 21번째인가요? 22번째가 팔뚝은 길고, 23번째가 이 아래로 팔이 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팔이 길, 팔뚝도 길지만 팔이 길다. 사람이 팔이 기는 사람이 귀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가락은 곱고 가늘며, 24번째. 25번째는 피부는 곱고 부드러우며, 26번째는 털은 오른쪽으로 말려 있으며, 27번째는 복사뼈와, 28번째는 무릎은 모양을 이렇게 나타나고, 복사뼈도 좋게 나타나고 무릎뼈도 좋게 나타나고, 그럼 29번째는 음장은 말처럼 감춰져 있고, 성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0번째는 힘줄은 가늘고, 31번째는 뼈는 튼튼하며, 32번째는 다리는 사슴과 같네. 이렇게 해서 32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이 다 밝게 비치어 때도 없으며 진흙 땅에도 물들지 않고 티끌도 붙지 못하네. 이와 같은 상이 30이상이고 80종호도 다 같이 보기 좋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2가지의 상호, 거룩한 상호, 그러니까 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분신이 필요한데 분신을 우리는 열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애사가 많이 쓰여야지만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열애사는 BTN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포교의 앞장을 서지 않더라 하더라도 BTN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060-800-7000번으로 즉시 후원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분신 부처님이시오 또 열애사인 것입니다. 060-800-7000번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시고 이 BTN의 가르침이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0: 땅 꺼지겠다. 웬 한숨이야?
1: 내가 아껴 먹으려고 숨겨뒀던 고구마가 없어졌어.
0: 없어져? 혹시 선짐승들이 가져간 거 아닐까?
1: 아니야. 법당 불전함 아래 숨겨뒀었다고.
0: 그래?
1: 어? 잠깐! 너 얼굴에 뭐야? 그거 고구마잖아?
0: 아니, 난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미안.
1: 아니야. 내가 더 깊이 숨기지 못한 게 잘못이지.
0: 그럼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숨기는 거랑 관련 있는 삼각산 진관사로 떠나볼까?
1: 진관사?
0: 진관사는 북한산에 둘러싸인 서울 근교 4대 명찰 중 하나인데.
1: 잠깐! 삼각산이라며?
0: 아,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하기도 해.
1: 계속해봐.
0: 진관사는 고려 현종 때 진관대사를 위해 창건한 절인데, 임금을 보살핀 은혜로운 곳이라 하여 고려시대 여러 임금이 왕래하면서 왕실의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은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됐지. 조선시대에는 나랏일로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수륙제의 근본 도량이자 왕실의 각종 제를 지내는 국찰이었지.
1: 우와, 대단한 절이네.
0: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삼각산 진관사로 고고! 고려 목종은 이복 동생인 대량원군을 왕위 후계자로 삼았는데, 대량원군이 현명하면서도 성품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 암자에 들어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3: 부처님 법을 배우며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2: 그래. 하지만 다음 왕위는 네가 이어야 함을 잊지 말거라.
3: 네, 전하.
0: 그렇게 대량원군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산속 작은 암자로 향했죠.
4: 누구신가?
3: 진관스님, 저는 부처님 법을 배우러 온 제자입니다.
4: 그럼 가서 짐을 풀거라. 비록 작은 암자이나 수행하기엔 좋을 것이다.
0: 그 시간 교활한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대량원군이 아닌 자신의 사생아를 왕위에 올리고 싶어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5: 대량원군이 머문다는 암자가 어디라더냐?
6: 삼각산에 있는 신월사란 암자에 머문답니다.
5: 그럼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대량원군의 목을 베어라.
6: 네, 태후마마.
0: 기도를 하고 나오던 진관스님은

0: 멀리 자객들을 발견하곤 불길한 기운을 느꼈죠.
1: 이곳에 자객이라니. 그 아이를 노리고 온 게 분명해. 어서 아이를 숨겨야겠어.
0: 진관 스님은 급히 법당으로 들어가 본존불 아래 땅굴을 파고 대량 원군을 숨겼죠.
1: 자, 이 땅굴 안에 몸을 숨기고 있어라. 내가 나오라고 하기 전까진 절대 나와선 안 된다.
2: 네, 스님.
0: 자객들은 암자를 샅샅이 뒤졌지만 땅굴 속 대량 원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 대량 원군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라!
1: 아니, 숨기다니요. 다 찾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은 나 혼자 수행하는 암자이니 그만 가시지요.
3: 다른 곳으로 도망쳤나 보군.
0: 그렇게 목숨을 구한 대량 원군은 그 후 고려 현종이 되었고 진관 스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신월사를 중창하고 이름을 진관사로 부르게 하였답니다.
4: 여긴 어디야? 칠성가?
0: 한국 역사에 소중한 자료가 담겨 있는 곳이지.
4: 한국 역사? 불교 역사가 아니라?
0: 뭐, 백초월 스님과 관련된 거니까 불교 자료기도 하지.
4: 백초월 스님? 그분이 누군데?
0: 아, 독립운동을 이끈 스님이야.
4: 아, 그럼 칠성각에 발견됐다는 자료는 독립운동에 관한 거겠네.
0: 오, 똑똑한데. 맞아.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는 칠성각 태극기 이야기로 고고! 2009년 5월, 진관사 스님들은 칠성각을 해체 보수하다 보따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풀어보니 그 보따리는 일장기 위에 그린 태극기였고 태극기 안에는 몇 장의 독립신문들이 쌓여 있었죠. 바로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3: 우리 조선에 일장기가 걸리게 할 순 없어. 이 일장기를 태극기로 만들어 사람들을 독려해야겠군. 우리 불교계가 모두 뭉쳐 이 태극기를 조선 방방곡곡에 걸어야 합니다.
5: 독립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6: 맞습니다. 불의가 행해지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3: 고맙소. 모두 힘을 합쳐 독립을 이뤄냅시다.
0: 독립운동에 앞장서던 백초월 스님은 일본군이 진관서로 들이닥치자 태극기를 칠성각에 숨기고 일본군에게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안타깝게 1944년 해방을 한 해 앞두고 백초월 스님은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는 진관사 칠성각에 보존되어 백초월 스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있답니다.
7: 피끼가 하나도 없네. 혹시 체한 거 아니야?
4: 아니야. 하루 종일 감금당해서 그래.
7: 감금? 아니, 사람을 감금했다는 말이야? 이런 나쁜... 누구야? 내가 혼내줄 테니까 누군지 말해봐, 어?
4: 주지 스님이랑 총무 스님.
7: 뭐?
4: 내가 진짜로 놀다 와서 숙제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스님들이 숙제 안 하면 못 나간다고 양 옆에서 지키는 거야. 그 바람에 하루 종일 방에서 숙제만 했다니까.
7: 이근, 숙제한 게 그렇게 억울하냐?
4: 누가 그렇대?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감시를 받았다 그 말이지.
7: 그건 감시가 아니라 거의 보필 수준이거든. 그러니 감사하게 여겨야지.
4: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 참,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어디야? 전라도인가? 아니면 경상도?
0: 강릉 보현사. 보현사엔 석가모니 부처님을 양 옆에서 보필하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이야기가 있거든.
4: 보현사?

0: 강릉 보현사는 영동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데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진성여왕 때 낭원대사가 지장선원으로 중창했어. 지금은 터만 남은 굴산사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이 지역에 손꼽히는 선종사찰이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구.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릉 보현사로 고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양 옆엔 지혜와 수행을 상징하는 두 보살이 계셨는데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었습니다.
1: 두 보살님께서는 신라로 가 사찰을 세우고 법을 전하세요.
2: 아, 신라요?
1: 신라 강릉의 동남쪽으로 가면 길지가 있을 겁니다.
2: 네. 예.
0: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돌로 만든 배를 타고 천축국에서 신라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릉 동남쪽 남양진 해변에 도착하게 됐죠.
2: 형세가 웅장한 게 길지가 분명한 듯합니다.
3: 네, 이곳에 절을 짓기로 하죠.
0: 그렇게 지금의 한송사지로 알려진 문수사가 완성되었습니다.
2: 아이, 떠나겠다니요.
3: 한 사찰에 두 보살이 함께할 필요가 없으니 저는 화살을 쏘아 떨어지는 곳에 절을 짓겠습니다.
0: 보현보살은 새 절터를 찾아 화살을 쏘았고 화살은 멀리 날아가 대관령과 선자령 사이 빈터로 떨어졌습니다.
3: 아, 경관이 아름다워서 절터로 손색이 없겠어.
0: 보현보살은 화살이 떨어진 곳에 절을 창건하였고 이름을 보현사라 지었답니다.
4: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머물러서 보현사가 된 거네?
0: 맞아. 그래서 보현사가 수행 기도 도량이 된 거라고.
4: 근데 이 비는 뭐야?
0: 아, 이건 낭원대사 오진탑비야.
4: 낭원대사?
0: 낭원대사는 원래 신라 왕족인데 출가해서 신라 불교를 이끄신 분이야.
4: 왕족이 어떡하다 출가를 하게 된 거야?
0: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낭원대사 이야기로 고고! 어느 날 신라의 왕족인 김씨 부인의 꿈에 금도장과 나무도장을 가진 선승이 나타났습니다.
5: 금도장과 나무도장 어느 게 필요한가?
6: 그게...
5: 망설일 것 없다. 이 금도장이 네 것이다.
0: 10달 후 김씨 부인은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바로 훗날의 낭원대사였죠.
6: 아이의 얼굴이 마치 보름달처럼 단정합니다.
1: 이 아이는 선승께서 점재해준 아이니 훗날 큰 인물이 될 거요.
0: 그렇게 25해가 흘러 낭원대사는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를 하겠다 그 말이냐?
3: 네,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6: 그래, 선승께서 금도장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닐 테니 꼭 깨달음을 얻어 이로운 사람이 되거라.
0: 출가해 남해 금산에서 금강산매의 진리를 깨달아가던 어느 날 낭원대사의 꿈에 오래전 금도장을 건넸던 선승이 나타났습니다.
5: 어째서 계속 이곳에 머무는 게냐? 당장 굴산사로 가 범일국사를 만나거라.
0: 선승의 말을 따라 낭원대사는 굴산사로 향했고 마침내 범일국사를 친견하게 됐죠.
7: 왜 이리 늦게 왔느냐?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3: 그럼 저를 제자로 맞아주시는 겁니까?
7: 당연하지.
0: 그렇게 낭원대사는 범일국사 밑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했고 범일국사가 입적하자

0: 변사로 가서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96살의 나이에 앉아 기도하는 채로 입적하게 되었답니다. 어? 3이네?
1: 3? 1, 2, 3에 3 말이야?
0: 아니, 네가 들고 있는 3.
1: 3? 3이면 설마 이거 산삼이야?
0: 그 3이 아니고 배우 짤 때 쓰는 3이거든.
1: 아,
0: 근데 3은 뭐 하려고? 설마 그걸로 배옷을 짜겠다는 건 아니겠지?
1: 누가 길에 버렸길래 주워왔는데 배옷이나 짜입어야겠다.
0: 네가 마이태자냐?
1: 마이태자?
0: 삼마, 옷의. 신라가 망하고 산으로 들어가 삼배옷을 입고 살았던 신라의 태자야.
1: 아,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마이태자와 덕주공주에 얽힌 제천 덕주사다.
1: 덕주사?
0: 덕주사는 기암절벽이 유명한 월악산에 위치한 사찰인데, 원래 신라 진평왕 때 월악사로 창건한 사찰이야. 그러다 신라 마지막 공주인 덕주공주가 머물며 마애부를 조성하고 사찰을 중건해서 덕주사라고 불리게 됐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제천 덕주사로 고고. 신라가 패망하자 마이태자와 덕주공주는 망국의 서름을 안고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의 하룻밤을 문경에서 묵게 됐죠.
2: 오라버니, 이제 신라는 영영 없어지는 거지요?
3: 되찾을 거다. 내가 금강산에 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하여 신라를 다시 일으킬 거다.
0: 그날 밤 마이태자는 꿈을 꾸었는데 바로 관세음보살 꿈이었습니다.
4: 태자야, 여기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어가거라. 그러면 넓은 터가 나올 테니 그곳에 절과 석굴을 세우고 북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자리를 골라 부처님을 모시면 많은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이다.
0: 마이태자가 지난밤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덕주공주는 놀라며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줬죠.
2: 저도 어젯밤 오라버니랑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3: 아, 그래? 이건 보통 꿈이 아닌 듯하다. 당장 서쪽 고개를 넘어가자.
2: 저는 이곳에 남아 오라버니가 계신 서쪽을 향하여 절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는 제목까지 해서 미륵불을 지어주세요.
3: 그래, 그러마.
0: 마이태자를 떠나보내고 월악산에 홀로 남은 덕주공주는 덕주사를 창건하고 마애부를 새기며 마이태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이태자가 불쑥 덕주공주를 찾아왔죠.
3: 공주야, 마애불이 완성됐으니 그만 나랑 금강산으로 가자.
2: 아니요, 저는 이곳에 남아 불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불사는 신라를 찾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2: 오라버니, 신라는 망했어요. 그러니 그만 포기하세요.
3: 아니, 절대 포기 못한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신라를 되찾을 거니까.
2: 같이 못 가서 죄송해요.
3: 잘 지내거라.
2: 이 마의 열의 입상이 저를 대신해 오라버니를 지켜보실 거예요.
3: 그래, 나 또한 미륵불을 만들어 너를 지켜보마.
2: 조심히 잘 가세요.
0: 하지만 마이태자는 왕건에 의해 충주 미륵사에 감금되었고, 감금된 마이태자는 공주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덕주사를 향해 미륵불을 지었고, 덕주공주 역시

0: 청주 미륵사를 바라보며 마애부를 향해 아버지 경순왕과 오빠 마의태자의 건승을 빌었습니다. 그 후 덕주공주가 지은 사찰은 공주의 이름을 따 덕주사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1: 나라가 망하는 걸 봤으니 덕주공주도 마의태자도 정말 힘들었겠다.
0: 당연하지. 아마 속이 시커멓게 탔을걸.
1: 그러게. 근데 이 탑은 뭐야? 이것도 덕주공주가 만든 건가?
0: 아니, 이건 덕주사 스님들이 죽은 소를 기리기 위해 만든 우공탑이야.
1: 죽은 소? 소가 왜 죽었는데?
0: 그 이유가 다음 전설이야.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우공탑 이야기로 고고! 덕주사 스님들이 새 법당을 짓고 있던 어느 날 어디선가 건장한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2: 스님, 이 소를 보세요. 꼭 자기도 돕겠다 하는 것 같은데요.
3: 그러게요.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요?
0: 황소는 목재가 실린 수레를 끌더니 마애불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3: 소가 마애불 앞에 멈춰선 건 별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4: 아마도 이곳에 법당을 지으라는 거겠죠?
3: 아마도요?
0: 스님들은 그곳에 새 법당을 짓기 시작했고 황소는 자재가 부족할 때마다 수레를 끌고 와 스님들의 공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법당이 완성되던 날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죠. 그 후 스님들은 덕주사 완성에 큰 공을 세운 황소를 기리며 우공탑을 지었답니다.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짝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색법인 이룬 뒤에 관은 보살 대자비로 시방 법계 다니면서 보현 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 미묘 법문 연설하고

할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착한 벗이 좋기는 하지만 바른 생각만은 못하다. 그러므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나가면 모든 악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한다.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8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살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

계속해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 얼룡 십주구만 5048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부

곡상소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현

대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야신 관세 은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 은께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며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전령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 많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맹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계속 준재주는 모든 공덕 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이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원 옴치림 옴치림오 지림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

0: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

0: 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나니아,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의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0: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하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거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보따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의 4년 발자취를 총망라한 성과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자료집은 불교가 시대의 아픔에 어떻게 화답하고 소통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기록입니다. 장병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불교계와 군부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태고종 청년사와 육군 제1보병사단 쌍용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연화사에 대학생 100여 명을 위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스님들과 청와대 자원봉사단 불자회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에 나서며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보탰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대홍수로 큰 피해를 당한 네팔 현지에 다녀온 선일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장 선일 스님에게 피해 상황과 불교계의 지원,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9월 28일 조계종 제38대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제37대 집행부의 4년 발자취를 총망라한 성과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자료집은 불교가 시대의 아픔에 어떻게 화답하고 소통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기록인데요.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성과자료집은 지난 4년의 굵직한 발자취를 총 9개의 대분류로 나눠 체계적으로 수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장 제도 개선에서는 반세기 동안 묵은 갈등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전액 감면과 전통사찰 경내 건축물 양성화 등 불교 문화유산의 공공적 가치를 국가제도로 인정받은 역사적 쾌거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2: 전통문화유산의 활용과 관련된 전통사찰 보존법이랄지 자연공원법 등 대략 한 8가지 이상의 법령을 저희가 개정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령을 개정을 통해서 전통 문화유산의 활발한 어떤 활용이 이루어지게 돼서
1: 2장 사회소통 약자 지원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화답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와 대학생 식사 지원 청년 밥심을 비롯해 각종 재난 현장과 사회적 약자를 찾아간 자비 나눔의 궤적을 기록했습니다. 3장 전통문화 계승과 불교문화 진흥에서는 보스턴 미술관 사리기증 등 성보 환수의 감동과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의 진화,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개관 등을 조명했습니다. 사장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은 광화문 광장을 달군 대규모 국제 선명상 대회와 선명상 중앙본부 운영 등 국민 마음 안보를 위한 선명상 보급 과정을 상세히 짚었습니다.
2: 선명상과 관련된 대중화, 지금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 때 불교적 명상을 많이 찾습니다. 또 그 층이 마침 또 젊은 층이고 청년 불교의 활성화로 이끌어지는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 5장 천년을 세우다에서는 천일기도 등 경주 열암궁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찾아가는 출가를 비롯해 종단 중흥 불사를 담았고 6장 포교혁신과 신행문화에서는 25만 명을 불러모으며 이른바 힙한 불교 열풍을 일으킨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모바일 신도증 보급 등 젊고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2: 나는 절로랄지 또는 불교 박람회랄지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준 계기가 되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였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방향성이 좀 잘 가고 있구나.
1: 이 밖에도 7장 승가복지와 교육, 8장 국제교류를 거쳐 마지막 9장 조직 개편에서는 30년 만에 삼원체제를 통합한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결실을 수록하며 미래 불교의 혁신 기틀을 단단히 다졌음을 보여줍니다. 성과 자료집은 총 50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풍부한 시각자료와 꼼꼼한 부록 구성이 특징입니다. 본문 곳곳에 광화문 성명상 대회, 잼버리 지원 현장, 젊은이들로 가득 찬 불교 박람회 등 당시의

0: 생생함을 담은 사진과 통계 데이터를 배치해 글만으로는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종무 성과를 국민 누구나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했습니다. 브록에는 진우 스님의 주요 말씀 원고와 언론 보도, 지난 4년의 주요 연표, 내외빈 면담 일지, 종법령 재개정 일지와 간행물 발간 목록, 소임자 명단까지 빠짐없이 수록해 사료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자료집은 37대 집행부의 성과인 동시에 오는 28일 출범하는 38대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와 말사들이 산사태와 대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을 쾌척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말사 주지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네팔 구호 성금 총 8,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용주사가 5천만 원, 신륵사를 비롯한 23개 말사가 3,500만 원을 모여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구 구성원이 합심해 성금을 마련해 주셔서 네팔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더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종단의 지원이 하루빨리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불교계와 군부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태고종 청련사와 육군 제1보병사단 쌍용여단이 장병 복지 증진과 안보의식 함양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태고종 청련사가 군장병 사기 진작과 정신전력 강화를 돕기 위해 육군 제1보병사단 쌍용여단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청련사는 지난 21일 파주 쌍용여단에서 장병복지 증진과 안보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단순히 군과 종교 간 교류를 넘어 장병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주는 정신적 버팀목 역할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3: 군법사들이 그 젊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허약해 있는 마음을 강인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4: 장병들을 보면은 몸은 튼튼해지고 건강한데 사실 마음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 업무 협약에 따라 부대 측은 제3 땅굴과 도라 전망대, 통일촌 일대 등을 아우르는 BMG 안보 견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에 발맞춰 청련사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분기별로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부대 내 법당인 무선사에 매월 위문금을 지원해 장병들의 신앙생활 여건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특히 청련사는 장병들이 군복무 중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신전력과 무형 전투력 발전을 위한 특별 인성교육 강사 지원에 나섭니다. 훈훈한 동행 뒤에는 군종장교 법일 스님의 원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무선사로 부임한 법일 스님은 열악한 법당 환경 개선을 위해 장병들의 쉼터로 사용할 방안을 고민하다 상진 스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업무 협약의 계기가 됐습니다.
3: 네, 법일 스님이, 은희 스님이 아주 씩씩하고, 예, 네. 네, 뭐 법당이 다 허물어져 간다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5: 여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불자라고 저한테 밝혀주셔가지고 너무 잘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럼 저희 여단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그리고 청년사에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잘 맞아서.
2: 장병들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고 든든한 병영 활력이 될 두 기관의 동행에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추석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향 대신 도서관을 지키며 외로운 명절을 맞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이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도심 속 사찰이 넉넉한 한상을 차려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노릇하게 붙여진 전과 송편이 식판 위에 가지런히 놓입니다. 고사리와 취나물, 잡채의 두부전까지. 추석을 앞두고 정성껏 차려낸 명절 음식에 청년들의 젓가락도 바빠집니다. 매주 화요일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점심 공양을 이어가는 연하사 청년밥심. 추석을 사흘 앞둔 어제 연하사에서 대학생 100여 명을 위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연화사 주지 묘

0: 국장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스님, 청와대 자원봉사단과 불자회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에 나서며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보탰습니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은 학생들에게 직접 밥과 반찬을 건네며 응원했습니다.
1: 함께 식사하시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함께 왔고요. 조정 청년들이 매우 어려울 때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싶었고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0: 명절에도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향에 내려가기 어려운 청년들. 연화사는 청년들이 잠시나마 명절의 정취를 느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평소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로 한상을 차렸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학생들에겐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는 마음, 고향에 가지 못한 학생들에겐 외롭지 않은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 고향 가는 길에 아마 지방에 계신 올라온 학생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향에 가서 또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3: 오늘 연화사 청년 밥 중에 청와대 자원봉사팀이 전성한 수석님과 함께 오셔서 한국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0: 평소 학식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청년들에게 나물과 전, 송편까지 정성껏 차려진 한상은 모처럼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마음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청년들에겐 든든한 위로가 됐습니다.
4: 아무래도 학생이고 좀 공부해야 되고 해서 막 이렇게 찾아갈 일이 없고 막 바쁜데 그래서 이렇게 송편도 먹고 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좋네요.
5: 이런 걸 감동을 잘 받아가지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나물이나 뭐 이런 명절 음식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회에서 뭔가를 받는다는 바탕기이기는 한데 되게 감사한 경험인 것 같아요.
0: 조금 느려도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는 응원을 담은 한 끼. 추석을 앞둔 연화사의 밥상은 청년들의 가을에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6: 지난 21일 경산 갑바위 관음휴게소 일원에서 주식회사 관음이 주최한 모노레일 유치 여번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누구나 갑바위에 올라 부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모노레일 유치를 염원하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갑바위 선본사 주지 혜안 스님은 모노레일 유치가 돼 갑바위 부처님을 더욱 편하게 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신봉사단 단장이자 주식회사 관음의 배정숙 회장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갑바위에 올라 부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예선을 거친 장애인 참가자들의 노래자랑 본선과 초대가수 공연이 펼쳐져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충남 부여 대조사가 지역 주민과 신도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을 산사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대조사는 지난 19일 경내 특설부대에서 주지 현중 스님, 이용우 부여군수 등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꽃무릇 속에 관음조가 날다를 주제로 가을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한 음악회에서 주지 현중 스님이 직접 작사한 노래도 선보여 관객들의 열띤 응원을 받았습니다. 대조사는 이날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이불 25채와 단국대 불교 동아리 장학금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BTN 연불봉사회 지도법사 지허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출가 인연을 맺었던 대조사를 찾아 태평소를 연주하며 지역사회 포교를 기원했습니다. 하얀 메밀꽃이 만개한 동해 두타산 신불사가 제3회 메밀꽃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축제에는 신불사 주지 법조 스님과 부주지 법천 스님, 태고종 강원교구 총무국장 자각 스님, 이동호 강원도 의원과 곽준수 동해시 의원 등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산사 음악회는 건무 공연을 시작으로 경기 민요와 인기 가수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가을 산사를 찾은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법조 스님은 메밀꽃이 만개한 사찰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의 쉼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경남 진해 성흥사가 추석을 맞아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불교 문화 탐방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이 참가해 사찰 기본 예절, 목공 체험, 숲길 걷기 명상 등 다양한 한국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도법사 명현 스님은 타국 생활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잠시 근심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했으며 성흥사는 향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부타회 광주불교 사찰순례단이 지난 19일 무주 안국사와 장수 신광사에서 9월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순례단은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지도법사 지현 스님과 호국사찰 적성산 안국사 경례를 참배한 후 주지 보룡 스님과 대웅전에서 사시 축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말사인 안국사는 1277년 고려 충렬왕 3년에 창건해 조선시대에는 나라와 백성을 지킨 승군 사찰로 유서 깊은 전통 사찰입니다. 한편 순례단은 화순 법계사 주지 지북 스님과 다음 달 10월 16일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정멸보궁과 동해 삼화사에서 성지 순례를 이어갑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8월 네팔 북부 라수아 등 인접 지역에 기습적인 홍수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계종은 재난 이튿날 긴급 실무회의를 열고 현장 지원에 나섰는데요. 긴급 구호단장으로 구호단을 이끌고 네팔 현지를 다녀온 조계종 사회국장 선일 스님 모시고 피해 현장과 구호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얼마 전에 네팔에서 큰 홍수가 났었죠. 네. 이 피해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직접 보고 오신 이 현지의 피해 상황 어느 정도였나요?
1: 네, 우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참담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했던 모든 분들이 하루아침에 큰 사고를 당해서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0: 네, 이번 구호 활동은 당장 긴급한 생계 지원뿐만이 아니라 마을이 자립할수록 돕는 지원도 함께 이원화되게 전략을 펼치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전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피해 지역에 도착한 곳이 라수아주의 둔첸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피해를 받은, 그래서 고아가 된 또는 이제 가족을 잃어버린 잃은 그런 이제 가구들이 700가구가 돼서요. 700가구에 20일 동안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쌀이라든지 라면 그리고 식용유, 칫솔 등등 해서 총 11개의 물품으로 구성된 키트를, 생존 키트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 아랫마을도 확인이 돼서 추가로 150가구에 키트를 지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베트라와티라는 지역으로 갔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재건복구가 필요해서 재건복구에 필요한 운반 도구라든지 또는 이제 곡괭이 삽 그리고 또 안전부들 해서 30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0: 네, 피해 이재민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구호를 위해서 전국의 118개 사찰들이 긴급 모연에 동참을 했는데요.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사찰 그리고 또 불자들의 정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1: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시장님이 저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지역까지 직접 찾아와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저희 긴급구호단이 처음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물품을 준비하게끔 도와주신 많은 사찰 그리고 신도분들의 그 정성어린 손길이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로 제가 스님이지만 부처님의

0: 가르침을 이렇게 같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네팔에 계시면서 지난 9월 11일에는 카트만두 보우더나트 사원에서 열렸던 티베트 불교 전통의 피해자 추모 의식인 몰람에도 동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추모 의식에도 참여하셨을 때 감회가 남달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0: 우선 카트만두에서 라스와까지 가는 그 길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도로가 유실이 된 상태여서 원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산악지대를 가는 거였는데요. 보통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걸리는 시간은 1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피해 지역을 생각하면서 염주를 돌리면서 갔었고요. 돌아오는 길도 또한 똑같이 극락왕생을 바라고 유족들이 조금 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이 피해 지역인 둔친시에 갔을 때한 가정이 문이 열려 있는데요. 거기에 추모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영정 사진을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49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였죠. 그때 이제 카트만두에 있는 그 사원에서 온난기도에 동참을 할때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렇게 깊게 새겨졌습니다. 함께 추모하고 그 추모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같이 염원을 하며 그리고 살아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조속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 네, 이번 긴급 구호 활동을 통해서 이 국경을 넘어선 자비 실천의 의미를 한번더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후속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이 대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네팔에, 카트만두에 있는 네팔에 불교 사원 두 군데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저희 나라도 당연히 춥지만 네팔도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을 날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고, 그리고 더더욱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재건복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방향으로 후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의 정성이 계속해서 전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호 활동에 동참해주신 사찰 불자님들, 그리고 또 현지 이재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번에 이 대홍수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나가야 될 재해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이 그리고 이전 세계의 아픔이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되는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10월 31일까지 저희 아름다운 동의에서 추가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자비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BTN 불교TV도 네팔 현지 지역에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BTN 뉴스는 9월 28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한 봉골사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글자 여러분, 뱃길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업보를 받는 순서를 말씀할 때 첫 번째 무거운 업, 무거운 업이 먼저 과보 업보가 제일 먼저 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받았다. 부처님 제자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을 괴롭혔다는 이야기, 업보 받는 이야기, 무간업 지옥에 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 부처님한테 기원정사를 지어드린 왕을 아들 아사세 왕이 죽이고 왕이 되면서 무간 지옥에 업을 받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목걸련존자 말씀, 목련존자, 여러분들이 백중기도 오란분제를 49일 기도 참 여름 삼복도에 그 해양까지 열심히 유주무주 고온 조상들을 천도신하고 수고가 많았는데 거기에 얽혀있는 목련존자 얘기입니다. 신통제일, 신통이 그렇게 많았던 목걸련존자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 당시에 외도라면 육사 외도들이 있고, 외도라는 건 부처님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벗어난 걸 외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도들에게

예, 보시가 들어오지 않아. 많은 백성들이 보시를 안 해요, 위도들한테는. 그런데 부처님 불교 승단에만 보시가 많이 들어가. 보시가 많이 들어가자 외도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부처님 제자 승단에만 보시가 많이 들어가고 탁발을 가도 다 많이 탁발을 하고 외도 우리한테는 왜 점심 먹을 공양까지 모시러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원인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목련존자가 신통이 제일이잖아. 목련존자가 수시로 육계의 천상계, 육계 천상계 육천이 있다고 했죠. 육계의 천상계 중에 하나인 삼십삼천 제석천왕에 계신 곳. 자, 거기에 올라가서 천인들에게 어떤 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느냐고 물었다. 자, 신통이 많다 보니까 살아 계신 목련존자가 제석천왕에 계신 그 삼십삼천 천상계에 올라가서 천인들에게 어떤 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냐고 물어봤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목련존자가 살아서 제석천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걸 믿겠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믿게 돼요, 여러분들이. 의심이 많지 않은 분들, 업장이 두텁지 않은 사람 믿게 됩니다. 부처님도 도리천에 나은 제 일주일 만에 가신 어머니를 챙겨내려고 도리천에 3개월 동안 올라갔다 내려오신 게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육안의 판단으로는 이해 못 해요. 천안, 해안, 불안, 법안을 가지고 사안을 가지고 안목을 가져야지. 1층에서의 안목, 개구리의 관견 안목까지는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그런 전설다 삼천리 같은 얘기지. 그런데 108층이 올라가면 다 보여요. 안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에 안 보이던 게 108층이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부처님도 그래서 인도에 가면 8대 성지 중에서 상카시아라고 부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곳에 아실까 석주가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참배했는데, 그래서 목련존자도 똑같이 왜 이제 선상세계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천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은 어떤 업을 지어서 이 천상에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목련존자가. 그 다음에, 그리고 지옥에 가서 또, 어떤 악업을 지어서 여기 왔느냐. 이게 이제 외도들이 보시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목련존자를 파악해 본 거요. 목련존자가 이제 범인이다 해서, 어떤 악업을 지어서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물어본 다음에, 인간 세상으로 목련존자가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좋은 일 오고 스님들한테 부처님한테 보시를 많이 하면은 천상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더라.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신심을 낸 모든 백성 사람들이 불교 승단에 보시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한 외조들은 강도를 시켜가지고 목련존자를 이제 살해하려고 모의를 해가지고 신통 제일인 목련존자는 첫 번째 죽이려 했는데 신통으로 몸을 피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두 번째 시도를 해서 무사히 또 넘깁니다. 근데 세 번째 강도들이 찾아오는 순간 전생의 악업이 이거 신통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강도들에게 온몸을 두드려 맞아가지고 뼈가 좀 망가질 정도로 맞아서 그 상처가 너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신통으로 피했는데 세 번째는 그 전생의 악업이 스며들어가지고 신통을 여기 잃었어요. 부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강도들에게 맞아서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자기는 곧 돌아갈 걸 알고 죽음을 알고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갑니다. 가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죽음을 맞았는지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목련전주한테도 탁발해서 시주를 많이 했겠죠. 보실 많이 했겠죠. 그런데 외조들한테 이렇게 맞아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많은 회자가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의아해했어. 야, 목련전주 아주 신통이 많은 사람이, 부처님 10대 주자 한 분이 그렇게 맞아서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다니.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봤어.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신통제인인 목련존자도 오랜 겁전에 부모를 살해한 악업이 있었다. 이게 부처님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삼명유신통을 했기 때문에 과거 전생업 모든 걸 타심통에서 전부 다 알잖아요. 과거생 살았다는 것도.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생 네가 어떻게 살았지? 현생 어떻게 살지? 내생에 어떻게 살될 건지 실지일견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과거 부모님을 살해한 이야기입니다. 그 업부로서 외도한테 맞아 죽을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목련존자가 장님인 부모님하고 살다가 결혼을 해서 목련존자는 뭐 멀쩡하고,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는 뭐그 장님이든 뭐든 참잘 모시고 효도스럽게 효행스럽게 하더니, 계속 세월이 가니까 더 이상 모시지 못하겠다고 짜증내기 이제 시키해서 부부싸움이 나면서 이제 못 살겠다 뭐뭐 요새 말로 이혼하겠다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괴롭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못 모시겠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친척집에 가자고 이제 그러자, 아 부모님이 아니 계시면 이제 이게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해서 두 부모를 친척집에 가자고 유인해 가지고 숲으로 데리고 가서 강도로 위장해서 자기 부모를 살해합니다. 이건 부처님의 전생을 보고 왜 외조들한테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가 맞아 죽어야 됩니까? 우찌니까 부처님이 과거생 그 겁전에 지은 부모를 살해한 것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려면 전생에 아순직업 동안 발암일행을 닦아야 된다. 육발암일, 화엄경에서는 십발암일.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되려면 전생에 발암일행을 많이 닦아야 된다. 부처님도 500세 넘게 발암일 성공으로 쏴서 부처로 오셨잖아요. 긴 세월 동안 많은 발암일을 닦은 목련존자 같은 사람도 자기 부모를 죽인 오욕죄, 무간죄에 가는 건 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많은 생 동안 죽을 때마다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뼈가 가루처럼 얻어맞아서 부서져 죽는 과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 인도의 백성들이 부처님 당시에 상당히 큰 사건으로서 신통제일인 상수제자, 10대 제자가 그런 업을 받느냐고 많이 의아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업부를 받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행이 아란이 되고, 목련존자가 이제 도를 닦아서 그런 업보로 돼서 이 생에 다시 태어나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10대 제자가 돼서 아란이 됐어. 아란이 되면은 저기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었지만은 그 생에서 오욕죄는 안 돼요. 그런데 오욕죄는 이제 무거운 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에서도 역시 뼈가 가루처럼 부서지는 과보를 면할 수가 없었다. 신통제일인 목관련존자, 목련존자도 부모를 살해한 오욕죄는 면할 수가 없었다. 아란이 되었어도 오욕죄는 면할 수가 없다. 아란이라도. 라는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보를 받는 순서에서 무거운 업은 마치고, 습관적, 두 번째 받는 업이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두 번째 먼저 업이 익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정도란에 이런 데 보면은 임중에 다다라 지은 업이 더 세다, 강하다. 또 보통은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더 많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더 이제 먼저 받는다, 업이 강하게 받는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업이 먼저 과보를 받느냐? 많은 업 가운데 재생 영결심 일으키는 생산업으로 간다. 재생 연결식으로 간다는 건 업을 지었는데 소멸되지 않고 다음 세로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업이.
습관적으로 지은 옷,

해롭거나 유익한 업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업을 지는 행위. 습관적인 업은 일상적이지 않은 업보다도 먼저 무르익는다. 일상적이지 않는 업보다도 습관적인 업이 먼저 익어서 과를 받는다. 청전도론에서는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죽음 직전에 지은 업보다 더 강하게 한다 했는데, 다른 데서는 죽음에 지은 직전에 지은 업이 습관적인 지음보다 더 앞선다고 그래요. 근데 청정도론에서는 습관적인 지은 업이 죽음 직전에 지은 업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습관적인 지은 업을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생산하는 순서로 보면 죽음 직전에 지은 업 과부를 먼저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마치 문에 가까이 서 있는 힘없는 소가 문에 빨리 문만 열면 뛰쳐나갈 때 갇혀 있는데 문을 열면 힘없는 소가 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힘센 소보다 밖으로 나기 쉬운 것과 같다라는 말씀. 불행한 업. 습관적으로 짓는데 불행한 업이 있는데 과거 부처님 시대에 과거 칠불에 과거 부처님이 계셨거든요. 한 비구가 불자로부터 네 가지 필수품을 공양받고, 신구의 삼업을 자제하지 못해. 이제 공양은 받았어. 근데 선지식이나 복전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요. 우리 불자님들. 왜 스님은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하느냐? 청정하기 때문 그래요. 보시를 받아서 청정한 수행을 해서 축원해주고 법문해줘서 중생을 제도하고 유익 중생하는 업을 짓지 않고 공양만 받아먹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업이 엄청 크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스님들이, 저도 그래요. 나이 19에 빈손으로 와서, 옷만 거치고 와서 60년 가까이 부처님 탁자밥만 먹고 살면서, 뜨신 데서, 먹물을 준 옷이라 하지만, 응? 여름에 옷이요. 겨울에 그런 무명 옷이 됐던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공양을 받으면 무조건 축원해줘라. 두 번째, 법문해줘라. 그게 남방불교에서는 아주 축원해주고 법문하는 게, 그러지 않으면 빚이 된다. 신도들한테 보시받고 축원해주지 않고 공부해서 청정심으로 깨달아서 법문해주지 않으면 그 빚은 다음 생에 다 갚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서 부처님 과거 불시대 한 비구 스님이 공양은 많이 받아 먹었는데 신구의 삼업을 자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계 를 생활하지 했어요. 잘못된 생계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를 막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과보로 수백 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받았다. 지옥에서 벗어난 다음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아기는 목은 가는데 배는 태산 같다 했잖아요. 먹으면 불로 다 변하고, 그래서 온몸에는 불이 붙고 형상이 나타났고,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쉼 없이 울부짖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행복한 업 얘기지. 지금 불행업 비구 스님 얘기고, 불자인 담리과 거사님 이야기. 우바세 거사님 이야기. 불자, 제가자. 그는 습관적으로 붓다와 승가에 보시공덕을 지었다. 많이. 죽음의 시간이 되자, 그는 습관적으로 지은 유익한 업 때문에 6세기의 천신들이 그를 영접하려고 빛나는 마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보았다. 평소에도 그는 그 보시를 하면서 제가자로서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염원했다. 그가 도솔천을 선택한 것은 모든 보살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 부처가 되기 위한 마지막 생을
보내는 곳이기 그곳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습관적인 업은요, 우리가 습관적인 직업, 살생직업, 습관적으로 모든 그 미물이라 해서 막 잡는 거, 습관적인 업, 취미를 낚시 취미 갖는 거, 습관적으로 욕하는 거, 응? 습관적으로 도박하는 거, 습관적으로 술 마시는 거, 이 업이 무섭다는 거요. 예. 그래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이 먼저 하면 자꾸 거짓말이 든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도둑질 자꾸 하면은 바늘 도둑하다가 나중에 소도 도둑질한다. 그래서 습관적인 업이 두 번째 무거운 업으로서 보호를 빨리 받는다는 이야기. 죽음에 다다라서 임종 때 지은 업. 이건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죽음에 다 임종 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다다라서 한 생각이 지옥과 극락을 가른다. 그래서 제가 반려견을 키우는 엄마가 다른 사람은 반려견 안 좋아해. 죽음에 다다라서 다 뭐 마음을 방아차고 가면서 저 강아지를 내가 죽으면은 응? 끌려가서 죽을 텐데 애처롭게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 강아지 된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많은 그런 그 교재에서 보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 봅시다. 지금 근처에 다다른 업은 죽음의 시간이 아주 선명히 떠오르는 일상적이 아닌 업이다. 그런데 죽음에 다다를 때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거 지금 저 강아지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하고 그 생각만 선명히 떠올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것만 생각해. 살아서 좋은 일 했던 것만, 나쁜 업 생각했던 건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불을 하고 가실 때 임종할 때 옆에서 염불을 해주고 그래야 딴 생각 안 낸다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일상적인 아닌 업은 그 자체가 습관적인 업을 제압할 만큼 충분하게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의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평범하지 않은 업을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평범하지 않은 업을 해석하지 않는다면은 그 선명히 해석하는 행위는 습관적인 업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다라는 거. 이제 죽음의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떠올리는 업을 습관적으로 제했던 업이 떠올리니까 그걸 떠올리지 않으면은 그걸 떠올리면은 그게 힘이 있어가지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업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범하지 않은 업은 과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에 의지해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주죽음에 다다라서 그러한 그 나쁜 생각, 나쁜 업을 지은 걸 자꾸 떠올리면요, 선정을 지은 또 불자로서 좋아요. 선정을 닦은 그 염불은 공덕이나 108배라가 3천매 했던 게 이런 게 이제 있어. 근데 오 무관업이 없어. 무관업이 없어. 임종각계의 지은이 먼저 작용한다. 그러니까 오역제만 지치 않으면 선정의 마음이 무거운 업이 있더라도 오역제만 아니면은 임종에 가까이 지은 업이 먼저 작용한다는 것이 선정의 업이 작용해서 나쁜 곳에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마치 문에서 멀리 있는 사람보다 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임종에 다다라서요, 제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임종 가까이 지은 업은 다음 생으로 가는 문인 죽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과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에 가실 날이 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노령 인구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과거에 오역제 말고 오역제만 말고 나쁜 일을 많이 했어. 그럼 이제라도 선업을 지도록 법문하고 깨우쳐주고 그렇게 많은 업을 지었더라도 선업을 지금부터 공덕을 짓는다면 응? 좋은 데 갈 수 있더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타 스님 외조모도 70세에 비운이 스님이 탁발을 와가지고 탁발을 많이 받았어. 그 집이 부자였거든. 그런데 당신은 앞으로 남은 생에 남아미타불 염불을 안 하면은 죽어서 업이 된다 했어. 구렁이가 된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응? 그래가지고 70부터 80, 10년 동안 남아미타불만 불러가지고 7일장을 하는데 그 집에 방광을 했다는 거예요. 시신이 있는 동안 7일 동안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죽음에 다다랐을 때 남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극락세에 간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래요. 죽음에 다다라 지은업.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10번 불리면 극락세에 간다. 이 임종각계의 지은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죽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을 수가 있다면 악처에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98823사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앓고 자다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9988 동안 좋은 성공도 주고 88하게 사시다가 2-3일 앓다가 깨어있을 때 돌아가세요. 자다 돌아가시면은 그것도 의식이 없을 때 돌아가시면 깨일 때 의식이 없이 가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다 가는 게. 근데 보통 홀로 사시는 우리 저 연세 되신 분들이 연락 안 되고 그러면 가끔 안 되면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게 누워서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참 고혼이 된다. 이럴 곳자 고혼. 애혼. 애초록에 죽었다. 애혼. 그렇게 갈라니 누워 뭐 부모 자식들이 많아도 못고 가니 약간 원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애혼, 고혼, 운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모실 때 꼭 애혼, 고혼, 운혼을 꼭 크게 부르면서 축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정선을 바짝 차리고 염불하고 수행했던 거, 좋은 일 했던 거, 어? 그런 것만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가 지은 선업을 떠올리면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태어날까지 선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죽기 전에 그러한 깨어있고 염불을 하고 갈 수 있다면 평소에 그러한 수행을 염불을 깨달음에 갈 수 있는 모든 부처님의 수행 뭐 명상도 좋고 뭐 선도 좋고 선정도 좋고 백팔배 사경 이런 걸 꾸준히 해온 사람이 되지 어지간히 하는 신용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라한인 그런 그 소나존자 아라한이 됐는데 소나존자라고 그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냥을 이제 업으로 삼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 저희 어렸을 때도 겨울 되면은 사냥 나가서 그걸 팔아다가 이제 생계 유지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그분이 가실 때 겨울에 노루를 많이 잡아오시더라고. 근데 가실 때 결국은 당신이 노루를 보고 쏜 총이 당신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옆에서 못 봐서 모르는데
스타날이 자기 뱃속에 들어가서 가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미라도 사냥 취미 갖지 말고 낚시 취미 갖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낚시가 오토바이 타고 낚시 가다가 교통사고로 또 피를 내고 가시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취미도 좀 습관적인 그런 취미도 좀 좋은 거 가지라는 거예요. 자, 손하존재 아버지 이야기. 이제 부친도 이제 생계 유지를 이제 사냥으로 했어요. 죽음이 임박하자 큰 개들이 자신을 물려고 하는 상상이 자꾸 보였어요. 강아지 이제 모여와가지고 이제 짐승을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들아, 아들아, 쫓아라, 쫓아라. 이제 그걸 저 강아지 포수 이제 사냥하던 게 떠올리니까 이제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선화존자는 지옥에 태어날 표상임을 알고, 아,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가겠구나. 사냥한 죄로, 살생한 죄로. 그래서 아라하니 된 이 선화존자는 아들이 어찌 아버지를 무간지옥에 갈 수 있게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불탑에 꽃구양을 올리고 아버지를 탑아래로 모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심과 한의심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꿈도 안 좋고 그런 현상만 보이고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죠. 그래서 우리 아들 아라하니 소나존자가 하라는 대로 예배를 올리는 순간 개가 아닌 개가 환상으로 쫓아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사라지고 천녀들의 하늘에서 나온 천신들이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나존자는 천상에 태어날 표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들아 비켜라 아들아 비켜라 너의 새 엄마들이 온다. 천녀들이 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새 엄마들이 온다 라고 꿈깨린 듯 말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서 천상에 태어났다. 사냥을, 그 오역제는 아니죠. 그 사냥이란 습관적인 업이 됐던 그 죽음에 다다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그러거든. 그래서 이처럼 살면서 악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죽음에 임박해 큰 선업을 짓는다면 죽음에 다다랐을 때라도 아까 일타승 외조모 얘기도 했어요. 10년 동안 나무아미탑을 찾아가지고 구렁이로 태어난 업을 벗고 일주일 동안 방황을 했다는 말씀. 그래서 이 소나존자의 아버지도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말년에 이렇게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선업을 짓는다면 선처에 태어날 수가 있었다. 라는 말씀. 죽음 근처에 해로운 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왕, 말리카 왕비 이야기. 코살라국, 인도에서 제일 큰 나라였죠. 말리카 왕비 이야기. 불자로서 매일 궁에서 왕비 이야기입니다. 왕. 500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어요. 매일 불자인 말리카 왕비가 매일같이 500명에게 공양을 올리면 쉽지 않죠. 그녀가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다. 습관적으로 좋은 일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그녀는 마음을 저게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응? 그녀가 지은 평범한 해로운 업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릅니다. 업이, 지은 업이, 그렇게 습관이 지은 업이 많아도. 그래서 이 그녀는 이게 지옥에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하지 않은 해로운 업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어서 그 힘이 아주 약해졌기 때문에 지옥에서 7일이 지나자 그녀는 지은 습관적인 업의 힘에 의해서 그 힘이 모두 사라졌다. 선근 공덕을 마흔 많이 지은 공덕으로
죽음의 근처에 와가지고 나쁜 업을 지었던 것이 그것이

소멸됐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천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다. 죽음에 이르러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죽음에 이르러서.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지은 훌륭한 행위를 떠오르게 하거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좋은 생각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 불자들은 나이가 든 연세 드신 분을 위해서,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서 지은 훌륭한 행위를 떠올리게 해라. 임종시에 맞이해서. 그래서 화엄경에 연불삼매 필경불, 응? 명전유 생불전, 권피인전 권연불, 임종을 맞이한 사람을 위해서 연불하라고 권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좋은 생각이 다음 생을 가르기 때문에 해로운 업을 습관처럼 지은 자는 임명종시에 유익한 업을 회상하도록 해야 한다. 해로운 업을 습관처럼 지은 자는 임명종시에 유익한 업을 회상하도록 해야 된다. 습관적인 업이 돼서는 지옥에 간다. 혹은 유익한 업을 기초로 하여야 된다. 그들이 지은 업 대신에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얘기인데, 죽음의 근처에서, 해로운 업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생 살다 보면. 그런데 죽음에 다다라서는 좀 나쁜 업 생각하지 말고 좋은 성공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는 것만 떠오르도록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전연연불, 연불을 본인이 못하게 옆에서 가족들이 불러줘야 돼요. 돌아가실 때 울지 말고 연불을 큰 소리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딴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나쁜 생각 했던 거안 해요. 누구를 왜 저기 저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죽을 수 있는 게, 저 왼수를 못 갖고 준 것도 억울해요. 그러면 좋은데 못 가요. 임종연불을 해줘요. 임종연불이 상당히 중요한 게, 제가 임종연불을 많이 해드렸는데, 가시기 몇 개월 전에, 한달 전에,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그건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가셔서, 가실 준비들을 안 해요. 모든 분들이. 가실 때 보니까. 그래서 그 부모를 두신 자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실 준비를 안 하세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벌써 사형선고가 떨어졌거든요. 3개월 못 갑니다. 한달못 갑니다. 그런데 가실 준비를 하시고 가야 편안하게 가시는데, 가실 준비를 안 하셔. 그래서 이제 임종연불 해주세요 하면 저는 가셔서 손 붙잡고 법문을 해줘요. 그런데 당신은 돌아가시기가 된게 죽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막말하지 않고 애들로 둘러서 얘기하죠.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서 혹여 살아나셔야 되는데 살아나실 수도 있지만 돌아가실 거에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불 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가셔야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사람은 모르잖아요. 가실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가시고 난 뒤에 참 고맙습니다. 임종연불이. 스님이 가셔서 그런 법문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가실 준비를 합디다. 가실 때 편안하게 갔다는 거요. 임종연불 중요합니다. 스님 모셔서 할수 없으면 가족들이 불자로서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저는 임종연불 가서 수계식도 해주고 불명 없으면 불명도 지어드리고 불명을 가지고 저승에 가는 거와 불명 없이 가는 게 차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불명을 수계식을 자시해서 의식이 있어요. 임종에 하는 의식이 임종연불에 수계를 해주고 법문을 해주고

여기서 또 사자에서 바로도 테두리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얘기를 제가 몇번 얘기하는 이유는, 사자에서가 바로도 테두리,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곳이요. 업이 많아서 무거운 죄에서 지옥에 갈 사람도 가족이 49일 죽음심 동안 사자에서를 독성해주면 무거운 죄가 사해서 죽음신에서 나쁜 업이 아니고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 바루도는 죽음신이란 얘기고 테두리라는 얘기는 해탈한다. 죽음신 기간 동안 나쁜 업을 지었어도 죽음신 기간 동안 독성을 잘해주고 염불을 잘해주고 좋은 법문해주면 테돌 생사 해탈한다. 좋은 곳에 간다라는 얘기가 사자에서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염염불, 염불해줘라. 임정염불해 줘라. 스님 모셔서 하든 본인들이 하든 그걸 꼭 해라. 사자에서를 독성해줘라. 49일 동안에 중음신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마지막 이미 지은 업에 따라르긴 게 한데, 이것은 이미 지은 업도 이 생에서도 받고 다음 생에도 받고 다음 생에도 받고, 지은 업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지은 업이 꼭 받는다는 얘기 놓치지 마시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희석시키는 건데, 자기의 나쁜 업을 희석시키는 거. 제가 안구따라 니까야로 알고 있는데, 초기 불전에 안구따라 니까야의 113번 경, 맞을게요. 113번 경, 소금덩이 경에 소금 종지 경, 소금 종지, 소금 그릇 경, 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마무리 지으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소금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소금덩이를 조그만 물에 넣어서 먹으려면 짜서 못 먹는다. 그런데 소금덩이를 많은 물에 넣어서 먹으면 적당히 맛이 있어서 마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나쁜 업을 많이 지었어도 좋은 업을 지으면은 짜서 못 먹는 소금덩이 그런 업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될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제 습관적인 얘기인데, 물을 데워가지고 주겸을 넣어서 타먹는데, 그게 잘못하면 짜요. 그 양을 태우는데 물을 저기 조금 넣으면은 짜서 못 먹어. 근데 물을 좀 많이 넣어서 섞어서 희석시키는 거예요. 나의 나쁜 업을 좋은 업을 죽을 무렵에서 많이 해서 희석시키라는 얘기예요. 소금덩이 경, 소금 종자기 종자경, 소금 그 종자기 그종경그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물 먹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맞게 알맞게 타기가 쉽지 않아요. 양을 정하는 게. 그래서 이 소금덩이 경은 나쁜 업을 많이 져도 좋은 공덕을 많이 져서 죽을 무렵에 다다라서, 나이 들어서 다다라서 많이 하면은 나쁜 업을 희석시켜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에 진행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ARS 060-800에 7000번을 공들여 정성껏 눌러서 복된 생활에 보탬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사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황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호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1: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의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아, 이 더우신데 이렇게 감나루 양식을 삼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참 같이 감사합니다. 더불어 말입니다.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공부해 나가는데 토론을 하는 계기로 잡았습니다. 하여튼 사시다가 어떠한 문제가 또는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1: 한마음 선언을 알기 전 13년 전에 저의 남편이 양다리를 수술을 받고 지금 큰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구가 한 6명입니다. 6명인데 대학생이 지금 둘이고 이래가지고 합천 삼가에서 옛날에 저희들이 살았을 때그 논이 465평이라는 그 논이 있었는데 그 논이 도시 계획에 묶여 가지고 22년간 지금 팔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래서 애들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제가 지금 너무 그 논을 못 팔아서 이런 말씀 스님께 드리기 죄송합니다.
0: 어떠한 길이든지 가지 못할 길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몸 안에 그 모든 업식으로 인해서 컴퓨터에 입력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랬으니까 그게 모두 업식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것을 거기다 입력을 하시라고요. 입력을 하시면은 앞서의 그 모든 업식의 고가 무너져 버리고 새 입력이 들어가서 새물이 나와서 새물을 먹게 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거기다가 진짜로 믿고 제 나무는 제 뿌리에 믿고 제 뿌리에 놔야 그 모두가 원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업식 자체가 체가 없는 거라. 이 마음의 선장이 다스리면서 모두 공에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 못할 일이 없어요. 나가서 털근육을 통해서 바깥으로는 나가서 조절을 하고 안으로는 바로 잘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법이 되니까요. 그게 행이에요. 법행.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댁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같이 한 마음으로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예.
2: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스님께 인사 말씀 좀 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저는 살기는 김에 살고 진주 지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동생 다리 못 쓰는 동생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함께 공부하느라고 진주에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은 비록 서 다니지는 못해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자기 밥그릇 자기가 넓혀가리라 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4, 5일 전에 남편이 노름을 너무 좋아하시고 돈안 준다고 제를 한 4시간 반을 방에다 감금을 시켜놨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원망이 안 되고 미워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제가 공부가 좀돼 나가는가, 좀 자기도 잘 돌아오리라 보고,

0: 주인공 자리에다가 정말 바른 길로 가게 할수 있지 않느냐고, 너만이 저 길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3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저는 모든 매너로 지금 힘이 든 상태인데도 저를 보고 참 너무 넉넉해 보이고 마음이 꽉차 보인다고, 그래 너는 신랑이 참 돈도 잘 벌이다 주고 참 편하게 생활하는가 보다 할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 얼굴에 그래 나타나는 게제 속이 꽉차 보인다 할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배고플 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선언이 있고 스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님, 제 감사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간하고 정말 그 자리를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1: 감사해요.
0: 예.
1: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잣대 부처님의 뜻과 그 마음 말입니다. 뜻과 내 마음의 뜻과 둘 아니게 믿고 또는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따르고 또 행을 둘 아니게 행을 하라 이랬습니다. 이세 가지가 세 가지가 아닌 내 마음 한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것이니까 잘 알아서 행하신다면 우리가 만사가 편안할 겁니다, 아마.
2: 하심을 가지면 일체 만물이 스승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내외적으로 더욱 성장이 될수 있도록 큰 마음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나한테 내달래기 보담도요. 이거 보세요. 모두 내 주인공의 한 마음을 뿌리 한 뿌리를 일체 뿌리가 한 뿌리라면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그와 같이 일체 재불의 마음은 내한 마음에 찰나찰나 놔두시니 바로 한 마음에 계시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모든 일체 선장의 마음은 한 마음이다. 당신만이 이끌어갈 수 있고 당신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수 있고 당신만이 모든 화목을 가져오게 할수 있고 조절을 하게 할수 있고 모두 자생중생들이 화해서 보살로 응신이 될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도 바로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시면 모두 일체가 들립니다.
2: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 외숙모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는 사실상 손을 전혀 못 쓰는 상태인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무심히 흘러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처제가 외숙모 딸 되는 그분이 지금 또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더 내가지고 그처 외숙모 얼굴도 모릅니다. 그거를 한번 공부를 시켜볼까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만은 지금 저 입장으로서는 교회 다니는 그 처제의 입장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큰스님께 저희가 할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자 올라왔습니다.
1: 기독교를 댕기든지 어딜 댕기든지 내가 이 세상에 출현을 했으니까 나부터 있는 겁니다. 나부터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처는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나부터 이렇게 그 주처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 외에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에부터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 기독교를 믿더라도 주는 반드시 하나님, 주는 나의 근본이요, 마음의 근본이요, 하나님은 하나로 돌아가는 그 하나의 근본으로 인해서

0: 하나로 돌아가는 바로 당체입니다. 천체. 그러니까 불교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천체의 불이요. 교는 전체에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것을 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처는 처제 가슴에 있어. 그러니까 바로 주님은 가슴에 있는 거니까 그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아.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일러주고 바로 아픈 사람도 그렇게 관하게끔 일러주세요. 기독교를 믿든 뭐를 믿든 간에 살리려면 기독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이런 사사한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부담을 가지고 이게 나누지 마시고 그것도 역시 한 마음이다. 하나로 돌아가요. 지구촌에 모두가 지구를 타고 하나로 돌아가듯이 우리 갈라서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라도 주처는 너의 가슴에 있으니까 그 가슴 깊이 들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말고 안으로다가 주님 당신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이끌어갈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찾으라고 일러주세요.
1: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법회를 볼 때마다 그런 거를 자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할때그 소리를 들으면은 몸에, 글쎄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모르겠는데, 전율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0: 그것은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나가 있다고, 나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살고 있다, 동일하게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전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전체 돌아가고 전체 이어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 진리를 담은 산 바로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열을 받으려고 장치를 해놨을 때그 장치에 태양열이 받아졌을 때그 받아진 자체를 갖다가 내가 어떠한 용도의 전력으로 쓰려고 아주 그 강한 믿음을 진실하게 가졌을 때그 전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런 전율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몸에 전율이 오면은 혹시나 남이 볼때그 누가 되는 것 같으면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전율이 오지 않고도 뜻으로 올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마음을 내면은 컴퓨터를 누른 것 같아서 그런 전율이 남북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수 있는 응용을 지혜롭게 하세요.
1: 이 마음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 저희들이 늘 사용은 하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쓸수 있도록 스님께서 한번더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0: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 안에 그 천차만별로 각색으로 용도에 구별이 돼서 모두 의식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 말입니다. 또는 유전성이면 유전성, 연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장본인이 내 몸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장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 바로 그렇게 의식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0: 그 능력만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봉과 같은 근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근본. 그거는 부동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봉이죠. 그러니까 그 신봉에게 전부 맡기면 돌아가면서 그 신봉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입력됐던 것이 신봉에 의해서 모두 그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는 마음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믿고 행을 해야 그게 체험도 되고 내가 물리가 터지는 것도 알게 되고 내 참 내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자꾸 놓고 그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확 터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입력하는 데는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버리는 게 아니라 즉 말하자면 바꿔 쓰는 거죠. 언짢은 건 바꿔 쓰고 좋은 거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나가는 거죠. 해나가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 한 혹성의 한 별성들이 전체가 이게 은하계처럼 이 내 몸뚱이 속에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지 모든 것을 선장에 그 신봉한테 맡기면 즉 말하자면 선장이란 이름에서 선장이지 자기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진화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그 선장, 부동한 선장한테 다 이름해 놓으면은 그냥 돌아가면서 내 심상대로 그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컴퓨터를 누르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되는 대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일러드리면 잘 아시겠죠?
1: 작년 5월 달부터 제가 우연히 책을 하나 보아가지고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윙감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러면 나도 큰 스님 한번 보면은 살리겠다 싶은 생각이 왔더니 너망이로 하셨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그러면 스님 윙감이 살 운명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마음을 먹고서 또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리고서 너망이를 갔습니다. 가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참 총무장모님 못하게 하더만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제가 생각하기를 암만 해도 살 운이 아니다 싶어가지고서 그대로는 그냥 여기 열심히 나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한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0: 그런데요, 사람은 마음 먹게 달린 거죠.
1: 네.
0: 마음이 참 무섭습니다.
1: 그런데 지가 여기 나오면서부터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부처님이 저를 마음을 주시더만요. 가슴이 뜨거운 게. 그래서 자꾸 무슨 일을 하면은 이상하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닿더만요. 근데 시방 나 만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수폐가 부도가 났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딸은 지금 사오가 또 말이 헷갈리네요.
0: 여기 스님네들한테요, 자주 나오셔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까 하는 그 법을 배우세요. 알았죠?
1: 네.
0: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한두 마디 해서는 될 게 아니고요. 열심히 그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요. 저는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제 경험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작년 12월 초쯤 됐는데요. 제가 여성 의료 대리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처사하고 둘이 집에를 들어가면서 가게 문을 열어놓고 들어갔어요. 홀딱 열어놓고 그것도 그러니까 샷다문도 올린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문까지 완전히 열어놓고 집에를 둘이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사이에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차를 타고 휙 그냥 문 열어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늘 저희 집 처사하고 애들이 공부하는 뒤에 앉아갖고 늘 이제 관을 하고 저녁 시간에도 늦게까지 아이들 공부 다 하고 들어갈 때까지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왔는데 그날 저녁에도 관을 하고 앉아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그 마음 자리에서인지 그때는 그것도 잘 모를 때였는데요. 무엇을 관하고 앉았느냐. 내가 나를 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상하다. 나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날까 하고는 이제 저희 집 처사가 주방에서 따로 이제 관을 하다가 들어왔길래 아 이상하게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내가 나를 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이런 게 느껴진다 그랬더니 둘러보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심코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그걸 반복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상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주인공하고 대화를 한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희쭉이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샷다문이 활짝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문도 열려 있고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 문까지도 다 열려 있고 아 그래 놀래가지고 둘이서 막 그냥 뭐 이렇게 뒤져보고 금고도 열어보고 그래서도 전혀 아무 이상이 없고 들어가는 출입구에만 신문이 세부가 툭툭 던져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자신도 어떻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집 처사 첫마디가 하는 말이 주인공 밤새도록 지키느라고 애썼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부터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거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제 자신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거가 공부가 시작이 돼. 그때서부터 정말 진정한 공부로 들어간 건지 작은 체험 아니면은 이러저러한 체험을 제가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저희 집안의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돌아가고 넉넉한 거는 없어도 그래도 마음들은 다 모두가 편안하게 서로 인정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잘 제가 공부가 잘 된다고 신나라 했거든요. 큰 스님 법문 테이프를 늘 눈만 뜨면 듣고 잠자기 직전까지 관하면서도 듣고 관할 때는 안 하는 대로 또 듣고 일을 하면서 듣고 그렇게 해나왔는데 요 근래 테이프를 들으면서 제가 뭔가 모르게 아주 묘하게 터득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자꾸 와서 닿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거를 자꾸 터득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답답하고 머리도 무겁고 그렇게 자꾸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고 해서 되는 거가 아닌데 내가 진실하게 그것조차도 그 자리에 맡겨야지만 순리대로 이게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거기에 자꾸
0: 이거 봐요.
2: 예.
0: 다 놔야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얻을 수 있어야 다 줄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명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문을 열어놓고도 자기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더러 없지 않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0: 잠궈야 할 때는 안 잠그고 또 잠그지 않을 때는 잠그고 들어가는 수가 많아요. 이거를 정치마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말, 네가 나를 지켜보고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하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의 보배입니까? 응? 자기 앞에 보배를 두고 딴 데 가서 찾으면 어디 가서 찾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자기 불성인 뿌리죠. 그 뿌리만은 바로 자기의 그 마음을 통해서 일러주기도 하고 뜻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급하니까 그런 거지 지비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밉다 뭐 잘 못한다 하더라도 급할 때는 당기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거기만이 의지하고 거기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진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제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망가진 맛을 낼 수가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1: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막 차를 타고 오면서 저희 처사하고 옆에 앉아있는 처사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한테 지금 현재 가까이 와서 다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가면서 큰스님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우리 둘이 똑같이 그거를 한 마음으로 관을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올라왔는데 여기 와서 첫 질문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큰스님 말씀에 대개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한마음짜리에서 다 알았다 그랬으니까 저도 다 안 걸로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 다행이구먼요.
2: 제가 큰스님께 오늘 공부를 해가면서 의문점 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쭈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반야심경을 먼저 만 5년 만에 나름대로 뜻이 다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에 뜬구름을 보고 마음법이 뜬구름 같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스님 죽비 소리에 닦을 마음도 없구나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춘천에 가가지고 이제 큰 스님 주인공한테 맡기고 관하고 맡기고 하는 것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신봉을 잡고 공부를 나름대로 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 자신이 예불을 드리거나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분부터 병든잎 그리고 이제 미혹한니 이런 사람들을 저와 같이 공부를 같이 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당히 저가 하는데 기도도 하고 관하고 계속 마음을 내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이들을 제가 아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이끌질 못하는 것인지 고집 센 사람들을 이끌질 못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변을 하는 사람들로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스님께 저 자신이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저를 보시고 큰스님께서 제가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들을 제도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요 문제입니다.
0: 첫째는 자기를 자기가 이끌어가지 못하는 반면에 그렇고 둘째는 자기 몸뚱이 속에 자생중생들을 제도를 못했기 때문에 조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이 모습이 남들이 보이는데 모습이 부처님 모습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고 어때요? 이 모두가